0: 5월 31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김필 타블로 러브 유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할 때 아니 이렇게나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걸 행운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내가 모르게 옆에서 열심히 검색하고 다음을 계획한 누군가의 수고로움 덕분일 때가 더 많거든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면은 대부분 이제 사실은 저는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변변치 못한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 계획을 잘 짜는 저희 배우자가 검색을 하고 네 그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 고맙죠. 네. 이런 변변치 않은 저를 만나서 참. 네.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네. 그런 누군가의 수고로움과 다정한 배려를 그냥 당연하게 지나치지 않으면 모두가 더 즐겁고 행복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아우 고마워 오늘 당신 덕분에 뭐 즐겁게 놀았다 이런 한마디 이런 다정함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집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8: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 원해요.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 원해요.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 원해요.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에이브릴 라빈, What the Hell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봉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심현진님께서 지난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충북 대표로 첫 출전을 했는데요. 기대도 안 했던 메달을 따왔어요. 우리 남편은 메달에 스마트워치를 걸었고 저는 새 라켓을 걸었는데 어쩌죠? 사실 남편이나 저는 메달은 절대 못 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거금 나간 일만 남았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대견하게만 합니다. 야, 이런 상황이면은 기분 좋게 그 거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어우, 스마트워치면은 어휴, 많은 거금을 쓰긴 해야겠네요. 네. 약정으로 사주시려나? 이정빈님, 친구네서 시골 모내기 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겸 친구도 도와줄 겸해서 놀러 갔다 왔습니다. 기계가 못 가는 곳은 사람이 직접 모를 심어줘야 하는데요. 처음에 장아 없이 들어가서 일했는데 세상에 아직도 거머리가 많더라고요. 논에서 나오니 다리에 거머리가 3마리가 붙어있어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듣고 싶어요. 그러게요. 뭐 요즘에는 사실 농사에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지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 손길이 닿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럴 때 만약에 예전처럼 뭔가 품앗이 하듯이 일손을 좀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은 조금 굉장히 좋은 경험이겠다 싶은데요. 네. 근데 힘들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처갓집 갔을 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만 도와줬는데도 아이고 허리야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3153님이 결혼 14주년입니다. 애들이 생긴 후부터는 식사도 여행도 애들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따라 우리 신랑도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봉디, 우리 신랑 최호창 씨에게 제가 여전히 많이 사랑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애들 다 크고 나면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고도요. 신청곡은 엠마리의

2002입니다. 네, 최우창 씨, 네,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애들 다 크고 나면 알콩달콩 데이트 많이 하세요.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참 어쩔 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참 더디게 흐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에 이어서 앤마리의 2002 듣고 올게요.

Love.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은실님이 다이땡에 갔는데 실내복 바지가 색상도 예쁘고 소재도 시원해 보이고 무엇보다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수대로 사왔는데요. 남편이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입어보고 편했는지 그 옷만 입고 있네요. 나이가 들어도 커플템 입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뚜루러브니까요. 네. 뚜루러브는 사실은 나 옆에 있는 파트너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다이땡에 이제 옷을 조금씩 팔고 있기 시작했는데요. 아, 퀄리티가 좀 놀랍기는 했어요. 그 가격에 두 번 놀라고요.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가격이 무엇보다도 너무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꽤나 디자인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네. 오, 좀 놀라긴 했어요, 많이. 5000님께서 평택 사는 40대 아빠 김유철입니다. 가수원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즘 와이프가 다이어트 중인데 제가 살이 자꾸 빠지니까 질투합니다. 우리 와이프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도록 봉디가 응원 좀 해주세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게 다이어트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좀 정체기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 체중 혹은 목표했던 바에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살 빠지기 시작하면 쭉쭉 빠지거든요. 제가 응원을 해드려야겠죠. 살 빠져라 쭉쭉 쭉. 네. 아, 정말 쭉쭉 빠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우리 돼지 포크

0: 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1996년 파워 FM 개국 프로그램 최하정의 파워타임으로 여러분과 정오를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한 한낮의 기분 전환, 유쾌하고 따뜻했던 그 오후의 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파워 FM이 벌써 30주년을 맞았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여러분, 허리를 펴고 이 꼬리 올리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앞으로도 파워 FM과 함께 매일매일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일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한수희님께서 잠깐 회사로 출근 중입니다.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가려고 등산로로 출근 중이에요. 9시에 스타트 했는데 최근에 금연을 해서 그런지 몸이 가볍고 너무 좋네요. 기는 해요. 정말. 특히 운동할 때 그걸 느껴요. 예,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져서. 예. 그래서 금연을 만약에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뚝 끊는 거 말고 금연을 하면서 운동을 동시에 시작하시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효과가 두 배로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래 두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2593님의 신청곡 콜드플레이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 체인스모커스 클로저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6726님이 저는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그래서 예쁜 새사라기를 남편이 돌봅니다. 마음만은 아기랑 하루 종일 붙어있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요. 남편에게는 고맙고요. 아가야,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놀자. 엄마 마음은 늘 항상 너의 곁에 있단다. 비비의 일기장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마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모든 엄마들 마음이 지금 6726님이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4942님이

저희 가족은 결혼기념일 10주년 기념으로 부산에 왔어요. 아내와 아들은 아직 숙소에서 자는 중이고 저는 아침 본과 함께 아내의 최애 음식인 떡볶이 오픈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나야 권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앞으로도 행복하자 김동률의 내 사람 신청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결혼기념일 10주년 축하드리고요. 좋은 여행 하고 오세요. 비비의 일기장에 이어서 김동률의 내 사람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 타이티에이티의 Something About You Girl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몸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혼밥, 혼영,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풀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풀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닭 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장경환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우연히 롤러간 록 페스티벌을 계기로 드럼의 매력에 빠져서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퇴근 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양발과 양손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멘붕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 순간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드럼을 마구 두드리면 스트레스도 해소돼서 화가 나는 일 있을 땐 더욱더 힘차게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한결 나아지고는 해요. 긴 곡을 끝까지 연주하려면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면서 연습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멤버들과 정기적으로 합주 공연도 하고 끝나면 파티도 합니다. 드럼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취미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럼 곡들로 신청해 봅니다. 라디오에드의 크립, 마룬5의 휴가,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들려주세요. 약간 좋아하는 악기가 어느 시기와 상관없이 생긴다는 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뭔가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원님 굉장히 부럽네요. 스트레스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인용 플리 듣고 올게요.

라디오헤드의 크립, 마룬5의 슈가,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숙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지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내기를 했죠. 예전에 이런 내기하면 사다리 타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요즘 유행 따라 AI한테 커피 살 사람을 지목해달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MG 항공샷 아시죠? 팔을 위로 길게 뻗어서 핸드폰을 하늘 높이 들고 커피 내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수리가 다 나오게 사진을 찍은 다음 AI한테 커피 살 사람 머리에 동그라미를 그려줘 라고 하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결국 제가 걸려서 커피를 샀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IOI의 갑자기, 아일릿의 It's Me,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듣고 싶어요. 이거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우리도 재밌겠는데요? 네, 사다리 타기 대신 유행 타기 1인용 플리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한국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전통시장 방앗간이죠. SNS 알고리즘을 타고 떴다는 방앗간 투어,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짜주는 즉석 압착 덕분입니다. 참깨와 들깨를 볶아 주문 즉시 기름을 짜주는 모습이 하나의 체험형 관광 코스가 된 건데요.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된 셈이죠.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건 누구나 알아보기 마련이죠.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이 한국의 맛과 일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닭 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백용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 와이프와 카페를 가는데요. 우리 아내는 카페에서도 잔소리를 합니다. 커피 마시다가 흘리지 마, 똑바로 앉아서 마셔, 다리 떨지 마 등등 수시로 잔소리를 합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아내의 잔소리 좀 말려달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 봉대한테 신청할게요. 에이트의 그 입술을 막아본다, 이소라의 제발, 그리고 심규선 에피톤 프로젝트의 부디입니다. 근데 용기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잔소리는 뭐 다들 한 번쯤은 네, 들어본 그런 잔소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 1인용 플리 들어볼게요.

에이트의 그 입술을 막아본다. 이소라의 재발 그리고 심규선 에피톤 프로젝트의 부디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쇼리 실라!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광고까지 이어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벌써 끝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 됐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듣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제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 제발 더 이상 어거지 부리지 마.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내 고집만 부릴 때 흔히 어거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입에 착 붙는 어감 때문에 표준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거지는 비표준어입니다. 잘 안 될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는 고집을 뜻할 때는 억지가 올바른 표현이죠. 콩을 파치라고 우긴다라는 속담 역시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억지보다 느낌이 작은 말로는 악지가 있습니다. 억지는 기어이 해낸다는 결의가 강하고 악지는 어린아이의 투정 수준으로 쉽게 꺾이는 가벼운 고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요즘 인생 어디
1: 인생은 워프레스
2: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2: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2: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
3: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9: 고릴라 편이다.
8: 고삐 풀린
9: 고릴라.
8: 왜 다 고릴라죠?
9: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8: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9: 광고기 가성비 갑.
8: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선 파이프를 통해 세계가 이어지고 물음표 박스를 건드리면 익숙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이 정겨운 풍경들 속에서 핑크 드레스의 피치 공주가 말하죠. 가끔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에선 단순한 공주 캐릭터로 머물던 피치가 영화에선 직접 모험의 중심으로 나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캐릭터가 피치뿐일까요? 서사가 궁금한 추억의 게임 캐릭터들이 또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는 어쩌다 싸움판에 뛰어들었는지, 툼레이더에서 라라 크로프트는 어떻게 전설의 유물을 찾게 됐는지, 그 질문들이 결국 스트리트 파이터 춘리의 전설과 툼레이더 같은 작품으로 이어진 거겠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추억의 게임은 뭐예요? 누가 다음 영화 주인공으로 어울릴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5월 31일 일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서 잭 블랙의 피치스 듣고 왔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슈퍼마리오 갤럭시. 마리오 형제와 피치 공주가 다시 한번 버섯 왕국을 지키기 위해 악당 쿠파 부자와 대결하는 영화예요. 앞에서 스트리트 파이터와 툼레이더 등 추억의 게임들 얘기해봤습니다. 전 소닉이 생각났는데 걔도 영화로 나왔네요. 그리고 전 하얀 마음 백구라고 우리나라 토종 게임 있었는데 백구 잘 사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주인 만났는데 저 거기까지 다 깼거든요. 그리고 뭐야 그 라이온킹 우리 때는 또 와, 크,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것도 이미 영화로 나왔죠.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피치 얘기하니까 피치랑 데이지 그 공주복 입고 주체적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춘리도 아우 그 옷 조각 몇 개 안 되는 거 입고 참 싸우는데 힘들었겠다 불편했겠다 싶어요. 아유 고생들이 마술상에서 영화 부문 예술상을 수상한 음악 감독님이죠. 이민희 영화음악가를 직접 모셔서 빛나는 영화음악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 못해드려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평일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우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케어

0: 원해요? 케어원 헤어.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헤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 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사류기사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애니메이션 싱에서 Call Me Maybe 듣고 왔습니다. 혜영님은 수행평가가 끝난 고등학교

학생 아들이 친구들이랑 영화 살먹지 보러 간다고 나갔네요. 조용한 주말 아침입니다. 저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러 나가기 전에 시네타운 듣고 있어요. 남편까지 주말 출근해서 얼마만의 자유인지 하셨습니다. 이런 날 좋죠. 아, 수행평가 뭐 시험철인가 봐요. 얼마 전에 저랑 영화 고백을 같이 했던 친구가 시험 끝났다고 고등학생인데 그 저 지방 공연 도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지금 시험 기간인가 보구나. 이제 한 20년이 지난 얘기라 언제가 시험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윤영님은요. 시네타운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음악은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것 같다고.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영화 없는 삶 생각해보면 참 퍽퍽할 것 같습니다. 팍팍할 것 같네요. 우리 은희님은 영화 세렌디피티 OST에서 When You Know 신청합니다.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사가 참 좋아요. 마치 시네타운이랑 제가 운명인 것처럼요 하셨습니다. 아, 세렌디피티를 여름에 듣는다 좋은데요. 아직 근데 봄이라고 해야 되나, 5월 말이니까. 뭐 날씨는 여름이니까. 5186님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까지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이어서 두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영화 세렌디피티에서 When You Know, 그리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왔고요. 1983님은 캔디 영화 마이클 개봉했다고 해서 남편이랑 보고 왔어요. 저는 40대 중반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마이클 잭슨 노래 무척 사랑했거든요. 어릴 때 자그마한 TV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와 무대를 봤는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고 경이로웠어요. 마이클 보니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음악으로 힐링하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요즘 마이클 많네요. 우리 윤상님은 중학생 딸이 콘서트 보러 서울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그쵸. 결국 같이 따라갔습니다. 딸 공연장에 들여보내고 공연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리는데 재밌는 게 저 같은 부모님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나 세상에. 캔디도 이런 경험이 있냐고.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콘서트를 딸을 대동하고 간 적은 있는데 아직은 요런 적은 없는데 어디 뭐 놀러 갔을 때 뭐 아이만 들어가야 되면 그런 경우 있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문의 콴도 콴도 콴도 듣고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0: 기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 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1: SBS 파워 FM.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3: 우리 돼지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어젯밤 강릉의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빠르고요. 지난해보다 19일이나 이르게 찾아온 5월의 열대야입니다. 더위는 오늘 낮에도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강원도 동해안 쪽이 특히 더워서 강원도 강릉, 삼척 같은 지역은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이 맑아서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데요. 내일은 제주에, 모레는 제주와 경상도,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3도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SBS 파워 FM 30주년, 한국 영화 음악도 30년. 특별함에 특별함을 더해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 영화 음악 30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9명의 영화 음악가랑 함께하는 시간이죠. 마지막 순서 아쉽지만 9번째 영화 음악가는요. 바로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파반느의 음악으로 예술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요즘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음악가시죠. 앞으로는 이분의 이름을 더욱더 자주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와, 귀한 분을 또 시네타운에 모셨습니다. 바로 영화음악가 이민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세상에 시네타운 청취자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저 반갑습니다. 네. 이민희라고 합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다녀가신 장영규 음악감독님과도 가까운 사이시라고요.

0: 네, 제가 처음 음악을 영화 음악을 한 게 고지전이었는데 그때 같이 와. 예, 달파란 선생님과 정연교 선생님과 같이.
1: 오, 와, 고지전도 너무 했습니다. 좋았는데 예. 감독님은 별 말씀 없으셨나요? 그 사이에 뭐 만나셨을까요?
0: 아니요. 예.
1: 저희가 사실 이민희 음악 감독님을 직접 모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그간 뭐 내적 친분을 쌓아오고 있었죠. 감독님의 최근작 세계의 주인, 아 너무 좋았고요. 파반느 극장의 시간들 모두 시네타운 초대석에 소개가 됐거든요. 전 그거 말고도 워낙에 또 팬이고요. 네. 그래서 아 내적 친밀감이 평소에 있었거든요. 특히 세계의 주인에 등장하는 바하의 음악 뭐 난리가 났었죠. 신청 엄청 많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버전은 음악 감독님이 직접 연주를 하신 거라고요?
0: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면 이제 세션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1: 예. 그런 이유로 예.
0: 바 선배님의 곡을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1: 어떠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참 부담도 됐을 것 같은데.
0: 네, 부담이 됐고 이제 이 피아니스트인 친구들한테 네. 이제 여러 버전을 들려주고 아. 괜찮냐 이상한 부분 없느냐 오. 이렇게 컨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을까요? 연주하실 때
0: 이제 바 곡은 아무래도 중요하게 들려야 되는 부분과 그것과 이제 호응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곡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연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1: 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감독님 이번이 SBS 라디오 첫 출연이 아니시라고요. 무려 2012년에 컬투쇼에서 라이브를 하셨습니다. 그때 방송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2: 노래하세요. 무키무키만만수. 네,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 벌써예요. 12분인데.
3: 저번에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그냥 녹음방송에 저희가 녹음해서 내보냈을 때도 실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키무키 만만수야. 그만큼 얘네들이 도대체 뭔가 얘네들이.
2: 무키무키 만만수의 노래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3: 특이한 악기죠. 장고를 이제 세로 세워서 발로 이제 바른 것도 해서 만들었어요. 악기를.
2: 자 가시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4: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다.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파리의 택시 운전사.

0: 와 진짜 무키무키 만만수 제가 너무 팬입니다. 모든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요. 이 영상 베스트 댓글이 다시 컴백 제발이었습니다. 무키무키 만만수 해체는 아니죠?
1: 완전 해체했죠.
0: 아 네. 네.
1: 해체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0: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직도 근데 영상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무키무키 만만수가 감독님이 한예종 다니실 때 친구분과 만든 그룹이라고요. 근데 음악원에서 작곡이 아니라 이론을 또 전공하셨다고요? 특별히 이론을 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이론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음악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서 네. 이제 지원을 해서 다니다가 영화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놀면서 그들의 영화에 음악을 해주면서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네요. 네네.
0: 와 근데 이론만 하기엔 정말 아까운 재능이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10대 이민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또 궁금합니다.
1: 10대는 뭐 그냥 어두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뉴욕대학교에서 영화음악으로 석사까지 마친 후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파리에서도 공부를 하신 걸까요? 뭐 아니면 두 군데를 다 가봐야 될 것 같아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사실 이제 뉴욕에서도 파리에서도 영화음악을 했는데 뉴욕에서는 이제 작곡을 전공한 친구들이 영화음악이란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온 친구들이 많은 곳이라서 근데 저는 영화음악 쪽에서 일을 하다 갔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배움이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완전 정통 클래식을 하는 학교에 가면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나

0: 더 그런 공부를 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1: 진짜 묵히묵히 만만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진짜 그냥 자유롭게 하신 줄 알았는데 와 그걸 다 배우시고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신 거군요. 그래서 더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평소 어떤 음악을 들으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워낙 많이 들으시겠지만 혹시 함께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0: 아, 네. 그 사실 그 평소에 듣는 음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셔서
1: 네.
0: 저는 근데 음악을 만들 때는 다른 음악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만 음악을 듣는데 그때는 거의 슬립낫이나 메탈 음악만 들어서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같이 듣기에는 조금 그런가 싶어서 이제 좀 차분한 음악 그 난니 모레티 아들의 방에 나오는 브라이언이 노의 바이 디스 리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음악 함께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영화 아들의 방에서 브라이언 이노의 바이 디 슬리버 듣고 왔습니다. 자, 파워FM 30주년 특집 한국영화음악 30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화 세계의 주인 파반네의 음악을 맡은 이민희 음악감독님이 함께하고 있지요. 백상예술상 영화부문 예술상에 이름이 불렸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정말로 수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0: 와, 너무 좋았네.
1: 네, 그리고 이제 같이 파반느에 출연하신 변요한 배우님이 네네. 이제 시상을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랐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0: 수상 소감 마지막에 이동

0: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들 힘냅시다 하셨어요. 사실 이번 특집에서 다룬 9명의 영화 음악가 중에 감독님이 유일한 여성이셨습니다. 여성 영화인으로서 느끼는 뭐 기쁨과 슬픔 뭐 어떤 것들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힘냅시다 하신 거예요. 굉장히 공감은 가는데.
1: 제가 이제 영화 음악 일을 한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0: 네.
1: 촬영 감독도 그렇고 뭐 연출도 그렇고 같이 이제 학교에서 영화 쪽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남아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사실 9명 중에 저만 여성이라고
0: 네.
1: 하셨는데 사실 이 동네에 여성이 지금 많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 일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좀 힘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0: 네.
1: 싶었지요. 와하.
0: 저는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는데요. 배우의 연기가 혹시 음악에 영향을 줄 때도 있나요? 아까
1: 항상
0: 보면
1: 영향을 줍니다. 예. 뭔가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가락이 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네.
0: 진짜요? 연기를 진짜 잘해야겠네요. 혹시 변요한 씨도 되게 반갑다고 하셨는데 변요한 님의 어떤 연기에 또 가락이 떠올랐을까요?
1: 굉장히 조금 어두운 캐릭터로 나오는데
0: 네.
1: 연기 워낙 잘하시고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보고 있으면은
0: 와.
1: 나오더라고요.
0: 영감을 주는군요, 세상에.
1: 네.
0: 감독님도 뮤직비디오 출연을 포함해 연기를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연기 경험이 또 음악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1: 아, 이것은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제 현장 사람들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제 혼자 작업실에서 일을 할 때와는 다르게 아, 이 작업이 정말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카메라 뒤에 또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일을 할 때도 뭔가 같이 만든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영화 탈주에서는 국유한 배우에게 또 피아노 레슨까지 하셨다고요? 이때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1: 아,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네, 아시겠지만
0: 네.
1: 구 배우님이 매우 바쁘신 분이기
0: 아,
1: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 피아노 레슨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충분한 시간도 아니고 그때 라흐마니노프 곡을 치는
0: 진짜 어려운데.
1: 신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좀
0: 네.
1: 스파르타식으로
0: 하셨구나.
1: 주입식 그런 것을 했던 기억이
0: 원래
1: 있습니다.
0: 피아노를 치셨나요, 국유한 배우님? 칠줄 아셨어요?
1: 전혀, 전혀.
0: 이건 치는
1: 네.
0: 사람한테도 어려운 곡
1: 그렇죠,
0: 아닌가요?
1: 그렇죠. 네.
0: 세상에, 그걸 근데 해내셨습니다. 뭐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잘 보이게 하는 그런 팁이라든지.
1: 아무래도 이제 박자를 잘 지키면 좋을 것이고, 그러려면 곡을 진짜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네.
0: 네네. 감독님이 생각하는 영화 음악의 또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영화 음악을 이렇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저한테 들어오는 그 그림은 사실 음악이 없는 영상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근데 그런 음악이 없는 영상에 제가 뭔가 음악을 붙였을 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매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개인 작업도 하는데 개인 작업할 땐 굉장히 외롭지만 영화 음악을 만들 때는 이제 인물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모두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또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작업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다 애정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근데 너무 아까운,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또 있습니다.

0: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1: 저는 그 이종필 감독님의 박하경 여행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0: 오.
1: 그것이 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의외로 못본 사람들이
0: 그쵸.
1: 많더라고요.
0: 네네.
1: 예, 짧은 시리즈니까, 뭐.
0: 보셨으면 좋겠다고.
1: 네네,
0: 왜
1: 부담
0: 특별히
1: 없이.
0: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썼고, 제가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데, 매주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제 전국을 여행하는 느낌을,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작업을 했었어서, 그 작업이 끝나고는 정말 저의 여행도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답니다.
0: 와, 그렇구나.
1: 아, 그리고 3화에 저도 잠깐 나옵니다.
0: 네.
1: 하하하. 예.
0: 아,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끝 인사 나눠볼게요. 쇼리 씨라!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영화음악 30년 마지막 순서로는 이민희 감독님이 나와주셨지요. 오늘 어떠셨어요 감독님? 저희 너무 좋았습니다.
1: 제가 말을 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군요.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1: 네, 다행입니다.
0: 마지막 곡은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에서 주말이니까 주말 여행 같이 들을 건데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 이나영 배우가 비 오고 뭐 부침개 붙일 때 나왔던 음악인데요.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낌을 내고 싶기도 했고 뭔가 그런 게 잘 약간 옛스러운 그런 가요의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옛날 친구를 불러서 같이 노래를 했는데 감독님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오늘도 영화처럼
0: 아이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더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자칫 기념일 한번 놓쳤다간 오히려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5월이기도 했죠.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소중한 사람들까지 챙기느라 그 누구보다 치열한 5월을 살아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수고했어. 5월도 똥똥. 5월의 마무리도 다가올 6월의 시작도 함께해요.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다. 5월은 가족에다가 또 스승님에다가 나보다는 주변 사람을 챙기기 바쁜 달이었어요. 그쵸? 그래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뭔가 반강제적으로다가 챙기는 이런 날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그쵸? 정신없이 살기 바빴으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돈독해졌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시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5월이 바빴어요. 뭐 드라마 촬영도 했고 연극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뭐랄까 그렇지 않아요? 막 바쁠 때는 좀 쉬고 싶고 쉬면은 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다 이렇게 또 장단점이 있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도 또 가족들 또 스승님 이렇게 챙기면서 또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함수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12살 함수아인데요. 외동이에요. 근데 6살 사촌동생 소미가 놀러왔습니다. 귀여운 만큼 정말 힘드네요.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자꾸 저희 차를 타자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미가 소민의 차를 타고 갔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소미 때문에 피곤해요. 저는 자고 싶은데 1, 2, 3, 4 이렇게 숫자 세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소미는 너무 귀여워요. 라고 소미에 대한 이렇게 소미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미가 소민의 차를 좀 타고 갔다고 결국은 좀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건지 그래도 귀엽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같이 타고 가면서 소미가 즐거워 보이면은 우리 수아가 조금 한번 참아봐요. 알겠죠? 자, 여러분은 5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1부는 위켄드 앤 위켄두! 주주님들을 위한 오은영 선생님, 주디가 출동 준비 중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2, 3부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 얼마 전 메리 시트콤 매콤에 다녀간 가수 김장훈 씨가 정해주셨어요. 바로 한로로의 0+0입니다. 한로로의 00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는지 우리 주주님들의 알고리즘 파헤쳐보면서 좋은 노래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설마!
1: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0: 여자도
1: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0: 탈모 보조치료제
1: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0: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시간, 위켄드 앤 위켄두. 응원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우리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 앤 위켄두.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또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단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47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너무 사고 싶은 자켓이 하나 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나가서 두 달째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고민 중입니다. 아, 그냥 확 질러버리고 다음 월급날까지 아꼈을까요? 계획에 없던 지출이라 고민되네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사치 한번 부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쓴소리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조언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 어렵다, 어려워. 왜냐면 너무 공감되거든요. 사실 저도 막 요즘에 5월달에 바쁘게 지내면서 바쁘고 특히나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이 충동 구매욕이 정말 확 올라오거든요. 확 치고 올라와서 진짜 한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자기 직전에 갑자기 아이씨, 보상 좀 하자 하면서 갑자기 막 봐요. 보상을 좀 내려보자 하면서 보는데, 보다가 이제 가격도 보고,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게 이렇게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습관이 쌓이면 그게 별로 뭐랄까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꼭 참는데 그러다가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생각이 나고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리고 또 플러스 이 옷을 살 때 이게 내가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할머니가 돼도 이 옷을 입고 싶을까? 까지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할머니 돼도 이 옷을 입어도 안 창피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주주님은 지금 두 달째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 거면 그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로 아른거리는 친구라면은 나는 한 번쯤 좀 사치를 부려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대신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그 자켓이 예를 들면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0만 원어치의 물건을 무조건 팔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중고마켓을 활용을 하는 건데 옷장 정리나 뭐든 정리하다 보면 꼭 내가 아 이거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는 입겠지 하고 안 입는 거 안 쓰는 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몇 개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진짜 한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좀 이득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름 사치도 부리면서 동시에 어떤 뿌듯함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사는 대신에 뭔가 이걸 그만한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중고마켓에다가 뭐 그래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조심스레 한번 제안을 드려봐요. 우리 1477님 We can do! 또 우리 이정아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평생 못할 줄 알았던 자전거를 드디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 앞 공원에 나가서 한 시간씩 천천히 타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아직 큰 길은 못 나가봤는데 조만간 열심히 연습해서 시내까지 다녀와 보려고요. 작은 시골길이라 차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무사히 잘 다녀오실 거고요. 자전거 이렇게 타시다가 괜한 돌부리 같은 거 삐져나와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아주 그냥 앞에 뻥뻥 뚫려가지고 우리 정아님이 오로지 안전하게 자전거만 탈 수 있게 그 길이 다 터질 거예요. 우리 주디가 기도할게요. 우리 정아님도 We can do! 자,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켄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그리고 싸이의 낙원 듣고 오실게요.

0: about you.
1: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그리고 싸이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위켄드의 위켄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김현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맥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맥주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 딱 꺼내서 마시면 하루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40대 중반 이젠 슬슬 캔맥주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서 3일째 금주 중입니다. 주디 저 잘하고 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거리를 왜 두나요? 사실 이런 캔맥 하나 정도는 하루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다들 뭐 그렇게 뭐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3일째 금주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긴 했는데 이게 금주를 하다 보면 나중에 터지지 않나요? 일단 3일 정도 하셨으니까 4일째는 한번 다시 드셔보세요. 그리고 5, 6, 7 또 3일 제가 작심삼일 권법을 참 좋아하는데 또 4, 5, 6은 안 드시다가 또 7일째는 드셔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우리 현정님의 스트레스를 맥주가 이렇게 또 없애주잖아요. 맥주를 대체할 만한 게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은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심삼일 권법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 현정님을 위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 주주님이랑 나는 그냥 하나니까 그쵸? 우리 현정님도 위켄드. 자 여기까지 위켄드 앤 위켄드 사연 만나봤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시작해볼게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2: 여름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가수 김정민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체력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해 전부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체중 관리도 되고 피로도 훨씬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요. 나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늦은 시각 야식 피하기와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소고기 하면
1: 하하임.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초조할 때도 안정해.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해. 삼진제약 안정해. 약국에 있어요.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8: 오늘도 주주님들 플레이리스트에 좋은 음악 꽉 채워드릴게요. 같은 노래 다른 선곡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습니다. 인별그램에 12시엔 주현영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 뮤직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팔로우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알고리즘 뮤직 추천곡은요, 지난번 메리 시트콤 매콤에 찾아와 주신 우리 김장훈님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9: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한로로 양의 0+0인데 이 노래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너무 노래가 좋고 그래서 이걸 제가 커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 연습하거든요. 난

김장훈 씨가 추천해 주신 오늘의 추천곡 한로로의 영영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께서 또 워낙 막 락앤롤 하시고 막 와 이런 걸 많이 하시지만 참 선배님의 목소리와 그 감성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어떤 발라드를 불러주실 때 그럴 때 뭔가 확 뭔가 좀 와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꼭 우리 장훈 선배님 버전의 영영도 꼭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연과 노래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맞아 맞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0 플러스 0 이 제목을 보자마자 띠용 하는 이모티콘이 생각나요. 왜 그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지는 그 표정이요. 놀랐을 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주면 진정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 0 플러스 0 생긴 모양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야. 그쵸?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요. 놀랐을 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놀랐을 때든 지쳤을 때든 아가 짱이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토당토당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한로로의 영영을 듣고 있으면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특히 이번 5월달은 이래저래 행사가 많아서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왔는데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위로도 받고 행복 가득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영영만큼이나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는 노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영영도 그렇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도 그렇고 뭐 소문의 낙원도 그렇고 요즘 너무 살기 바쁘고 그쵸? 너무 이런저런 일에 치여 살고 참 그렇잖아요. 뭔가 혐오도 많고 막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 와닿는 것 같고 특히 이 악뮤의 노래들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우리가 참 주변 사람들 챙긴다는 게 어려운 건데 다행히 반강제적으로다가 5월달에 가족 행사나 이런 게 많았어가지고 스승일날도 그렇고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생길 수 있어서 저도 참 뿌듯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오실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추천곡은요, 한로로의 영영입니다.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불통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영영 노래 가사 중에 난 널 버리지 않아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맞았더라고요. 왠지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건 사랑하는 가족뿐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불통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건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고, 뭐 이게 그냥 같은 핏줄의 어떤 그 가족도 맞겠지만은 또 다 또 사는 게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족이라 하는 게 꼭 같은 핏줄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라든지 진짜 막 정말 이 한 몸을 다 던져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동료라든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소중한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난 널 버리지 않아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를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계속 이어갈게요.

0: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0: 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김장훈 씨가 추천해주신 한노로의 영영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로 칼로리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영영하니까 제로 식품들이 바로 떠오르네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무조건 제로 칼로리, 제로당만 찾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로만 계속 먹는데도 왜 체중은 증가하는 걸까요? 제로 베이스 원의 인 블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또 뭐 제로 칼로리, 제로당이라고 해도 막 그 안에 다른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많이 먹으면은 그게 뭔 다이어트냐 하니까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제로 뭐 쿠키 이런 걸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설탕이 제로지 탄수화물은 있는 거잖아. 그쵸? 탄수화물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짝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체중이 증가했어도 좀 건강하게 증가하셨 쓸 거예요. 설탕은 많이 안 드셨으니까. 자, 그리고 또 나정도면 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영 하면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노래가 생각나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젊을 땐 그때가 좋은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영 할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그거는 맞죠.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진다는 건 맞는데, 뭔가 마음만큼은 이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몸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으려면 마음만큼은 조금 더 뭔가를 막 해나가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취미를 좀 활동적인 취미를 한번 즐겨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래를 진짜 다양한 노래들을 찾아서 들어본다든지 하면서 뭔가 마음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이 몸에 영향받지 않도록 뭔가 그런 취미 생활을 계속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최근에 우리 펌유센에서 우리 효진 실장님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또 우리 주주님들께 추천드렸잖아요. 나는 이 노래도 지금 또 떠오르네요. 우리 주주님한테 한번 오늘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원의 인 블룸, 그리고 블랙핑크의 포레버 영 듣고 오실게요.

제로베이스원의 In Bloom 그리고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듣고 오셨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한로로의 영영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코코넛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이 독특해서 호기심에 들어봤는데요. 듣다 보니 가사가 참 덤덤하면서도 묵직하더라고요. 퇴근길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하루 수고했다며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퇴근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추가했어요. 이맘때면 제가 꼭 듣는 노래 성시경의 좋을 텐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가요. 한로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국어 국문과 출신이시래요. 그래서인지 뭔가 이 가사들이 우리가 평소에 좀 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좀 전형적인 가사들이라기보다는 한로로 씨만의 어떤 진짜 한로로 씨 안에 어떤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뭔가 자기만의 감성으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을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공감을 하게 해주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저도 원래 처음에 이 노래를 몰랐는데 제 주변 지인들이 나 요즘 빠진 노래 있잖아 하면서 갑자기 술자리에서 이 노래를 크게 틀어가지고 들려줬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뭔가 이분의 노래를 또 듣기 시작하더니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 됐잖아요. 그쵸? 또 둥글게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한로로의 영영을 생각하니까 모든 건 둥글게, 동그랗게 사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나고 각진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그래도 최대한 둥글게 둥글게 잘 살아가 보자고요. 최유리의 동그라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둥글게님처럼 이런 분들이 옆에 있어주면 그거 진짜 축복인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봐봐 그거 되게 좋은 점도 있다? 야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긴 게 오히려 너를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너는 그거에 또 대비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냐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둥글게 둥글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나 동료가 있으면 그것도 진짜 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둥글게님께서 우리 주주님이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둥글둥글게 둥근 마음으로 둥근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성시경의 좋을 텐데 그리고 최유리의 동그라미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선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

0: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치맥조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0 플러스 0 하니까 제가 학생 때 수학 시간에 배운 무한대가 생각나고 또 무한대 하니까 무한궤도 노래도 생각납니다. 대학교 체육대회 날 동기들이랑 어깨동무하면서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며 응원했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만 나오면 힘 빠진 풍선처럼 있다가도 무한대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전주 듣자마자 자동 기립하게 되는 노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 0 플러스 0을 듣고 바로 이 수학 시간에 배운 무한대가 생각이 나. 야, 이거 이렇게 참 다른 거야. 그쵸?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천곡도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별 생각 없이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의 우유지만 품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 주디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신애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냉털했어요. 냉장고에 짜잘하게 남아있던 반찬들 넣고 비빔밥 뚝딱 완성했습니다. 밥은 딱 한 공기 들어갔는데 잡채랑 나물, 어우 맛있겠다. 이것저것 넣다 보니 양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반도 못 먹고 남겼네요. 마무리로 시원한 식혜 한 잔 들이켜봅니다. 야,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냉털 재밌죠. 특히 냉털을 해서 딱 해먹으면은 뭐 자존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괜히, 왜냐면 냉장고에 나중에 정리할 때 썩어 문드러진 것들만 마주하면은 아유 난 또 이래, 또 사놓고 안 먹었어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에 빨리 얘네를 구출해가지고 얘네를 뭔가 음식 안에다가 넣어서 제 기능들을 다 하게 해줬을 때, 그럴 때 좀 아 나 돈도 아꼈다 하면서 좀 그런 뿌듯함과 자존감도 올라간단 말이죠. 냉털 많이 하세요, 여러분. 또 우리 이지혜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저는 오늘 혼자 주말 출근했습니다. 답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어제까지도 열일해서 몸은 좀 고단하지만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디 라디오 듣고 있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하자고요. 우리 다른 주주님들 모두.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혜님 회사가 앞으로도 정말로 승승장구하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9510님께서 신청해 주신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4138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하이의 로즈 듣고 오실게요.

0: hurt you.
1: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이하이의 로즈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303님께서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늘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점심을 챙겨 먹는데요. 문득 주디 첫 방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걸 왜 생각해.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듣기로 쭉 정주행 중입니다. 완전 추억 여행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걸 왜 다시 들어요. 그때랑 내가 얼마나 지금 달라졌는데. 아, 그때는 완전히 초짜배기였고 지금도 고수는 아니지만 지금도 뭐 우리 빵디나 이런 분들의 비하면은 아주 그냥 코딱지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뭐 첫 방송도 첫 방송인데 지난 어떤 작품들 있죠. 찍었던 것들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발전하고 그 발전하기 전에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우면서 동시에 나 그래도 잘 해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요즘에 좀 많은 새싹 주주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첫 방송부터 들어주셨던 분들도 이제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느끼실지도 궁금해요. 뭔가 처음의 주디와 지금의 주디가 뭔가 다를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결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오래오래 주주님들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실 건데요. 6265님께서 신청해 주신 박재범의 좋아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에어.

0: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0: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끝곡으로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반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

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

0: 샴푸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몽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무시 타전 가드쇼 쇼쇼쇼쇼쇼.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을 이 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남자, 한결같은 남자, 변함없는 남자,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나는 계속 이 시간에 떠드는 남자. 자, 균디와 저 김태균과 정민의 유산균 저와 함께 5월 31일 일요일, 벌써 올해 마지막 날 방송을 녹음 방송으로다가 찾아갑니다. 자, 일요일 방송은 지난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신 뒷북 문자로 여러분의 문자로 소개를 하면서 오프닝을 열고 있죠. 7118님이 오프닝 문자로 뽑혔습니다.
1: 이런 저녁을 먹고요. 남편이랑 산책하자 잘하고 와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남편이 배를 잡고 떼굴떼굴 막 부르는 거예요. 불을 켜고 봤더니 얼굴은 누렇고 손은 차갑고 뭔가 큰일 났다 싶었고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부부악 하고 방귀를 뀌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방귀를 하도 뀌어서 침대에서 금지하라고 했더니 너무 참았나 봐요. 여보, 방귀 뀌어도 되니까 아프지 말자.
0: 야, 어떻게 금지라고 해서 이 아내 말이 그렇게 무서운지 그걸 참아낸 거야, 방귀를? 야, 방귀 참으면 안 돼. 병돼요, 이거. 방귀 참으면. 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보를 한번 드릴게요. 방귀를 이렇게 참잖아, 억지로. 방귀를 참으면 장내 압력이 증가하고 가스가 혈액으로 재흡수가 되거나 장내에 축적이 된다. 와, 무섭다, 이거는. 혈액으로 재흡수가 된다는 것 자체는. 똑같으니까 이게 복부 팽만, 소화불량,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뭐든지 참으면 병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지 마세요. 이게 몸에 이게 뭐 화가 나는 것도 화도 자꾸 이렇게 화병이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참지 말고, 그리고 방귀도 참으면 안 돼. 똥도 똥은 좀 참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무데나 쌀 수 없으니까 방귀는 껴도 되잖아요, 그지? 똥을 좀 많이 참아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똥꼬 근력 강화 운동도 시켜드리고 참다 보면 재미난 사연이 또 벌어지고 사연 보내고 그럼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방귀 참지 마시고요. 뿡뿡 껴대시기 바랍니다. 자, 방귀 끼면서 오늘 첫 곡 나갑니다. 지금 방귀 매놓으신 분들 한번 빵빵 껴주세요 그냥. 그죠? 예. 네. 자, 첫 번째 노래는 카밀라 카베요의 Easy.

0: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카밀라 카베오의 들어본 가수의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이지 쉽다 였단 얘기죠.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으실 분들은요, 오늘 이거 뒷문자가 소개되신 분들은 다 드립니다. 자, 5328.
1: 집 근처에 냉면집에 오픈해서 다녀왔어요. 야, 이 집 근처에 뭐가 새로운 게 오픈되면 꼭 가고 싶지 않냐?
2: 예. 맞아요.
0: 그래, 뭐죠. 상암동에 새로 생긴 데는 다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내가. 근데 사인이 다 있어요, 거기에. 예, 사인은 이제 받으신 분들한테 거의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아, 제 사인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단골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고 가요. 이런 거 맛있어요. 이런 거 괜찮은 거야.
2: 그럼, 이제
0: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거. 그냥 소스였다는 거죠. 아. 참고하시고요. 아, 집주인, 그 식당 돈 들으면 어떡하지? 자, 냉면이랑 숯불고기를 같이 주는데 딱 만 원이에요. 너무 맛있고 부부사님도 친절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불고기랑 이게 냉면이랑 그 면 국수 뭐 이런 거랑 같이 먹는 집들이 진짜 좋아하는 집이 예전에 저 남양주 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아, 진짜 건물주가 나가라 그랬대. 아, 그런 건 좀 별론 것 같아. 3638님, 저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쓰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날씨는 밖에서는 벗고 실내에 들어갈 때만 쓰는데요. 예? 마스크를 안 쓰니까 딱 하나가 불편해요. 코딱지가 너무 자주 끼어요. 바깥에서 쓰면 되잖아. 바깥에서 써요. 이 먼지가 들어온 코딱지가 생기는 건데 그 바깥에서 안 쓰고 안에서 쓰는 게 좀 왜 그러는 거지? 손으로 팔 수도 없고 자꾸 손이 가고.
1: 손이 가요, 손이 가, 코딱지에 손이 가요.
0: 은근 신경 쓰입니다. 아, 답답해 하셨네요. 예, 사이사이에 가갖고 이제 휴지 갖고 다니면서 풀고 그러면 되죠. 뭐, 이딴 걸 문자로 보냈습니까? 예, 3638님. 마스크를 안에서 쓰는 게 더 답답하지 않나? 아, 알겠습니다. 3638님의 코딱지 소식이었습니다. 자, 뒷북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땠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웃긴 일, 위로받고 싶은 일, 고민되는 일, 축하받고 싶은 일 뭐든지 좋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시고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샵의 행복 절차
2: 50원,
0: 긴 문자는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고릴라님. 자, 문자 기다릴게요. 광고 듣고 게시판을 돌아라 겟더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하면 하하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본격 사연 역주행 프로젝트 이란 캐시판을 털어라 개털. 네네네. 참 의도가 좋은 코너입니다. 사연 주품 명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자 게시판이나 이런 어정뛰고 거지 같은 사연들, 그래도 이걸 그냥 버려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한 소화해드리고 읽어드리려고 하는 참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코너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벌써 6년 차로 넘어가 있는 코너. 와. 자리를 잡은 어쩌면 일요일의 핵심인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율을 두 배로 끌어올린 주인공이고 싶은
1: 청취율 1위.
0: 청취율 1위의 중심에 서 있는 코너.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자, 사연 짬 처리반 짬 호랑이 두 분을 소개합니다. 개성 자포자기 내보이버 디디 알배기 계산대 자랑스러운 졸업생 시바남 코미디 각색 작가 이 작가야. 와 신기하다. 예비 뮤지컬 배우 이창호.
2: 야,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부터 연습하시네요.
1: 내일부터 이제
0: 진짜?
1: 시작됩니다.
0: 5월 31일이 방송인데 지금 방송이잖아요.
1: 네.
0: 6월 1일부터
1: 연습. 6월 1일부터 이제.
0: 와, 이제 그럼 뮤지컬 배우네.
1: 이제 아렌델이라는 왕국에 들어갑니다.
0: 어디요? 아렌델?
2: 어디요?
1: 아, 그런 데 있어요. 추워요, 엄청.
2: 저기 저쪽 그 명동 근처 연습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 맞아.
0: 와, 뮤지컬 배우야. 와, 올라프. 와. 자, 그에 반해서 아직 뮤지컬 배우까지는 안 해보고 흉내만 내봤던 자, 배우 박미호 운동생 진저는 개피 곽큐레이터 잠자리 광목 곽걸음 천재지변

0: 정관예우 좆바남 스파남 러너 꽝파.
1: 내일부터 이제 창호 씨가 뮤지컬 연습이 들어가지만 또 내일부터 창호 씨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또 런칭이 되기 때문에
0: 아 그
1: 네네
0: 티땡
1: 티땡의 코미디 쇼 리그라는
0: 아 내일부터 이제 올라 오픈이 되는 거예요?
1: 네 12주간 저희 그 매주 저희의 코너가 숏 코너가 올라갑니다.
0: 와 12주간 네. 연속해서
2: 저희가 이제 유닛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1: 두 명인데 유닛으로 활동한다라는 거는 따로 활동한다.
2: 오랜만에 다시 방송국으로
0: 네. 와, 네. 완전체로
1: 네. 이제 코미디를 와, 다시 하고 있습니다.
0: 12주간.
1: 12주간. 아 저희가 원래
0: 뭐, 아니 쇼단원들이 뭐 도와줘야 될 게 있습니까?
1: 아 투표가 조금 있다고 하니까.
0: 아 그거 좀 말씀드려주세요.
1: 네네. 네. 저희 매주 올라오니까 영상을 보시고 저희 거에만 일방적으로 투표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금세 또 해체가 되는 거니까요.
0: 아니 저 그 금요일 코너에 남호연 씨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맞아요.
0: 아 투표를 좀 부탁한다.
1: 근데 호연이 형의 포지션이랑 조금 다릅니다.
0: 아니 남호연 씨 이용진 씨랑 하는 거 아니에요?
1: 용호상박이라는 팀으로 네. 이용진 선배랑 이제 둘이 팀인데 거기는 완전 리더 그리고 팀원 이런 느낌이라면 아, 저희는 정확히
0: 아 50대 50이에요.
1: 콤비.
0: 예, 예. 그럼 걔는
1: 팀원.
0: 호연이는 그냥 퍼센테이지가.
1: 이용진 팀장의 남호연 팀원.
2: 졸.
1: 네, 졸.
0: 졸. 아 졸이에요?
2: 네, 네, 네. 누가 졸인지 모르지만.
1: 네, 네, 네,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남의 콘텐츠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2: 아, 모릅니다.
1: 모릅니다.
2: 그날 아, 다 공개됩니다.
0: 아, 네. 모르는 거야. 네. 네.
1: 서로 다 비밀리에 찍고 있어가지고.
0: 컨셉은 알 거 아니에요, 컨셉. 아,
1: 컨셉을 잘 뭐, 몰라요. 저는 대충 듣긴 했는데 이해가 아예 안 돼서. 네. 근데 또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쪽 컨셉은 대충 이제 약간 스포를 해준다면?
1: 저희는 뭐 저희 둘이 원래 잘하는 이제 연기.
2: 코미디
0: 패러디
1: 뭐 패러디도
2: 뭐 패러디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뭐 뮤지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 꽁트도 있고 뭐 다양하게 네. 방송국에서 했었던 것들을
1: 네, 조금 더 이제 디벨롭이 된 느낌의 어떤 코미디를 준비했습니다.
0: 디벨롭입니까? 우라입니까?
1: 네네.
0: 우라?
1: 울화요?
0: 예, 우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1: 아, 우라는 아니고.
0: 우라는 아니고.
1: 에...
0: 울고 먹었냐 이건 이런 얘기죠.
1: 아니요 새로 다.
0: 어, 새 콘텐츠.
2: 완전 뉴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0: 네. 아, 뉴 미디어.
1: 뉴 미디어 콘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야. 컬투쇼에 저희는 지금 두 명이고 호연 선배는 한 명이잖아요.
0: 아, 여기다 더 많이 해달라.
2: 아이가 뭐 그냥.
0: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기여도나
1: 그냥 쉽게 돼 있을 거면 저희도 오픈이 안 돼가지고
2: 네, 그 TV로는 못 보시고
0: 그러니까
2: 모바일로만
0: 티땡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2: 네.
1: 근데 뭐 이제 야구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 네. 그 어플로 그래서 들어가셔서 야구 보시기 전에 그냥 아직 뭐 아니면
0: 기다리다가 보는 거지.
1: 1회 초 1회 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쉰다 그러면은 잠깐 키셔가지고 검색해서 보시고 검색 안 하셔도 돼요. 상단에 올라가 있으니까.
2: 야구도 요즘 이렇게 재밌는데 네. 거기에 이제 더 재밌는 것까지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0: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12주치가 한꺼번에 공개됩니까?
1: 아니요. 매주 하나씩. 저희는 현재 지금 7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고요. 예, 이창호 씨 뮤지컬 배우 꺼드럭이 있어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미리 찍고 있습니다.
2: 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까요?
1: 아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네.
0: 곽범 꺼드럭이 더 셌구나.
2: 아니 이분 일정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밤 10시에 회의를 누가 합니까? 요즘.
1: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2: 9to6가 요즘 이제 다 하는 시대에 네. 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1: 저녁 9시 9 그리고 새벽 6시로 9to6라고
2: 와 진짜 그래서 너무 잔데
0: 아니 왜냐면 이제 내일부터 뮤지컬 연습 들어가면 네. 그게 10to10이잖아요.
2: 아 그죠.
0: 10to10 하면 언제 봐서 또 회의를 해.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찍어놨습니다. 많이
1: 네.
2: 준비해놨습니다.
1: 거의 찍어놓고
2: I'm ready.
1: 네 많은 사랑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터를 사랑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몇 명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2: 어마어마해요.
1: 어마어마해요.
2: 주말 청취율 1위잖아요 저희가.
1: 어마어마합니다.
0: 네. 과연 투표가 얼마나 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잖아요.
1: 진짜로.
0: 투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1: 한 번도 없죠.
0: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뭐 사실 뭐 다른 데 이렇게 읍수하고 호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주말 청취 1위의 파워를 한번 저희도 한번 느껴보고자.
2: 네.
1: 여러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시면
0: 이제 개털을 사랑하신 분들이 이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거 1등 되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뭐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지원이 된다며
1: 한 회.
0: 시간은 상관없고.
1: 시간은 상관없고.
2: 저희는 12시간짜리 만들 거예요.
0: 12시간.
1: 그럼 12부작 아니에요, 그게?

0: 어, 꼭 우리 빵송국이 1등을 거머쥐길 바라면서.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호연이한테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1: 아, 아 그럼요.
2: 거기는 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0: 자, 이제 문자 좀 읽어볼까요?
2: 네. 4161 주말 컬투쇼 재밌어요. 추천, 추천! 곽범 이창호 케미가 아주 잘 찹쌀떡임도 쫙쫙.
1: 역시 레거시 미디어라는 사람은 아, 더 재밌게 살리네, 확실히.
2: 네, 다음 것도 한번 아, 재밌게 살려주세요.
1: 2635님 균디 곽범 짱호씨 저의 최애 개털 시간을 남편이 들어와 못 듣게 되어버렸어요.
0: 남편이 왜 들었는데 못 들어 왜?
1: 뭐지?
0: 남편 못 듣게 하나?
1: 아 주말이면 축구와 그의 것들에 빠져 낮에는 안 들어오는데 오늘은 더위에 지쳤는지 들어와 TV를 켜는 바람에 저희 라디오 청취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아하. 제 마음이 제 자유 시간이 개털이 된 거죠. 드르릉 코 골며 자는 남편 코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볼륨을 낮춰 듣고 있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로또 같은 관계. 아
0: 전덕구러기 남편이네요.
2: 야 펀치라인 멋있네요.
1: 어 멋있는 래퍼신가 보다.
2: 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로또 같은 관계.
0: 로또 같은 관계라고
2: 해주셨습니다.
0: 자 6075님 자 발라드의 황제 승훈 오빠 신승훈 오빠겠죠?
2: 네네.
0: 딴 사람 아니겠죠?
2: 음력.
0: 승훈 오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트 두 개.
2: 오호. 잠깐만.
0: 승훈 형이 생일이었구나.
1: 언제인지 못 찾지.
0: 이번 공연에서 최고의 리즈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 하셨듯 저에게도 오빠 덕분에 최고의 순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저의 최애곡은 12집 맞네. 신승훈 맞네. 이번 12집 전곡 모두 띵곡임. 바로 별의 순간이요. 승훈 오빠 태어나주시고 노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려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예 이거를 뭐 컬투쇼 언급 전혀 없이 그냥 승훈 오빠 얘기만 계속하니까
2: 이거 전체 라디오에 다 보낸 거 아니에요?
0: 예, 그 형 인별그램 하시거든요. 네. 거기다 댓글로 남겨둘 될 텐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컬투쇼도 화이팅입니다. 이딴 말 하나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2: 이게 예. 지금 신승훈 형님 생일이 음력 3월 21일입니다. 양력으로 계산해봤더니 5월 7일이 나오거든요. 네, 이미 거의 한 달이 지난 생일을 내년 걸 축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0: 야, 지난 거니까요. 네.
2: 내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0: 승훈 형 생일 축하드립니다.
2: 네.
0: 승훈 형이 올해로 환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66년생으로 알고 있죠.
1: 그러니까
0: 그때 노래 잘하신 분이 많이 태어났어요. 아, 이승철 형님.
3: 그 동갑이에요?
0: 네. 이승철 형, 신승훈 형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승환 형도 66으로 알고 있는데.
2: 아, 이승환 형님 저보다 한 3살 형인 것 같던데.
0: 그 형이 워낙에 요즘 동안이라
2: 얼굴,
0: 그래요.
2: 요즘 얼굴도.
0: 예, 너무 동안이라.
2: 네. 네.
1: 우리 메이크업 지우면은 동생 같다고 하시고요.
2: 목도 왜 이렇게 그 66년생들은 왜 목이 왜 이렇게 짱짱한
0: 한 살 맞네. 이승환 형 65네.
2: 진짜 65야?
0: 와.
2: 저희 어머니가 64예요.
0: 어머니 용띠야? 우리 형이랑 동갑이 니네 엄마?
2: 왜?
1: 어머니 용띠셔? 어머. 나도 용띠인데?
2: 너 용띠잖아.
1: 그 말을 나한테 어렵게 해야지 이 사람아. 왜 반말을 하나.
0: 어머니랑 띠동갑이잖아.
1: 그래.
2: 그 엄마랑 띠동갑이야?
1: 말을 왜 이렇게 편하게 했나 그동안 사람아.
0: 그때 당시 그렇게 아 장훈이 형님이 육상가? 장훈이 형이 육상.
2: 어 맞아요.
0: 장훈이 형이
2: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0: 장훈이 형이 네 엄마랑 동거다.
1: 아버지야.
0: 63이야. 63.
2: 이 근데
1: 큰아버지네. 큰아버지야.
2: 그렇게 막대했어. 그렇게 막대했어. 어머니보다 더 윗사람을.
1: 와.
2: 그렇게 막대했어 내가.
0: 와.
2: 안돼 안돼.
1: 진짜.
2: 그때 나 모셔야겠다.
0: 그 정도면 진짜 너무 장신이죠.
2: 와 진짜로.
1: 아니 진짜 다들 너무 동안이시다.
0: 야 상훈. 사훈이 형이래. 승훈이 형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아, 오랜만에 승훈이 형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예,
0: 올해 환갑이신 우리 신승훈이 형 오래오래 또 활동해 주시고
1: 아이고.
0: 좋은 노래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훈의 별의 순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안녕하세요. 가수 스위스로입니다. 2009년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야근으로 지친 날 라디오 덕분에 피로가 풀렸다는 말에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1: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께 편한 친구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사연에 더 크게 웃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2: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늘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워 FM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희는 노래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0: 지금까지 스위스로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자, 컬투쇼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2부에 문의합니다. 예. 아, 저희가 지금 문자를 3개 소개하고 1부가 흘렀습니다.
1: 아, 빠르다.
0: 예. 빠르다. 너무 많이 소개한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런 거면은 톡합이 오늘 좋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2: 그치, 나쁘지 않지. 톡합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1: 톡합이 조금 톱니가 안 맞는 날은 문자를 다 읽어버리고.
0: 다 읽어버리고. 네. 1부에 사연을 한 2개 하고 넘어갈.
1: 그럴 때가 조금 제 능력이 조금 의심스러운 날.
0: 그럴 때는 조금 많은 근황들을 좀 가져와 주시고.
2: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뮤지컬 연습 들어가면은
2: 예예.
0: 와, 이거 완전 바쁠 것 같은데.
2: 어제 아마 이제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1: 아니 털털 개털은 어떻게 시간이?
2: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어차피 어차피 같은 날 녹음하잖아.
1: 야, 나 지금 다음 주?
0: 아니 어차피 저 한 20분 후에 얘기할 것 같은데.
2: 아, 그래요?
1: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시죠.
2: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아,
1: 별 얘기 아니면 딱이라는 데 올리겠습니다.
2: 아,
1: 네네.
0: 아니 그 얘기로 몇 분 정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2: 한 1분 30초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분 드리겠습니다.
2: 예,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0: 네,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2: 시작하자마자
1: 인사하자마자
0: 주말에는 연습 하나요?
2: 하루십니다.
0: 하루.
2: 네. 근데 그것도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부족하면.
1: 아, 반가워서.
0: 왜냐면 왜냐면 그게 그 팀들이 은근히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장면의 팀들.
2: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 팀들이 또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막 그래요.
2: 아, 진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0: 예, 그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연습 말고도 각자 연습이 또 있어요.
1: 계속.
0: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연습이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왜냐면 초연이잖아요, 지금 이거. 겨울왕국이.
1: 초연이고 데뷔라 또 눈치도 보이겠죠.
2: 저 완전 망쳐. 거기 있는 아역 어린 엘사 친구보다 제가 더 막내예요. 어린 안나 친구보다 더 제가 막내.
0: 그러면 연습 못 빠지죠.
2: 거기 뭐 짐승들도 있어요.
1: 알죠, 알죠.
2: 네, 짐승 거기. 친구들보다도 제가 더 막내예요.
1: 거기 나오던 막 그 사슴도 있고 이랬잖아요.
2: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막내예요.
1: 아, 실제 사슴이 와요?
0: 아, 사슴이 오는구나.
2: 진짜 진짜 와요. 살아 움직여요 거기 막.
0: 그야. 앙상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 앙상블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
2: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0: 그 친구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1: 맞아.
2: 뭔가 피해드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제가 그 바닥도 다 닦고 아침에
1: 해야 돼. 해야
0: 어, 지금
1: 돼.
0: 시작하는 겁니까? 얘기? 다음 주에 할 거 아니에요?
2: 어, 어떻게 할까요?
1: 다음 주에 하시죠.
2: 알겠습니다.
1: 근데 지금 이미 초수를 좀 써서 다음 주에 1분 20초밖에 못 드립니다.
2: 아, 그래도 10초만에 깎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어, 문자가 몇 개 남았어요 지금.
1: 아유.
2: 제가 그러면 하나 읽어볼까요? 네. 9736님. 광주 북구 매곡동 오기네 손두부 사장 김윤지 상호 오빠가 많이 사랑한 김윤지 씨.

0: 상오빠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뭐 매곡동 오기네 손두부 사장 김윤지 사장님을 상오빠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1: 고백을 해주셨어요.
2: 광주 북고 출신인가 보죠? 그러면?
1: 아니 북고 옆에 있는
2: 아 북고 앞에 있는 매곡동
1: 매곡동 예, 이 오기네 손두부 사장 김윤지 씨를 상호 오빠가 사랑한대요. 야 결혼한 사이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일까요? 아니면 단골 손님일까요? 아는 오빠일까요?
2: 단골 손님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정립을 번호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번호를 남겨놓고 혹시 컬투쇼 들으셨어요? 네. 좀 깎아주세요라고 지금 이제 딜을 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아 목회선님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1: 야, 이게 야 무슨 문자냐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게 뭐냐.
0: 지금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컬투쇼를 들으시나요?
2: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일요일에 어떻게 보면 주일에 여기 나가는 거면은 개터를 들으시나 봐요.
1: 아 진짜 근데 진짜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컬투쇼님 선교사님 해외에서도 컬투쇼를 들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아 목혜선 씨 목씨가 그렇게 맞지도 않은데 이게 목혜선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2: 목회선인가 보다.
1: 아 목회선 목회하시는 네네고 선교사님이 역시 좋은
0: 토마스
1: 마무리.
2: 토마스는 천주교입니다.
0: 토마스 아퀴네스.
2: 네네 토마스 아퀴네스. 예.
0: 그 얘기는 언제 들어도 웃긴 것 같아요.
2: 네네 토마스 아퀴네스.
1: 그게 무슨 얘기예요?
2: 예? 토마스 천주교 아퀴네스. 신자입니다.
0: 아니 그거 예. 신부님이 그 학교 때 예. 학생들 한 명씩 들어와서 너 혹시 뭐 이 세례명 생각한 게 있냐.
2: 그래서 제가 먼저
1: 토마스 아퀴네스
2: 먼저 들어와서 이제 신부님 정해주셔서 너는 세례명이 토마스다. 너의 생일과 가장 근접해 있는 성자님이 토마스 그렇지, 아퀴나스니까 너는 토마스다 하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줄 서 있다가
0: 너 이름 뭐야?
2: 나 토마스 됐어.
0: 요 그거 해도 돼?
2: 나 토마스 된다던데.
0: 되게 멋있는데?
2: 했는데 이제 뒤에 간 친구들 그때 다 춤추던 친구들이어가지고 들어간 친구들 신부님한테 윈드밀 한다 그러고
1: 나이키
2: 한다 그러고.
0: 그러니까 너는 혹시 생각한 이름이 있니?
2: 저는 윈드밀로 하고 싶습니다.
0: 잠깐만 찾아볼게.
1: 윈드밀 없는데.
2: 윈드밀이 없는데.
0: 프리즈 에어트랙 뭐 다 나와서 어때요? 이 얘기는 언제 네네. 들어도
1: 재밌다. 실제입니다. 재밌다. 이신재 씨 초코칩 쿠키 2,300원.
0: 비싸졌다.
2: 진짜 비싼 거야 근데.
0: 그래. 야,
1: 진짜 문자 신기하다 이런 문자. 네. 이신재는 왜 이딴 걸 보냈을까?
2: 이 부분은 한번 재밌는데요. 6368님 생긴 게 이래서 크리스마스까지 혼자겠지요.
1: 아 6368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아직까지 진짜 6개월 이상 남았는데.
0: 그럼요. 아직 덥지도 않은데 뭐.
2: 네, 이제 막 더워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0: 기적이요?
2: 예 기적이요.
1: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일 차라
0: 크리스마스 너무 즐거워서
2: 기적이
0: 와 이거 옛날 코미디언들이 진짜 많이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장난이고
1: 그때는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쌀 수도 있다 이 생각하고 기적이를 차라
0: 진짜 많이 했었는데. 했었던 건데 소극장이랑 이런 데서
2: 요즘 조금 아쉬운 게 그 음원이 이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맞지만 그때 길에서 그냥 막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막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고
1: 아, 진짜 이 기적이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슬픈 얘기고 네. 좀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지금 부닥쳤잖아요. 네. 출생이 많이 하지 않아서 아기 기저귀보다 성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린답니다.
2: 진짜요?
1: 진짜요. 그 한국이 거기까지 왔대요 지금.
0: 그럼 이제 어르신들께서 쓰시는 그 성인 기저귀 소비량이 더 크다는 거예요?
1: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마트에도 실제로 그렇게 더 많이 있고.
2: 진짜요? 네,
1: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참 슬픈 얘기죠 사실은. 빨리 많이 많이 출산들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빨리 결혼들 하는 말이야 니네들. 우리 방송놈들이 결혼 안 하고 다 솔로예요.
0: 즐기시나 보다 다들.
1: 솔로가 재밌나 모르겠네.
2: 근데 다행히 출산율이 조금 반등을
0: 맞아,
2: 하고 있어요.
1: 아, 지금 올라가고 너무 좋은 있어요. 소식이죠.
2: 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아니 저희도 정보는 좀 드리고.
1: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약간 네.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0: 우리 오늘 팁 하나씩 드리죠. 우리도 네. 유용한 정보나 이런 거 하나씩.
1: 애를 둘 낳는 비결이 뭡니까?
2: 일단은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산부인과 선생님 두 분이랑 했는데
1: 뭐래요?
2: 방송을 네. 방송을 했는데 그 뭐 방법 이런 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방법이 너무 많대요. 뭐 이렇게 민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다 상관없고 횟수래요.
0: 그러겠지. 네,
2: 진짜로. 그러니까
1: 정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많이 하면
2: 아침, 점심, 저녁
1: 사랑을 계속 해야
2: 계속
1: 된다.
2: 계속 새벽 일어나서도 예.

0: 이렇게
1: 사랑을 일은
0: 하다 보면
1: 일은 안 합니다.
0: 일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그럴 때는 왜 그러면 횟수를 늘리면 1년 아니면 보통은 생긴다고 하더라고. 확률적으로.
1: 아니, 저도 사실은 결혼을 이제 안 하려고 했다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도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0: 네.
1: 신혼여행 때 생겼어요.
2: 와.
0: 자랑처럼
1: 얘기하시는. 아 이제 왜냐면 이제 안 가지려고 했던 방법을 썼는데도 생겼다는 거지.
0: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저기 노래 나갈 때 한번 들어볼까요?
1: 근데 생길 애는 생긴다는 거야.
0: 그러니까죠.
1: 이게 우리가 다 그래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 최다니엘 씨 유명한 일하잖아요. 최다니엘 배우. 아버지가 묶었는데 생겼대잖아요.
0: 아 그때는 수술법이 조금 그럴 수 있는 시대여서.
1: 너는 생길 수 없죠.
0: 지금은 수술법이 많이 변화해서 완전히 뭐 폭파하고 땜 다시 세멘 바르고 난리를 치죠 거기다가.
2: 그렇게 했는데 살아 있는 게 용하네. 어떻게 하길래?
1: 폭발하고 와 폭발하고 땜만도 세멘 바르고
0: 세멘 바르고, 바르고 검사하고 물 나오는지 다 체크하고
1: 했는데 살아 있어 이렇게.
0: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옛날은 제가 뭐 이렇게 약간 클립으로 이렇게 했다.
1: 그래서 그 정관 예우를 받으신 분이 다시 정관 수술 예우를 안 받으려고 하려면 그 다시 복원한 수술이 어렵대요 그렇게.
0: 아니 임신 확률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
2: 지금은 다시 다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0: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들 때가 한 12배 아프대요.
2: 아 진짜.
1: 오래 걸리고.
0: 네, 오래 걸리고.
1: 시간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0: 되게 자르는 건 쉬운 수술인데 그러니까. 그걸 다시 연결을 하는 수술이 진짜 복잡하대요.
2: 그래 맞아 모든 게.
1: 나 주위에 그 다시 한 사람이 친구가 있었거든요.
0: 있어요? 근데 대단한 용기.
1: 그래서 애가 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지려고 이제 했던 거지.
2: 그러면은 그 공장이 하나 더 달리는 거예요?
0: 공장을 추가로 설비를 하는 게 아니고.
1: 그러니까 멈춰졌던 공장을 다시
0: 공장
1: 돌리는 거죠.
0: 도로가 파괴되어 있는 거지. 공장은 있어요. 그래서 도로만 다시
2: 저는 쓰리볼이 되는 줄 알았어요.
0: 쓰리볼이요? 포볼이면 아웃 그 일루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1: 쓰리볼은 이상하다. 야, 상상만 해도 이상하다.
0: 보통 쓰리볼까지 나오면 투수가 교체되죠. 자꾸 던지면.
1: 그렇게. 예, 우주소녀의 노래 하나 듣죠. 기적같은 아이.
0: 와. 예.

0: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코미디언 곽범, 뮤지컬 배우 이창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코미디 영광, 뮤지컬 배우입니다.
2: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1: 네? 아, 알아주시니 감사하죠.
0: 뮤지컬 배우 여기 사연 하나
1: 아무거나 주세요.
2: 이제 웃음을 좀 내려놨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 봐요.
1: 아, 저 요즘 이제 메이크업 안 하잖아요. 곰돌이 안 먹을 거야. 이지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쉬운 원이죠. 안녕하세요. 컬투쇼. 저희 집은 아직도 곰돌이 밥 사건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주말 오후 가족끼리 외식하러 차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메뉴 회의를 한창 하고 있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곰돌이 밥 먹을까? 저도 맞장구치며 오 곤두레밥 좋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조용하던 아이가 울먹울먹하더니 거의 오열 직전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난 곰돌이밥 싫어. 곰돌이 안 먹을 거야. 순간 차 안이 정적. 그리고 저희 부부는요 빵 터졌습니다.
0: 또 빵 터졌구나. 아유.
1: 알고 보니 아이기에는 곤드레밥이 아니라 곰돌이밥으로 들렸던 거예요. 아이는 진심으로 어른들이 지금 곰돌이를 밥으로 먹자고 한다 생각했던 거죠. 그날 아이는 한동안 삐쳐서 곰돌이 먹는 사람들 아니지 이렇게 계속 확인했습니다. 컬투쇼 들으시는 분들 이제 곤드레밥 드실 때 곰돌이 한번 떠오르시면 책임 못 집니다. 아. 괜찮아.
0: 귀엽네요.
1: 곰돌이 밥.
0: 곰돌이 밥. 곰돌이 밥. 곰돌이 밥. 곰돌이 밥. 곰돌이 밥. 곰돌이 밥.
2: 곰돌이 밥.
0: 안 들어본 말이니까. 네. 붕어빵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사실은. 진짜로. 어렸을 때.
2: 아유, 무서운 얘기죠.
1: 네. 그렇게도 막 해먹는구나.
2: 엄마 손 바위 이런 것도 진짜 무서운 얘기.
1: 아, 그럼요. 유명하죠.
0: 너무 무섭죠.
1: 뭐 그러면 뭐
2: 너무 무서워.
1: 할머니 뭐
2: 할머니 뼈해장국 같은 경우 난리 나죠.
1: 마약 김밥은요.
0: 예예. 예. 이름을 너무 함부로 짓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1: 네. 엄청 무서워했죠.
2: 다음 거. 야 8825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줬는데 잘 안 믿더라고요. 때는 1994년 어느 주말.
0: 와, 1994년 제가 데뷔했었던 해입니다. 와,
1: 어느 늦은 밤.
2: 네, 그때 일병 마로봉 때쯤입니다. 형님 나이쯤 딱 되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2: 왜요?
0: 저는
1: 아니요.
0: 저는 제대를 하고 데뷔를 했는데요.
2: 그러니까 얼추요.
0: 얼추. 얼추. 군대를 늦게 갔으면 그럴 수 있죠.
1: 얼추.
0: 얼추. 내 마음에 꽃가루가 떠다니나 봐.
2: 얼추. 네, 가보겠습니다. 때는 1994년 어느 주말 일병 마로봉 때쯤입니다. 제대로 얼마 앞둔 김병장이 부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자, 축구할 사람 연병장 집합. 말년병장의 명령에게 눈치 보며 하나둘 연병장으로 집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두 개로 전투 축구를 하겠다. 눈치 보지 말고 재밌게 하도록. 대략 30여 명이 모여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얼마 후 김병장이 골을 넣고 무슨 생각인지 모래밭에 에어슬라이딩 세레머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파 아파 아 아우 아파 아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얀 러닝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상병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며 확인하는데 그런데 김병장의 젖꼭지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1: 오,
2: 박상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젖꼭지 찾아! 저희는 축구를 하다 말고 젖꼭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0: 고대 연병장 모래는 고운 모래가 아니고 별사탕 사이즈의 모래여서 아유. 그게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녁 시간까지 못 찾다가 못 찾고 김병장은 한쪽이 없는 상태로 제대를 했답니다.
1: 아~ 괜찮아. 근데 잘폭지하자 떨어진다면서요?
0: 떨어진대요.
2: 그런 얘기가 있어.
0: 아 잘리겠죠.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아~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던 돌기가 젖꼭지가 된대요.
1: 그럼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0: 제가 들은 건 그래요.
2: 옆에 있던 돌기가?
0: 대체. 대체한대요.
1: 자꾸 떨어지고 자꾸 옆에 하다 보면 이게 둘이 이게 여기 이렇게 모이겠네.
2: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유도 드디어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군.
0: 전설로만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아 내 차례군이 되는 거죠. 찾아보셨나요?
2: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 세신사가 너무 세게 밀어갖고 조구지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
0: 최양락 선배 예, 이야기. 여의도 모 목욕탕에서 한쪽만 이제 얘기하다가 한쪽만 이제 그쪽에만 너무 맺혀 있었던 거죠.
2: 예, 예 그래요.
0: 아유 저기 아저씨. 아유. 아니 떨.
1: 아닌데 이게 어떤 AI한테 물어봤는데 AI는 네,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두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유린에 있는 돌 이렇게 됐으면은 자연 재생을 기다리기보다는 병원을 찾아가서 유두 재건 수술이나 의료용 문신 등의 의학적 도움을 받으셔야
2: 문신
0: 아 그럼
1: 된다.
0: 그러면은
3: 저희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근데 없어요.
2: 아 안 생기셨대요. 어머니는
0: 아 진짜
2: 안 생겼대요.
0: 대체설은 가짜입니다.
2: 가짜입니다. 예.
1: 흉터 조직으로 채워지게 된대요 여기가. 아~ 만약에 되면은
2: 흉터 조직으로 채워지긴 하는데 그 우리가 유두처럼은 생기진 않는다.
1: 그러면 범 선배 지인 중에 옆에 돌기가 유독 크셨던 분이 있었던
2: 그런 거야. 그런 거.
1: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몰랐다 안 보였다.
0: 지인설이 아니고요. 그냥 저기 인터넷에 돌던 낭설이죠.
1: 아 그래요.
0: 예. 예.
2: 아 저희가 오늘 정보를 많이 드렸습니다.
0: 많이 드려요.
2: 예.
0: 머리 아프시겠어요. 예. 개털 듣다가.
1: 그러니까.
2: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중지능력.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3: 매콤 팝, 팝, 누룽지 팝.
2: 달콤, 매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자, 곽범 이창호 씨, 잘 가요.
1: 아, 안녕.
0: 네,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콩콩이들 오늘 적은 수지만
2: 그래도 와, 네, 재밌게 아주
0: 온화하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3, 4부로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향.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5: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6: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5: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0: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1: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12: 운전 면허가 없습니다.
1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잠.
1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하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 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공간
1: 반스디 바운 오늘 반 스페셜 DJ 반스디는 월요일은 항상 책임져주고 있는 사연집품 명품의 사연 잘 읽기로 소문나 우리 최성미
2: 반갑습니다. 네. 오, 좀 전에 반스디 하는데 네. 저희 와이프 이름이 반수민이거든요. 저희 와이프 이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반수민 이런 줄 알고.
1: 아, 제가 설마 저희 씨 이름을 알겠어요?
2: 깜짝 놀랐습니다. 예, 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와이프 입만 나오면 뭐 소름 끼치나 봐요.
2: 예, 아이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예. 네. 자, 요 코너는요. 컬투쇼의 방대한 양의 20년인 훌쩍 넘어.

0: 호가는 여러분이 레전드 사연들, 베스트 사연들, 뭐 여러 가지 각종 재미난 우리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방송들이 회의를 통해서 뭐가 재밌을까? 뭐가 재밌, 이거 재밌지? 이거 재밌어? 이번 주는 이걸 하도록 하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쭉쭉쭉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사연을 쫙 들어드리면서 예쁘게 편집을 해놓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재방송입니다.
1: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아, 왜냐면 연달아 쭉 나오니까.
1: 네, 레전드 사연들이 나오니까.
0: 방송놈들의 픽이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더 그렇죠.
1: 자, 그래서 오늘 박지영 씨가 보내주신 분노의 한마디.
0: 그리고 익명의 심부름의 최후란 사연.
1: 자, 익명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0: 익명으로 보내주셨던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엮여있죠.
1: 네, 좋습니다. 자, 준비 중인 사연 많으니까요. 들으면서 다 같이 한번 웃어보시죠. 하털.
0: 박지영 씨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분노의 한마디. 퍼온 사연이라고 솔직히 밝혀주셨어요. 이렇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2: 사회 초년 시절에 제 윗사갑고 버스는 저처럼 장례식장에 가는 어르신들로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버스 기사님이 길을 잘 모르시는지 시골길을 빙빙 돌며 자꾸 헤매시는 거예요.
0: 어르신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앉아계신 분이.
2: 이? 아유, 그 짝이 아닌디? 일 대장처럼 보이시는 분이.
3: 아유, 왜 안 되겠구먼. 내가 가서 한 소리를 해왔었구먼.
2: 하고 일어나셨어요. 다들 일수가 조용해졌고 저도 혹시라도 큰 싸움이 나려나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시시템에 뭔가 분노의 한마디를 날릴 기세로 성큼성큼 기사님께 걸어가신 어르신의 한마디.
3: 아, 관광 그만 시켜줘요. 관광을 그만 시켜줘요.
0: 역시 충청도.
2: 예상과 달리 너무 귀여우셔서 빵 터지고 말았네요.
3: 아, 아이고, 관광 그만 시켜요. 어차피 다 아는 동네인데.
4: 만에 여유롭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이따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래 다 걷어놔. 명령조로요. 싫어! 라고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잽싸게 빨래를 걷어 대충 구석에 뭉쳐놓고 다시 TV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시죠? 저기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제 속옷 좀 주세요. 헐, 제가 빨래를 걷으면서 그 아가씨 속옷까지 걷어온 거예요. 얼른 미안하다고 말하고 빨래 더미 안에서 안면 없는 속옷을
5: 안면 없는 속옷 안면 없는 속옷
4: 안면 없는 속옷을 몇 개 골라가지고 그냥 건네주려니 어색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색해서 한마디 했어요. 뭐하러 이런 말을 했냐. 색깔이 참 곱네요.
0: 그냥 주기 뭐하니까 그냥 뭐라도 해.
4: 아, 그냥 주면 되지. 이건 네. 더 이상하지.
0: 그래서 죄송합니다.
4: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흠칫하는 아가씨 표정이 저를 변태로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제 팬티 두 장 덜 주셨어요. 빨리 주세요. 얼른 튀어가서 빨래 더미에서 여자 속옷처럼 보이는 건 다 뒤집어왔어요. 다 집어왔어요. 아가씨에게 쑥 내밀며 고르세요.
0: 고르세요.
4: 분위기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사실 집사람 속옷이 많아서 제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바로 그때 위층 502호 아주머니가 빌라 계단을 내려오시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내 속옷을 들고 간 거야? 어? 어떤 망할놈의 자식이야? 잠시 후 우리 집 앞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멈칫 저와 201호 아가씨를 번갈아 쳐다봤고 아가씨는 맞다른 듯 고개를 끄덕거렸고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각자의 속옷을 찾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변태가 되어갔습니다. 저 이사 가고 싶습니다.
6: 익명으로 보내셨고요. 제목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입니다. 저희 누나 얘기를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독립을 하고 남자친구가 생긴 누나. 하루는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 그만 남자친구가 뻗고 말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누나는 할 수 없이 남친을 택시에 태워 자기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0: 나왔습니다.
1: 허허, 과감한데.
0: 어허. 인사불성이던 누나 남친은 그대로 잠이 들었고
1: 어허.
0: 다음날 아침 누나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씻고 드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남친이 깼나 봅니다. 깼어? 속은 좀 괜찮아? 남친에게 다가간 누나. 누나 남친은 가만히 누워 눈만 말똥말똥 누나를 응시하는데 뭐야 괜찮냐니까? 그제서야 다소곳이 상체를 일으키며 지연이 참고로 누나 남친 누나 이름이 지연이고요.
1: 맞네.
0: 지연이 어머님이 여기는 어떻게?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아, 누나의
1: 야, 어머니라고 확신한 거 아니야
0: 누나의 적나라한 생활을 처음 본 누나의 남친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나는 아닐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다면 어머님뿐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1: 언니도 아니고 네. 이모도 아니고
0: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는 줄 알았지만 누나의 생활까지 사랑했던 누나의 남친은 저의 매형이 되었답니다.
2: 야.
0: 와 대박이다.
1: 순간에 확신을 한 거 아니야.
2: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목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저희는 결혼 16년 차 부부고요. 저희 남편은 씨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뭐예요?
3: 아, 네 개가 있을 순 없는데 그만큼 현실적이다라는 거.
1: 버티라는 거죠.
2: 아, 극현실주의자.
1: 이성적이고
2: 아, 극현실주의자.
1: 감성적이지 않은.
2: 네, 감성이 네. 절대 없는.
4: 공감이 좀 부족할
2: 그렇군요. 예. 네. 지난 주말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남양주에 있는 카페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요. 저희 옆 테이블에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젊은 커플이 있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아프면 나 당연하지. 콩팥 두 개나 있는데. 아이까지 거 사랑하는 자기한테 못 주겠어? 오 정말? 오, 그럼 자기야. 내가 눈이 안 보이면 각막도 줄 수 있어? 아니 말이라고? 아니 눈도 두 개잖아. 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급 남편한테 실험을 해봤죠. 여보 나 신장이 아프면 당신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어?
5: 와 신장 아프나?
1: 신장이 아프나? 아 현실적이지 진짜 물어보는 거지. 야, 아프나니?
4: 진짜 아픈가?
5: 간땡이가 부었는 줄 알았더니
1: 신장이 뭐?
5: 신장이 감네.
1: 아 2시부터 막 죽는데 이게 어?
5: 내하고 혈액형도 달라서 뭔 줄걸?
1: 진짜 철저하게 따지는 거지.
2: 어? 만약이라고 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디까지 줄 수 있나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어? 저기 커플은 어? 빈말이라도 어? 신장도 두 개고 눈도 두 개라 하나씩 다 나눠주겠다 그러는데 당신 정말 멋대가리 없이 이럴 거야? 남편은 그제 알았다는 듯이 어, 그 뜻이가? 그럼 내도 생각 좀 해봐야지. 어머 그래도 뭐 주긴 줄 건가 봐요. 어.
5: 보자 뭐 줄까 두 개짜리 뭐 있나
4: 두 개짜리 찾고 있어.
5: 두 개짜리 뭐 있나? 어! 이거 있네. 고한. 나는
1: 설마 했다.
4: 설마.
5: 나는 이제 아도 다 낳았고 필요 없다. 니가 가라. 고한도 뭐 두 개긴 하네요. 어우.
1: 아. 고한도 주긴 하네.

0: 이 남일현 씨의 사연입니다. 배달 알바를 하다가 급똥이 와서 피할 겨를 없이 야 초반부터 세다 이거 바지에 똥을 쌌어요.
1: 피할 겨를 없이 아 갑작스럽게
0: 아 여기까지만 이것도 8만 원짜리인데요.
1: 여기까지 8만 원이에요.
2: 네. 아 이게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아예 조절이 안 돼가지고
1: 네. 그럼 아 이제 놓는 경우가 있지 그냥
2: 뭐 참고
1: 에이 안 되겠다
0: 사실 뭐 이 두 줄로 얘기를 끝낸 거나 다름없어요. 배달 알바하다가 급똥이 와서 미처 피할 길 없이 바지에 똥을 쌌어요. 점장님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리고 있는데
2: 아 오토바이 탔어
0: 야 어디가 똥 닦으러요 이러면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리고 있는데 매장에 집 열쇠를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2: 아
0: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 아들 왜? 엄마 바지에 똥 쌌어. 팬티랑 바지 갈아입으면 너 지금 집에 가고 있으니까 어디 나가면 안 돼 엄마. 오토바이 운전 중이라 간단히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동네 아줌마 10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절 구경하고 계셨어요. 괜찮다 남장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절 위로해주는 분위기. 엄마는 웃으면서 아이고 오늘 우리 엄마 갯날이잖아 아까 커피 탄다고 손이 없어서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동네 아줌마들이 제가 바지 똥 산 걸 다 알아버렸어요. 방에 들어가서 바지 갈아입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재수없는 날이었어요. 온 동네 방네 바지 똥 싼 놈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추신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씀드리면 배달 전에 안 먹던 김밥 한 줄을 먹은 게 상해서 배탈이 났는데 배달 중이라 똥 쌀 데가 없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싸우고 다니는 놈 아니에요. 진짜 억울해요. 아 그리고 익명으로 해주세요. 남일현 씨 이미 읽었습니다.
3: 이창희 씨가 보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 주말에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슬라임 카페에 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슬라임 아저씨 애들 갖고 노는 거 네. 이렇게 쭉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건물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었고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길에 차 한 대밖에 지나가지 못하는 정도로 폭이 매우 좁았어요. 대신 볼록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직선 오르막이 아닌 둥글게 꺾인 길이라 그렇게 대부분 설치되어 있죠. 볼록 거울이. 거울을 통해 내려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아들과 신나게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 지하 2층에 차를 세웠던 터라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경사로에 막 진입을 하려는데 순간 볼록 거울을 통해 위에서도 차량 한 대가 내려오고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시작됐죠.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의 눈치싸움. 있어요. 이거 눈치싸움이 있습니다. 5초가량 멈춰 있었는데 그 차도 내려오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거울에만 보이는 상황이죠. 둘 다 눈치싸움이 끝났다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악셀을 발을 떼자마자 순간 상대방 차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탐색전이 부족했나 싶어서 차량을 멈췄는데 상대방도 당황했는지 내려오지 않고 멈췄고 다시 7초가량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미동도 없길래 전 올라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또 상대방 차 역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나 진짜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는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저는 내려가면 되고 상대는 올라가야 되고 아무래도 내려가는 게 더 수월하니 제가 빼줬습니다. 근데 그 상대도 또 빼주는 겁니다. 저 조금 화가 났죠. 아니 저 자식은 왜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가기만 하면 왜 따라오는 거야 진짜. 누구 놀리는 거야 뭐야 이거 진짜. 그러자 뒷자리에 있던 와이프가 아주 답답해하며 한마디 하더군요.
4: 저 자식이 너잖아 이 답답아. 진짜 아까부터 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저 자식이 너잖아 너.
3: 이 볼록 거울을 다시 보니까 거기 비치던 차는 내려던 차가 아니라 제 차였어.
5: 와와와와와와와아 귀엽다.
3: 얼마나
6: 자기 차를 모르지?
3: 얼마나 답답했을까.
6: 어떻게 자기 차를 몰라 볼 수가 있지?
4: 저 자식이 너잖아 너 이 답답한.
6: 아니 강아지들이 거울 보면 놀래긴 하죠.

0: 아이구야.
1: 아이 진짜. 아 너무 웃겨. 아 맨날 웃겨. 아 이게 맨날 웃겨 이거.
2: 어우 제작진이 잘 찾아요 정말. 야,
1: 너네들 열심히 찾은 것 같다. 편집도 이렇게 잘 엮여놨어 보니까.
2: 오 대박입니다.
1: 아 뭐 이 방청객들은 몇 명이 거품을 무고 쓰러졌어.
2: 몇 분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배꼽 찾느라고. 와 대단합니다.
1: 어우 배꼽 떨어졌다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컬처들 잘 뒤져갖고 방송놈들이 잘 편집해서 엮어갖고 갖고 올 테니까 그냥 듣긴 하세요. 네. 자 4부는요 고막을 털어놨는데 누가 나오나요?
2: 자 오늘은 청량돌에서 파워돌로 변신한 남미, 북미, 남아시아까지 모조리 선협하고 있는 보이그룹 유나이트와 함께합니다. 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1: 요즘 한동안 좀 컬츠에 안 나와서 궁금했는데 오랜만에 컬츠 나오네요.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유나이트 만나볼게요. 자.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1: SBS 파워 FM.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

0: 나 붐샤칼라.
1: DJ도 웃고
0: 붐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비흡연 세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영국의 이 정책은 단순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 자체를 계속 올려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담배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것인지,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 문제로 볼 것인지, 영국의 비흡연 세대 법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1: Into the disco scene.
2: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l. 자, 듣고 있던 쇼다런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갖고 이분들의 신곡과 얘기로 아주 행복하게 해드리는 골단 시간입니다.
3: 자, 오늘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데뷔 5년 차에 앨범만 벌써 10장!
2: 와, 대박이야.
3: 컬투쇼 출연도 벌써 7번째!
4: 와우. 와우.
3: 자, 쉬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는 K-POP계의 공무원 유나이트! 어서오세요.
2: 단체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
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유나이트.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입니다.
2: 아니 뭐 새로운 음원 나오고 막 그럴 때마다 유나이트가 늘 찾아줘갖고.
4: 네.
2: 맞아요. 좀 2년 텀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유나이트 어떻게 지내는지.
4: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2: 형 보고 싶었죠?
6: 당연하죠. 보고 싶습니다.
2: 한번 뭐 인사 좀 들어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마티 형 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은호.
7: 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나온 유나이트의 스티브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형석입니다.
2: 오, 형석.
9: 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우노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핫보이 데이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경문입니다.
1: 경문!
2: 네, 저는 유나이트의 막내 시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1: 어떻게 지냈어요?
3: 저희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냈습니다.
1: 그러니까 해외 공연도 많이 다녔나 봐요.
0: 맞아요. 네.
4: 맞아요.
1: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남미, 북미 뭐.
4: 맞아요.
3: 네, 브라질,
4: 캐나다도 다녀.
0: 캐나다, 인도.
1: 와, 일리지가 엄청 쌓였겠네. 견해가 이상한 견해를 보네요. 마일리지를 보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예. 2년 만에 컨트롤 나왔는데 지난번에 같은 소속사 지금 뭐 소속사 같은 연예인이 아니라 지금 이사잖아요 지금.
2: 아직
1: 이사요?
3: 그렇죠. 네, 한해
1: 아직 이사하고 있죠. 네. 한해 이사.
3: 네. 예. 맞아요.
1: 근데 스페셜 DJ를 하고 있었을 때 유나이트에게 밥 한번 사주겠다는 얘기를 컬투에서 2023년에 한번, 2024년에 한번 총 두 번을 했는데 밥을 샀나요?
4: 지금 26년인데
1: 네. 안 샀죠?
4: 아직은 못 얻어 먹어.
2: 네. 한 해가
1: 왜 개난 소리를 해?
2: 계속 한 해 한 해를 넘기네.
1: 네, 한 해 한 해를 넘기니 벌써 3년 4년이 지났어요. 그러고서는 컬투조에 안 나오고 지금 딴 방송에서 DJ 하고 있잖아요.
2: 그래요.
0: 맞아요.
1: 그래서 문세윤이랑 음원 내고.
0: 맞아요. 최근에 뵀어요.
1: 그래요. 그럼 브랜뉴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4: 네, 맞아요.
1: 예. 밥이나 좀 사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방송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해한테 누가 얘기 좀 하세요.
3: 한해 선배님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늦지 않았지.
5: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메뉴는 니네가 정하는 걸로.
3: 서로.
1: 소.
3: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니 한 번 얘기했으면 이제 두 번이나 얘기했으면
1: 그래,
2: 사야지.
1: 그래 사야지 이 사람이 이제. 에이.
2: 자 일단은 그 파라뮤직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브랜뉴뮤직의 이제 산하 K-팝 전문 레이블인데요.
1: 아 그래.
2: 예, 이제 라이머 대표님 품에서 이제 벗어났단 말이에요.
4: 그렇죠.
2: 예. 벗어난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0: 좀 그리운 것 같은데요.
2: 진짜요?
1: 라이머가 너무... 좀 따뜻하잖아 원래.
0: 아, 맞아요.
6: 그쵸.
0: 성격 자체는 저희한테 잘해줘가지고 그랬습니다.
1: 라이머가 세환이죠. 세환이가 아주 따뜻한 친구야.
2: 오, 라이머 형 착해요.
4: 맞아요. 예.
3: 아직 뵌 적은 없어요. 옮기고 나서. 한번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라이머가 밥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5: 많이는 아니지만
3: 한 번 두 번 네. 정도 사요.
0: 네. 번. 네. 그러니까
2: 브랜뉴뮤직은 이제 각자의 돈으로 먹는
1: 각자 도생으로.
2: 예. 자 지금 요즘 유나이트가 해외에서 아주 인기입니다. 일단 인도 팬들의 사랑을 지금 엄청 받고 있어요.
1: 아, 인도 인구가 엄청난데.
2: 네.
3: 맞아요. 맞아요.
1: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인도 소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2: 그러니까 네.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공연을 하고 작년 10월에는 K-pop 아이돌 최초로 인도 공중파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디아 TV 뉴스라는 진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3: 네, 진짜 뉴스.
1: 인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3: 사실 막 지금 이제 열어보려고 인도 시장을 한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뉴스까지 나올 정도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3: 저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네 좋은 기회로 가긴 했는데.
1: 인도가 또 음악을 노래 음악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4: 맞아요.
1: 영화마다 되게... 노래 다 들어가잖아요.
4: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이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뭐 나쁜 일을 했을 때 아니면은 정말 이슈되는 사람은
1: 그렇지. 그렇지.
2: 우리나라에서도.
1: 네.
2: 이게 정말. 출연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뉴스 스케줄 잡혔을 때 좀 놀랐어요? 어땠어요?
4: 그러니까 뭔가 아직 저희가 한국에서도 제가 아직 뉴스에 출연해본 적이 없는데 뭐 너무 좋은 일로 인도 뉴스에 제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소통은 어떻게 했어요? 영어로 했나?
4: 영어로
3: 네, 영어로 했던 아니면 통역사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0: 스티브 형이 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3: 스티브가
1: 스티브가 있네.
3: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7: 네, 영어라서 좀 더 편했어요.
1: 아,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7: 네, 살짝.
0: 잘하죠. 한국.
7: 네.
1: 자, 유나이티드 인도 파급력이 대단한 게 인도 인플루언서랑 찍은 릴스가 무려 조회수 3,500만 회를 넘겼습니다.
2: 3,500만?
3: 야, 계속 오르더라고요.
1: 계속 저게. 올라가요.
3: 네.
1: 입소문 타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와.
2: 와, 뭐 어떤 릴스인지
1: 한번 보여줄래?
2: 이거구나 이거구나.
3: 저희 브랜뉴뮤직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2: 아 한국에 와서?
0: 네 맞아요.
1: 아 그 인플루언서가?
3: 네.
1: 우와.
3: 사실 저희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1: 그냥 한 거야?
3: 찍어보자 해서 열심히 안무 외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2: 오. 저 부동산이 더 광고가 잘 돼.
0: 맞아요.
2: 이게 부동산.

0: 간판 앞에서
1: 브랜뉴 바로 옆에 있었었어 가지고.
2: 3,500만 원에 나왔는데. 예,
0: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3: 너무 떡하니 있네요.
0: 예, 그거를 차라리 그 홍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 야, 대박이다. 야,
0: 캐나다. 캐나다는 어땠어요, 반응이?
4: 캐나다도 맞아요. 생각보다 진짜 열정 넘치시고.
0: 열정이 넘치고.
4: 네. 그리고 해봐, 저희 팬분들, 유니즈 분들도 좀 많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표를 막 들고 소리 질러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동받아요.
0: 해외에서 그러니까 더 감동일 거야.
4: 그니까요. 네.
2: 야, 브라질도 사진 보니까 꽉 찼네요.
3: 네, 브라질도 열심히 브라질. 다녀왔습니다.
0: 와,
3: 아이고.
0: 브라질 팬들이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3: 맞아요. 남다른 거 같아요.
4: 진짜 장난 아니에요.
3: 네, 진짜로.
0: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의 여덟 번째 미니앨범 2년 파트 1이 발매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데뷔가 지금 7년인가?
3: 저희 5년 차입니다.
0: 그러니까 아니야, 5년 차인데 앨범이 지금 10개?
5: 네, 네. 맞습니다.
0: 야, 그러면 1년에 2개씩 냈다는 얘기잖아요.
5: 네, 그렇죠.
0: 와, 근데 왜 이렇게 1년 만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3: 해외도 저희가 많이 다니고.
0: 아, 해외 투어 다니더라고.
3: 회사 이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0: 근데 왜냐면 그때 이제 한국에서 활동할 때 음원 나올 때마다 컬처쇼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앨범이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 가수들 신곡 나왔을 때마다 받았던 음원들 있잖아요. 네. 유나이트가 거의 그 10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2: 아~
0: 개수가. 개수가 5년 차인데 개수가 그렇게 많아. 유나이트.
3: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0: 아, 네. 아~
2: 근데 오늘 이번에 파트 1이면 파트 2도 곧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5: 파트 2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뭔가 확실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0: 그냥 질러본 거구나, 파트 1이라고.
5: 네, 파트 1.
2: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포즈입니다. 포즈. 포즈는 자태인데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3: 또 이런 거 막내가 원래 또 해야 되니까.
0: 막내.
1: 네. 네. 이게
0: 시원.
1: 운명도 우연도 아닌 2년. 제가 앨범 이름이 2년 파트 1이잖아요.
0: 2년 파트.
1: 그 2년을 이야기할 타이틀곡이 이제 포즈라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뭔가 가사 중에 뭐 맞춰진 두세 개라는 이런 가사도 있고 해서 아마 2년을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어떤 스타일의 노래입니까?
3: 하우스 스타일.
1: 하우스인데
3: 신나는.
1: 신나요.
0: 쭉쭉쭉쭉.
3: 네. 춤을 막 출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0: 하우스풍의 노래고. 네. 가사에 손을 댔나요?
3: 이 노래.
1: 이 노래는 안 됐습니다.
0: 아, 이 노래 안 됐고.
5: 데이꺼.
3: 아, 데이가 손을 댔고.
4: 데이. 네, 데이는.
6: 제가 가사를 좀 써가지고 네.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2: 아직 우리가 노래를 안 들어봤는데 본인이 쓴 가사가 어떤 부분이에요?
0: 어떤 부분이에요? 예.
6: 2절에 나오는 예. 랩 파트인데 아무래도 제가 랩을 좀 오래 했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유나이트한테 힘을 좀 많이 준 거.
2: 랩 부분을 썼고
0: 랩으로 네. 완성도를 높였답니다. 데이가요.
3: 와우.
0: 기대됩니다. 와. 포즈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멤버들이 도복을 입고 도사처럼 수련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4: 맞아요.
3: 어머나.
6: 와우.
0: 눈깔이 세 개예요. 무섭습니다. 왜 눈깔이 세 개죠? 무슨 초능력 있나 봐.
6: 그냥 회사...
2: 저게 옛날 그 예전에 그 드래곤볼 천진반 저건데.
0: 네. 그치. 스티브가 눈깔이 세 개예요.
7: 네.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뮤비 그 나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3: 맞아요.
0: 아, 넌 눈깔이 세 개로 나올 거야. 이런. 어떤 좀 놀랐겠다.
7: 좀 살짝 좀 징그럽긴 해요. 근데
3: 맞아 조금.
2: 아니 도복을 보니까 검은 띠를 메고 찍었는데 어릴 때 네. 태권도 다 해보신 분 계세요?
5: 네 다.
1: 다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5: 경문이 빼고 다 해봤다.
0: 다 단증 있나?
2: 다 검은 띠예요?
5: 네. 네.
2: 검은 띠인가?
7: 아니 저는 노란 띠요.
0: 아 스티븐
1: 노란 띠.
2: 노란 띠를 메고 했었어야지.
0: 아이 그래서 스티브가 노란 띠여서 혼자만 눈이 세 개구나. 아. 더 많이 보라고.
2: 네. 자, 혹시 뭐 필살기 포즈가 있다면 노래 또 제목도 포즈니까.
0: 네. 네. 뭐 킬링 파트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뭐 포인트
2: 안무라든가.
5: 저희가 이렇게 포즈인 만큼 뭔가 사진 액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송통작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그럼 좋아요. 네.
5: 하나, 둘, 셋.
3: 라이스 카메라 액션.
0: 아, 그거 세 번이에요, 이렇게?
3: 네. 네. 맞아요.
0: 그래서 세 번. 하나, 둘, 셋.
3: 같이 무대 해 주셔도
0: 돼요. 라이스 카메라 액션.

0: 어, 오.
1: 10초.
2: 야, 이거 약간 월드컵 노린 것 같은데요.
3: 예, 약간. 예.
2: 어, 약간 손흥민.
4: 손흥민.
5: 아, 아, 액션.
2: 야, 이거 같이 뜨겠는데 이거.
1: 어허.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곧 하니까.
2: 어, 소니 포즈.
1: 네.
2: 어허.
3: 좋습니다. 타이틀곡 포즈를 포함해서 앨범에 총 5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회사를 옮겨서 레이블로 옮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멤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앨범이라고 합니다.
1: 네.
3: 어, 다른 멤버들도 수록곡 작업을 함께 하셨다는데 어떤 곡들이 있나요? 어, 트랙별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1번 트랙인 평행선이라는 곡.
3: 평행선.
1: 네, 여기 데이랑 형석이가 작사를 진행했고.
3: 어, 형석.
1: 네, 2번이 이제 타이틀 포즈. 데이가 작사를 했고.
2: 오, 데이.
1: 3번이 Savior라는 곡인데 어. 이것도 데이랑 형석.
2: 오, 이거 어, 앨범 형석이. 대박 나면 데이가 대박 납니다.
3: 데이가
2: 데이.
1: 아,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4번 트랙 Nothing이라는 곡은 스티브 은호가 이제 작사 작곡을
3: 작곡까지.
1: 네. 오. 5번 트랙 Soul Live는 경문 시온 우노 은호 형석 이렇게.
3: 아, 두 곡은 아쉽게도 데이가 빠졌네요.
1: 아, 맞습니다.
3: 예.
2: 데이 씨가 봤을 때는 어떤 곡에 가장 좀 애착이 가요? 그래도.
6: 어, 저는 일단 노래 자체는 일단 Nothing이라는 곡이 되게 어? 저는 좋아가지고
2: 오, 본인이 참여를 안
3: 했는데
6: 네.
2: 네.
6: 근데 되게 제가 약간 그 뭐라 해야 하지? 어, 그 개인적인 그런 걸 다 떠나고 그냥 말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3: 작사만 잘하는 모양이에요.
6: 네, 맞아요. 말은 너무
2: 그러면 작아. 그냥 글로 써서 다시 저한테 주시면
6: 아, 사사로 써
2: 나중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메시지로
3: 보내 좋아한대요. 나팅을 좋아하는 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유나이티드의 신곡 이제 포즈를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
2: 오, 기대된다.
3: 자, 준비되시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3: 자,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1: 네.
4: 네.
3: 자, 유나이티드의 신곡 포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6: Let's go.
1: Let's go.

0: 감사합니다.
1: 와우, right, camera action. 야, 신난다 진짜. 네. 와, 진짜 이 하우스 풍이 이게 전통적으로 질리지 않은 박자예요.
2: 맞아요. 지금이.
1: 너무 좋은 노래네요. 예.
2: 어, 문자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1: 우리 예. 방청객들이 보내준 문자입니다.
2: 네. 예. 자, 우리 5004님이 유나이트 형이라 렛츠고 진심으로 월드컵 노래도 될 듯. 어, 노래 너무 좋습니다라고. 아,
0: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자, 2190님 유나이트 데이 랩할 때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요.
4: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2: 어, 이거 7575 문자님 문자는 여기 이제 직접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그래요, 그래요. 예.
5: 본인이 한번 읽어.
6: 우노 너무 잘생겼네요. 우리 딸 소개시켜주고 싶네요.
1: 어, 7575 어디 가세요? 7575. 아, 옆에 지금 따님이 오셨는데요. 오. 직접 얘기 좀 나눠보시죠, 따님하고 이렇게. 예. 예. 따님이 코 수술이 잘 됐어요.
6: 네?
1: 예. 예. 코 수술 하셨거든요.
6: 아, 진짜요? 예.
1: 아니 이제 전에 방청을 오셨던 가족인데 네. 아~ 이제 어 이게 견적 내본다고 다음 그날 오셔갖고 강남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고 오신 거예요.
6: 잘 된 것 같아요. 네.
2: 잘 된 것 같아요?
1: 야, 뭐, 우노, 우노가 인정한다 야.
3: 어, 예쁘신데요? 예.
6: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유나이트가 지난 4월에 데뷔 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4주년 기념으로 팬들이랑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아, 네. 네.
1: 어머머 저렇게 많은 팬들이.
5: 백분이랑 같이
1: 함께. 아니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저 팬들은?
5: 그 폼 이벤트. 네. 그걸로 신청해서 아마 선착순.
1: 추첨? 아 선착순으로.
7: 딱 한 조각 먹을 수 있을 만 구운 거? 딱 한 조각.
1: 네. 칙칙 다.
2: 어, 네. 네. 아, 팬들은 그 정도만... 파주까지 가서 한 조각을 먹고 온 거예요?
7: 아니.
3: 태요.
7: 네? 아 일단.
1: 형서?
7: 아닌 것 같고요.
8: 네. 아니, 제가 좀 잘 굽는 것 같아요.
2: 막내가?
7: 네, 막내랑 어, 저랑 이제 좀 네. 많이
1: 시온이가? 시온이하고 네. 경문이가?
7: 네. 네, 둘이서 많이 굽고.
1: 아, 형들은 손을 안 대요?
7: 아 근데 그 제가 안 시켜 일부러. 네.
3: 제가 구우려고 그러면 자꾸 막아요.
1: 아, 못 굽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고기 굽는 거 좋아하는 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남한테 못 맡기거든요.
2: 맞아요.
5: 맞아요.
8: 맞아요.
7: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렇구나. 자, 어,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0: 나랜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5: 자, 오랜만에 걸출을 찾아온 유나이트와 함께 새 앨범 얘기와 이런 전원전원 얘기로 한번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나이트.
6: 네, 그리고 제가 리더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번에 1년 만에 2년 파트 1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타이틀곡 포즈를 비롯해서 아주 좋은 노래 다섯 곡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컬투쇼 너무 재밌으니까요. 꼭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은호는 여전히 약간 지민과 느낌이 있어요.
6: 감사합니다.
5: BTS 지민하고 느낌이 좀 있죠?
6: 과차, 영광입니다. 영광.
5: 만난 적 없죠?
6: 네. 없습니다.
5: 만나게 될 거예요. 닮은 사람은 만나게 될 거예요. 닮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유나이트의 매력 속에 쪽쪽 빠져봤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아,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7: 네,
5: 최성민 씨 수고하셨고요.
7: 네, 고맙습니다.
5: 자, 유나이트 수고하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5: 자, 유나이트 새 앨범 2년 파트 1 포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들어주신 분들, 여기 와 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0: 디렉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1: 이제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

0: 국제 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피카츄 나이가 벌써 30살, 아기 공룡 둘리 나이는 벌써 42살, 미키마우스 나이는 무려 여러분 98, 98입니다. 야, 진짜 내 어린 시절 같이 놀아주던 캐릭터들이 나이 드는 거 보면 세월이 진짜 빠르고 뭐 이런 마음이라고 해요. 몸은 어른이라도 다들 마음속에는 동심이 남아있는 거겠죠. 저도 슬슬 이 열풍의 발을 한번 슬쩍 담가볼까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황제파웅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최애나 캐치캐치 듣고 오셨습니다. 이 포켓땡 포켓본 장르기는 한데 이걸 쭉 봐보니까 우와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너튜버가 이거를 뽑는데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지금 그 뽑기라고 하죠. 그거를 뽑는데 지금 나오는 거 말고 옛날에만 나온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그 카드팩을 그 2배 땡 여기서 삽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막 500달러 막 이래요. 그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막 뜯고 거기서 이제 막 전설의 포켓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근데 나오면요 여러분 어우 가격이 뭐 장난 아니죠. 진짜 억소리 납니다. 알고 보면은 이 포켓땡 카드가 그 S&P500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요. 근데 만약 이거는 사실 뽑았을 때 얘기고

0: 요. 전당포 경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건 이제 시간이 되면은 돈도 안 내고 렌탈료도 안 내가지고 그게 경매로 나오면 거기를 막 이제 돈을 주고 경매에 붙여가지고 사는데 그 아, 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안에서 포켓된 그 카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일단 소리부터 지릅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네. 뭐 대단하네요. 보니까는 이 경제적으로 이 돈 돌아가는 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이런 거 알고 있는 분들도 신기하고 자 우리 방송을 듣는 빵댕이들 중에서 이 카드를 모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설의 포켓몬을 꼭 뽑으시기를 야무지게 건지시기를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평온한 일요일입니다 누가 왔는지 확인 한번 갈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우
1: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 중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르노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9군데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황제방의 성숙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크러쉬

자, 벤치철님께서 낚시 중에 라디오를 틀자마자 잉어를 잡았습니다. 황재성 만세. 세상에. 설마 이거를 또 봉치사를 우리 라디오 가서 가져가도 될까? 아, 이거 진짜 가져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거 아시죠? 어복, 이꼴 돈이다. 야, 지철님, 올해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Congratulations.

짱곡입니다. Winner really really. 정종원, 김현은, 배영숙님, 아유 일요일인데 진짜 어디 가지도 않고 홍대파워를 또 와주셨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나빈 형님, 문미연님.

0: 일요일에도 의리지 키로왔스다. 아, 이거죠. 네, 여러분이 어딜 가든 황제파워 꼭 챙기고 가는 거 잊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한별님,
1: 널 좋아해.

0: 4533님, 빵디 마지막으로 순천 간 게 언제예요? 저 다음 주에 순천 놀러 가요.
1: 순천 놀러 가면은 딱 두 가지를 꼭 하고 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에서만 파는 곱창이 하나 있습니다. 송으로 시작하는 곱창집이 있어요. 송원땡이라고 하는, 거기 꼭 가시고, 그 다음에 제과점인데 화월땡 가가지고 카스테라 빵 사 먹으면 됩니다. 안에 팥 들어있는 거. 요거 두 개면 그냥 다 즐겼다. 아차차. 정원박람회도 꼭 즐기셔요.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입장합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네요. 아, 셀프 인테리어. 네, 이거 잘 생각하고 손대야 되는데 이게 손대면 끝날 때까지 못 멈춰버리죠. 자, 선정님 그래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보면 살짝 뻐드럭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뻐드럭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아, 이게 낮은 자세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매력이 터지는데. 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버리는데 슈퍼 뻐드럭 돼야죠. 오케이.

7479님 이상철 평택에서 입장합니다. 황제 파워 뽀에보 라고 해주셨고요. 오늘은 분위기가 참 좋아서 출첵을 한 곡도 이어버린다고 하니까 놀린 뒤에 한 곡 더 나올 거예요. 맞죠? 청아 스파클링. 자,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자꾸 져요. 삼촌이 응원 좀 해주세요. 이거 문자에서 어느 팀인지 다 나올 것 같은데. 그 9223님 지하철에서 소심하게 발가락 까딱댄스 추고 있어요. 이거 아주 정서적으로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는 게 더 힘들죠. 그럼 스트레스 와버리죠. 아니라도 까딱거리면서 내적 댄스라도 추면서 흔들어 체크.

여기까지 강연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우리 강연아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아이유 너랑 나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우리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 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보겠습니다. 5918님, 빵디. 요즘 저는 수영 자유형 배우고 있는데요. 이거 아이고 쉽지가 않네요. 팔 돌리면서 몸통 롤링도 해야 하고 타이밍 맞게 숨도 쉬어야 하고. 빵디는 수영 배운 적 있으세요? 아,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니, 배우긴 배웠어요. 재능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저희 부모님이 뭐라도 찾으려고, 얘가 대체 무슨 재능이 있을까라고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시켰던 기억이.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거라고는 수영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선생님이 아이들 조용히 시킬 때 쓰는 기술인데 그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 이제 손바닥으로 물 수면 때려가지고 물 높게 튀어 올리는 거 있거든요. 조용 조용 하고 이거 하고 원래 이제 그 패들보드처럼 이렇게 손으로 잡고 타는 거 그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는 법을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근데 5918님 이게 보니까는 수영이 이 펠프스가 괜히 피자 12판을 먹는 게 아닙니다.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고 또 관절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이거 한번 배워두면 또 생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수영 아니겠습니까? 수영은 진짜 무조건 배워야죠. 네, 5918님 힘내십시오. 자, 이재윤님, 올해 마지막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남편이랑 배드민턴 치고 동네 치킨집에서 치맥하기로 했어요. 아, 최고시다, 최고셔. 이게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해버리죠. 재윤님, 이스 낭만을 즐겨보십시오. 아, 치맥 진짜 좀 낭만이에요. 음식이 좀 피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치맥은 좀 낭만이고 저는 동네 그 치킨이랑 떡볶이 같이 파는 곳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치킨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면. 가셔서 꼭 즐기시기를. 자, 여기까지 만나보겠고요. 2부는 설명 듣고 그림을 그려보는 코너 초성미술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태민 무브.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초성 미술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취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는 코너죠. 네. 자, 제작진들이 저에게 초성을 지정해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물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뭘 그린 건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림들,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재밌는 그림, 빵스타그램에 이 갤러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작진이 저에게 건네준 초성, 바로 기억 리을입니다. 기억 리을, 여러 개가 있죠. 계란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릇 등등등. 하지만 전 무조건 기억 리을을 듣는 순간 이 친구를 그려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파란색과 하늘색, 파란색 하늘색 요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다. 파란색 하늘색 이 두 개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네, 요거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종이 있으면은 가로로 이렇게 딱 앞에 놓으십시오. 자, 그럼 출발. 자, 여러분 준비됐죠? 그걸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그 SMP500에 N에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린이 친구들이 알아먹을려. 친구들, 너희들 SMP500 뭔지 모르지. 그 엔드 기호 있잖아요. 엔드 기호, 그 무슨 기호인지 모르겠는데 숫자 8이랑 비슷한 거, 그거를 눕혀서 그려주세요. 눕혀서. 아니다, 일단 그려. 그거 그리고 돌리면 되니까. 그 윗머리를 좀 크게 그려주세요. 네, 됐다. 그걸 돌리세요. 가로로. 무한대 표시 느낌 나게 돌렸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붕어빵 모양이 됐죠? 거기 눈을 그리세요. 눈, 눈을 그리고, 눈 그리고 머리 위로 물줄기 나오게, 머리 위로 물줄기가 뿌 나오게 그리세요. 그랬습니까? 입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그 다음 배 동그랗게, 동그랗게 언덕을 만들어주시고 빗금도 쳐주세요. 네, 끝! 네, 이 기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큰 도움 주셨습니다. 네, 벌써 완성이 됐어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바다, 우영우, 네, 김준현, 여기까지. 가끔가다 우리 황제파워에도 이 녀석이 효과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자, 과연 기억 리을 초성을 가진

어떤 것을 그린 건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꼭 함께 보내주십시오. 자,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공개할 텐데 야, 다 아시겠죠 뭔지? 아니 위로 물 뿜어져 나오면 이거 끝 아닙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이것도 사실 힌트곡입니다. 오마이걸 돌핀.

0: 꿈을 보라를 일으켜.
1: 초성만 알면 빵디 설명만 잘 들으면 누구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초성미술학원. 자,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제시한 초성 기억 리을이었고요. 제가 그린 그림은 바로 기억 리을 고래였습니다. 네, 바다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고래. 맛있죠? 밥도 있고. 몇몇 종의 고래 다, 아, 지금 고래가 맛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고래 그거 과자예요, 과자. 그 과자는 참 어렸을 때부터 누가 두 개를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만 사줬어요. 두 개를 한 주먹씩 집어서 이 볼이 터져라 씻고 싶었는데 꼭 한 깍씩만 사줬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 과자였다. 깍에 들어 있었어요. 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이 친구들은 고래는 초음파 혹은 저주파 소리를 통해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료와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 고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도전하실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아, 조심하시라. 우리 제작진 고래 고기 먹어봤습니까? 한 분 드셔보셨네요. 고래 고기는 비싸요. 일단 비싼데 싼 고기는 아닌데 그 특유의 아이의 냄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시면은 조금 예 힘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아,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런 귀요미 고래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서해안에는 토종돌고래죠. 상괭이. 처음 들어본다. 상괭이라는 돌고래가 있다고 하고요.

제주도 김녕 앞바다에는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랑 어디 바닷가 여행 가면 꼭 그 돌고래 투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 고래들 만나러 저기 상괭이랑 남방 큰 돌고래 투어도 한번 슥 떠나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스노우쿨링 하려고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가다가 돌고래 무리를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예. 근데 가까이서 본 적은 없습니다. 멀리서만 이렇게. 아, 본 적 있다. 수족관 그 쇼에서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야, 이거 대단하던데요. 범고래 그때 쇼였는데, 저 몰랐어요. 범고래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쇼 앞에 아이들 이렇게 앉는 석이 있더라고요. 수족관 바로 앞에. 거기는 우비 있고 쫙 앉아서 있으면은 봉고래가 꼬리로 물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럼 물이 넘쳐가지고 앞에 아이들 다 맞고 으악 하고 막 도망가고. 네, 아이고 그런 게 낭만이죠. 3917님, 어릴 때 보던 만화 단골 연출 고래가 물 한 번 뿜으면 주인공 일행이 하늘 높이 날아감, 그거 보고 고래 등에 한번 타보고 싶다 생각했었죠. 네, 실제로 큰일 나죠. 네, 뭐 고래한테 먹히면 그 안에 막 배도 들어 있고 막 그런 동화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막 금은보화도 있고. 고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너무 공감된다. 너무 공감돼. 이주영님, 혹등고래는 매년 유행하는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른다는 말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빌보드 차트가 있을지도.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은 아주 심해에서 고등어래 돌고래가 배고픈가 봐요, 여러분. 돌고래가 그 초음파 쏘는 소리 이렇게 딱 들리는데 뭔가 기괴하던데.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얘들 참 신기합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들 인별그램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올리실 때 샵 황제파워 샵 초성미술학원 이렇게 태그를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하트를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입니다.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얘기 나왔는데, 아, 이게 또 마도로스 같은 노래를 하나 들어야죠. 유다빈 밴드 항해.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6: SBS.
5: 1등 인터넷 라디오는
6: 고릴라.
5: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6: 매출.
5: 광고계 가

얼마 전 기회가 되어 남편과 티리케이로 행복하고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티리케이에 도착해서 관광지를 가기 위해 버스를 4시간 동안 타야 했는데요. 지루함에 혹시나 하고 고릴라 어플을 켰는데 보는 라디오에 팡디가 신나는 노래와 함께 뿅뿅 나오는 거 있죠? 지구 반대편 오전 10시에 팡디를 보니까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은근 슬쩍 몸을 흔들며 팡디를 티리케이에 전파하고 왔답니다. 팡디, 티리케이에서도 신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남편 멋진 여행 계획해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시간 내서 멀리 여행 나가보자. 신청곡은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김영수님의 신청곡 도환경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튀르키예면은 야, 꽤 먼 곳을 여행을 또 가셨네요. 거기서 들으면은 약간 좀 묘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가끔 가다가 튀르키예에서도

0: 황제 파워로 이제 막 문자가 오고 각 나라에서도 문자가 오기는 하는데 야 거기까지 가서 일단 황제 파워를 들어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20년 만에 지금 가신 거면은 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직장 생활에 애쓰느라고 참 이 몸고생 마음고생 진짜 많으셨을 텐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이렇게 섰다니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자고 이런 시간 많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남편분 따봉입니다. 이게 진정한 또 사랑꾼이 아닌가.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그 가수가 돌아왔다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이츠가궁.
1: 클레오?
2: 네, 현대 자동대함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0: 그가 돌아왔다.
1: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 파워가 버선 발로 나가서 반영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들을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일요일 3부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맞추고 선물 받아가시고요. 자,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 파워의 컴백을 보고하러 온 가수 이 팀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힌트. 너튜브 구독자 1200만 돌파. 걸그룹 전체 3위. 전 세계를 거대한 준판으로 18개 도시 투어. 앰버서더 요청 모두 사양. 양현석 지시 있었. 야, 이게 일단 어마어마한 걸그룹이네요. 그리고 18개 도시를 투어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많다. 그리고 앰버서더를 모두 사양했고 그 양현석님의 지시가 있다는 걸 봐서는 YG 소속이다. 일단 두 번째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배속 힌트 주세요.

그렇죠. 드립이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 노래. 제목이 이 드립입니다. 드립이라는 히트곡을 가진 걸그룹 찾아보면 가장 빠르겠죠. 자, YG의 7인조 다국적 걸그룹, 오늘 그가돌의 주인공이 어떤 그룹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힌트도 역시 노래로 드릴게요. 이 노래 제목이 오늘 그가돌 정답 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가수와 관계가 아주 깊죠.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

황제파워의 일요일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 가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정답 공개합니다. 그 가도의 이번 주 컴백 가수 바로 베이비몬스터입니다. YG의 7인조 다국적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미니 3집 춤을 발표하고 컴백을 했습니다. 특히 춤 뮤비는 발표 14일 만에 1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14일 만에 1억. 대단하죠. 아, 일단 특히나 제목이 이제 춤이니까 안무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안무가가 10팀. 10팀이 붙었대요. 대단하죠. 9929님. YG 걸그룹은 특유의 멋짐이 있어서 여자인 나도 반해버림, 2NE1, 블랙핑크를 잇는 베이비 몬스터 흥해라. 야, 아니 안무가가 10팀이 참여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안무 짜시는 분들도 참 신기하고. 1726님, 펑디 요즘 춤추다가 부상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나요? 춤 그게 뭐길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춤꾼입니다. 아니 그 요즘에 그 새 프로그램 때문에 뭐 하다가 그냥 회의하다가 갑자기 춤이 들어가면 참 재밌겠다 하다가 그 춤을 좀 재밌는 춤이 생각나가지고 추다가 무릎이 좌우로 한번 이 트위스트가 되는 바람에 아 지금 무릎 부상. 지금 맨날 제가 좌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앉아서 방송하니까 아 무릎 부상해 지금. 네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고 병원을 갔더니 이거 너무 늦게 왔다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심지어 카메라도 없고 그 회의 때 거기 그 같이 멤버들이랑 작가를 한번 웃겨보겠다고 그 뭐라고 발광을 하다가 거기서 나이 먹고 그 발광을 하다가 거기서 그냥 무릎이 살짝 트위스트 됐네요. 네, 빨리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춤은 네 까였습니다. 네, 그 춤은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개인적인 욕망이었지만 저 욕망이 몇 개 있죠. 코미디언으로서 이 직업적인 욕망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발리우드의 춤, 또 하나는 이제 그 합법적 노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독님들과 맨날 싸우면서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하는 네, 그런 고집이 좀 있죠 제가. 근데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가족들 웃기려고 가끔 신나가지고 뭘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꼭 부상을 당합니다 제가. 뭐 뾰족한 장난감을 밟는다든지 그래서 하면 잘 못하게 하는데 그날도 좀 많이 신이 났나 봐요. 몸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춤추다가 다치는 일이 없기를. 저처럼 올해 가장 억울한 부상 1위입니다 지금. 자 베이비몬스터의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춤 그리고 예전 히트곡이죠 쉬시까지 두 곡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으시죠.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쫓기는 일 없이 탱자탱자 하고 싶은 날, 일요일 오후가 딱 그렇죠? 탱자탱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을 뜻하는데요. 어디서 온 말일까요? 정확한 어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설이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을 뜻하는 탕자에서 소리가 변했다는 해석, 또 중국어 탕저를 반복한 말이 변형됐다는 설도 있는데, 여기서 중국어 탕저는 누워있는 상태, 누워서 쉰다는 뜻이라고 해요. 가끔은 그냥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죠. 오늘은 잠깐이라도 탱자탱자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2: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1: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이제 콩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31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급하게 다이어트 돌입하셨다고 공원 트랙을 폭풍 경보로 걷고 계시네요. 아, 시선이 자꾸 이 푸드트럭으로 가 계시는데 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사연 받았습니다. 308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지난 주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와서 옷장 정리를 도와주며 버릴 옷들을 골라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와이프 친구 손에 들려있는 황제 뱃살 티셔츠. 그 순간 이 옷을 버릴 것인가 남길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청문회가 시작됐고 제가 아주 진지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날 때 입을 옷이야! 황디, 언젠가 열릴 공개방송 날 저 이 뱃살티 제대로 빼입고 황디 만나러 직진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려!
1: 기다려!
0: 아, 오늘은 황제 뱃살 티셔츠를 가지고 계시는 308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챔피언 프린트가 앞에 지금 박혀 있고요. 네, 저도 옷 정리를 하다가 그 티셔츠들을 한 곳에 모아놨으면 저는 이제 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고 가끔 가다가 집에서 이걸 입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 친구 엄마랑 함께 가족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서 얼른 옷을 갈아입었는데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도 입고 와주신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너무 감사한 또 이 마음이 귀하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구피에 많이 많이 선곡을 해놨습니다. 네, 3083님 만날 날을 많이 많이 기다리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피 많이 많이.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월미도의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일요일 오후의 파트너 월뷰페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기든 여러분의 심장에 혈관에 오장육부에 스며들 거예요. 다 함께

마음을 가져가 버리세요. 오늘 퀴즈, 저 빵디의 음식 경험치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과연 고래고기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으면 O, 안 먹어봤으면 X,

벌써 77일 됐어요. 지금 쿨쿨 자네요. 오래 좀 자지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황제 파워로 대결을 하시면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이 나와도 아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버리는 기적이죠. 이 잠이 또 보약 아니겠습니까?

저 밤하루미 용실갑니다. 예쁘게 되기. 이 노래 제목처럼 오늘 하는 밤하는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틴탑 장난 아냐. 네 밤하 허리 장난 아냐.

아마 퀄이 장난 아니에요.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저빵디의 음식 경험치 테스트입니다. 저빵디는 과연 고래고기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으면 O, 안 먹어봤으면

느낌 최고니 와이프가 장모님을 모시고 70여행 가서 혼자 육아 13일 차입니다. 여보, 얼른 와. 그렇죠. 아이를 함께 데려가는 것과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아내의 이 빈 공석은 차이가 심하죠. 이게 누가 그 분석해놨는데 남편과 아이가 집에 혼자 조우했을 때 공포영화 한

2637님, 저 동네 공원에서 만보 걷기하면서 듣습니다. 만보 채우기 은근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만보를 생각하고 만보를 걸으시면 힘든데 생각을 안 하고 걷다 보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쯤 됐을 때 15,000보가 채워져 버리는 기적스.

0: 운전면허 언제 탔어요?
1: 저는 오늘 학원 등록했습니다. 운전면허. 우리나라에서 딸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떨어졌다는 거. 자, 5738님은 한 번도 떨어지지 말고 붙으시라고 제가 합격빔을 쏴드리겠습니다. 단번에 합격하세요. 합격빔! 이제 웜룹의 다음 곡으로 출발합니다. 라이즈 봄봄 페이스. 오늘은 리믹스로다가 준비했어요.

슬라우더링 하다가 베이스 조절 실패하고 너무 힘차게 달려서 실패. 뭐 저희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천천히 달리려고 했는데 음악을 이렇게 잘게 쪼개놔서 천천히 달릴 수가 없어요. 기왕 달린 김에 끝까지 달려버렸

권희님 다이어트 중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이어트 성공빔 쏴드리겠습니다. 같이. 자 연희님, 자 출렁거리는 뱃살에 스티커를 갖다 대세요. 저희가 빔 쏴드립니다. 자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빔.

지고 정선님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고요. 네. 지금 콘솔을 잡고 있는 감독님이 에어로빅 거의 본 줄 아시죠? 이거 보니까는 이게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거 뭐 거의 그 회중에 새꽃이라고 있잖아요. 거의 노래를 새꽃이처럼 그냥 조사놨네요. 네. 낙지처럼. 대단합니다.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저 빵디의 음식 경험 문제였죠. 고래고기 먹어봤으면 O, 안 먹어봤으면 X. 정답은 O였습니다. 네, 먹어봤디. 자,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봤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6월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돼요. 네, 6월도 황제파워랑 같이 달려버리자고요.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쉬마탱 하십시오. 오늘 끝곡 제2의 어제처럼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일요일 마무리 잘합시다. 저도 여기까지 끝.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잘?
5: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몸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참 잘 썼습니다. 챙길 일도 많았고요. 즐길 일도 많았고요. 마음만이라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었네요. 고된 노동 후에 개운하게 샤워 한번 하고 물 한 잔 쫙 들이킬 때의 희열. 참 달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5월을 채워왔으니까 이제 그런 단맛을 느낄 차례입니다. 우리 다 그럴 자격 충분하잖아요.

0: 시티 브리지 앤 러브송 김현철 박소현의 러브게임 5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5월 한 달 정말 바빴어요. 5712님 남들 다 하는 기념일 플러스 결혼기념일로 시작해서 제 생일 둘째 생일까지 지나고 지난주에는 대망의 큰애 생일까지 와우 한 달 동안 케이크 초만 몇 번을 불었는지 냉장고는 늘 미역국 재료로 가득하고요. 저는 생일상 차리기 국가대표가 된 기분입니다. 너무 재밌게 다 표현을 해주셨죠. 너무 어떤 느낌인지 예, 와 닿습니다. 5월을 행복하게 보내신 거네요. 다 좋은 날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5월과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5월이 참 좋은 계절인데 날씨도 좋고 많이 아쉽네요. 특히 이제 다른 계절보다도 봄은 더 좀 아쉽죠. 너무 짧아서 그런가요? 잠시 후 박소연의 러브게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선물도 1+1으로 전해드립니다. 1+1 노래배송 서비스 1, 2부 함께하고요.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 몬스타엑스 션우 씨와 함께합니다. 션우 형원의 션우 씨와 함께하는 3, 4부 아이돌 팬미팅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Z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자,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임종호 님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 일요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흥, 오늘도 야근각. 잔잔한 소연님 목소리 덕분에 귀 호강하며 일하는 중이네요. 다비치 타임캡슐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면 퇴근 후에는 사실 회사 일을 생각을 잘 안 하죠. 예, 또 내일 가서 다시 또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쉬는 날에도 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 아닌가요? 이것저것 또 신경 쓸 게 끝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출근 고생 많으십니다. 임종호님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갈 거예요. 힘내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타임캡슐 지금 나가요.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임정호님께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린 곡이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3756님인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강원도 여행 다녀오는 길인데 지금 몇 시간째 차 안입니다. 나월의 바람 기억 들려주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여행 갔으면 어떤 느낌이셨나요? 여행이 엄청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차가 많이 막히니까 도착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바람 기억 들으면서 좋은 추억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스커피 1+1으로 가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 지금 넣어주세요. 3756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얼 바람 기억.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건너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7098님의 신청곡입니다. 평소 쌍둥이들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지금 아이 둘 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네요. 남편이랑 간만에 오붓하게 러브게임 듣는 시간 가져봅니다. 연애 때 자주 듣던 레이나 산이 한여름밤의 꿀 신청합니다. 연애 때 이때 연애하셨구나. 이 음악 나왔을 때. 그쵸. 그래도 어떻게 쌍둥이랑 같이 잠이 드나요? 예, 한 명은 깨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같이 이렇게 잠이 들었네요. 아이들 덕분에 이런 시간을 또 갖게 됐는데 저한테 문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부랑 또 두 아이 모두 건강하길 바라면서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해 주신 곡 한여름밤의 꿀 이어집니다.

샤이니 초록비 이어드렸습니다. 7098님이 레이나 산이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꿀 신청해 주셨는데 덤으로 초록비를 이어드려봤습니다. 1+1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 되겠네요. 정유리님이 주셨는데요. 아빠 병문안 후에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모님을 멀리 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 아빠도 힘이 나겠죠? 게리 또 하루 신청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힘 빠지면 부모님들 더 가슴 미어집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죠. 일상 얘기 들려드리고 예, 연락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시다고 하니까 자주 예, 연락을 드리시고요. 아버님이 또 어디가 편찮으신지 잘 모르지만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정유리님의 신청곡 게리의 또 하루 이어집니다.

0: 태연 꿈 이어드렸습니다. 정유리님의 신청곡 또 하루에 이어서 꿈을 덤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다음 주에도 예, 이 코너 늘 이어지니까 생각나는 음악 예, 사연과 함께 넣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이어지는데요. 션우 형원 유닛으로 활동하고 있는 션우 씨와 함께합니다. 우리 형원 씨가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스케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잠시 후 3부에는 몬스타엑스 션우 씨와 아이돌 팬미팅 시작해볼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폴 걸어가자 듣고요.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아이돌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생은 워프레스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8: 고릴라 편이다.
7: 고삐 풀린
8: 고릴라.
7: 왜 다 고릴라죠?
8: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7: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8: 광고기 가성비 갑.
7: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는 션우 씨 함께할 거예요. 방송이 끝난 직후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션우 러브게임 혹은 션우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1: 너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7: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8: 하이마트로 가요.
9: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8: 하이마트로 가요.
9: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0: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2: 시원한 잠, 누잠.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이제 콩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2: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 보는 시간, 박서현의 아이돌 팬 미팅. 자, 누구든지 일렬에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3: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or not?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or not? 나한테 baby 솔직히 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a la la?
2: 태평양 같은 어깨, 무대 위의 압도적인 섹시함, 게다가 캡처를 부르는 귀여움까지 이 모든 매력을 한 사람이 다 가졌습니다. 믿고 보는 퍼포머 션우 씨와 함께하는 Do you love me? 당연하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a la la? I can feel it. 네 맘이
2: 뭐. 자, 몬스타엑스의 션우 씨 어서 오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션우입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션우 씨.
4: 예. 아니 근데 일단은 제가 매니저님이 화장실 가고 네네. 방금 막 들어왔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 원래 이렇게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4: 아, 리딩 이런 거 아예 없어졌네요.
2: 아유, 리딩은 옛날에도 안 했잖아요. 리딩은 아, 옛날에도 선우 씨 제가 대본 보여줘도 대본도 한 줄 안 보고 그냥 들어왔었잖아요. 아. 원래 오늘도 안 봤죠.
4: 아니요, 다 봤습니다.
2: 봤어요?
4: 네, 봤어요.
2: 봤어요? 네. 오, 11년 만에 많이 달라졌네요.
4: 아, 아무래도 이제 혼자 오는 거다 보니까
2: 네. 아, 약간의 네. 부담.
4: 약간 근데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누나랑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큰 부담 갖지 않는데 네. 그래도 한 번쯤 보고 왔어요.
2: 아, 그, 야, 그러니까 형원 씨가 없으니까 션우 씨가 또 대본을 신경 써서 또 리딩을 아, 해주네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야, 역시 책임감. 예. 아, 네. 아니 근데 이제 션우 형원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도 둘이 오셔야지 네. 이렇게 혼자만 덜렁 오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어떡해.
4: 아, 형원이가 네. 하필 딱 어제 오늘 그 그러니까. 빼지 못한 일정이
2: 맞아요.
4: 있어가지고
2: 예, 맞춰보려고 네. 애를 많이 썼는데. 네. 못 오게 됐습니다.
4: 그렇습니다.
2: 예, 네. 그래가지고 형원 씨랑 이번에 이제 뭐 음악 방송하고 또 앨범 준비 다 하면서
4: 네.
2: 이제 옆에 있어서 말을 직접 이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제 음악 방송 다 끝났으니까 네. 형원아 이거 난 진짜 너무 고맙다 하는 거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예. 아, 네. 사실 약간 그 퍼즐처럼 네. 제가 좀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네. 뭐 무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멘트적으로나 어떤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형원이가
2: 많이 했죠.
4: 참 그 네. 말을 되게 잘 해줬어요.
2: 잘해주죠.
4: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2: 맞아요. 둘인데 네. 뭐 형원 씨가 많이 했죠.
4: 저는 형원이가 그렇게 팀할 때도 또 그렇게 그 친구가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2: 그렇죠. 네.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형원 씨는 절대 나서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현우 씨가 하도 안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형원 씨가 곡 설명도 하고 막 열심히 달려준 거예요. 그래도 그걸 알고 계셨네.
4: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 아니 근데 아무튼 너무 그걸 잘해줘가지고 예. 뭐 고맙다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2: 예. 예. 형원아 사랑해 한번 해줘.
4: 아 형원아, do you love me?
2: 오!
4: Of course, me too. 예.
2: 와, 요 형원 씨가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아, 네.
2: 네.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형원 씨가 얘기 안 하면 그냥 거의 그 대기실이 무관수행 아니에요 거기는?
4: 아 이제. 아 오히려 네. 둘이서 있을 때는 예.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는
2: 그래요?
4: 편이고
2: 하는 편이에요. 네,
4: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라디오라든가 예. 이제 뭐 팬분들과 함께 있는 거는
2: 네.
4: 형원이가 좀 더 이렇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2: 그러면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네.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합니까? 뭐 안무에 관한 노래에 관한 뭐 이런 얘기예요?
4: 예, 네, 뭐 먹었어?
2: 그리고
4: 뭐
2: 아, 역시 먹자
4: 이런, 이런 간단한 얘기는 이따 뭐 먹을 거니? 뭐 이런 거.
2: 아이가 뭐 이 안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뉴가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선우 씨, 나 진짜 선우 씨는 네. 진짜 여전히 그렇게 음식을 사랑하고
4: 아, 네, 네.
2: 대식자고 네, 네.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예. 요즘에 먹은 것 중에 사실 근데 트렌디한 거 거의 다 먹어봤잖아요.
4: 트렌디한 거.
2: 뭐

0: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뭐 다 거의 다 먹어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중에 가장 형원 씨 스타일이었던 거 어떤 거였는지 먹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 형원이 스타일?
0: 아니요, 선우 씨 스타일. 아, 예. 저는 형원 씨는 아직도 소식자잖아요.
1: 형원이는 그렇죠. 조금 요즘 많이 늘긴 했는데.
0: 어, 늘긴 했어요? 예,
1: 많이 좀 잘 먹긴 하는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약간 배부름을 못 느끼는 그쵸? 그 수준이다 보니까.
0: 맞아요. 대식자니까.
1: 저는 뭐 최근 유행한 것 중에는 네. 조금 건강에는 안 좋지만 두중쿠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달달하고. 네. 아, 오늘 약간 또 색깔도 컬러도 약간 브라운. 아니 그러면 저는 네. 사실 두중쿠가 크기가 좀 다르지만 네. 저는 한 반 개 정도를 먹거든요.
1: 아, 또 유명한 소식자시니까. 네,
0: 예, 예, 예. 근데 선우 씨 입장에서는 네. 그가 몇 개 정도 보통 그냥.
1: 아, 저도 근데 한 그냥 한 개만 먹거나 네네. 조금 오늘 휴식 기간이다 예, 하면은 두 개까지만.
0: 아, 그냥 그런 생각보다 그렇게 네. 또 많이 안 먹네. 종류를 네. 다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 그쵸, 거군요. 그쵸. 네. 혹시 요즘에 주문해서 먹은 음식 중에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우리 소식자들에게 추천해 줄 거 혹은 뭐 소식자. 형원 씨를 생각하고 추천해 주고 싶은 거?
1: 형원이를. 네,
0: 저도 다 소식자여가지고.
1: 아, 소식자들한테 도대체 뭘 추천해야 될까요?
0: 아유, 맛있는 거.
1: 그냥 1인 주문 배달되는 거 시켜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식자랑 네. 같이 먹는 게 꼭 필요해요. 아. 종류를 한 3개를 시켜야 되니까.
1: 하나씩 이렇게.
0: 네, 한 개씩 먹고 모든 음식을 다 대식자들이 또 같이 그쵸, 그쵸. 쉐어할 수 있어가지고.
1: 그러면 또 저희 입장에서 또 좋고.
0: 어, 서로. 그래서 저희는 대식자가 꼭 필요했었. 예. 그래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음식 있었어요?
1: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네네네. 뭐
0: 지금
1: 뭐
0: 생각나는 거
1: 양꼬치도 괜찮고.
0: 아, 양꼬치는 진짜 너무 옛날
1: 아, 저 이건
0: 그리고 너무 뭐, 여전히 예.
1: 그런데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로 뭐 가지랑 이런 거
0: 가지
1: 뭐 바스 이런 것도
0: 아, 시켜 먹으면 네 이런 또, 거 추천 예. 네 여전합니다. 그 취향이 잘 바뀌지가 않네요. 그죠?
1: 맞아요.
0: 예 네. 여전히 양꼬치 사랑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11년이 네. 지나도 또 여전히 또 선우 씨랑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1: 아, 네.
0: 네네 네. 이제 지난 5월 14일에 데뷔 11주년을 맞았잖아요.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초창기부터 몸베베인데 아. 진짜 옛날 네. 처음 그냥 앨범 나왔을 때부터 네. 근데 그때가 11년이 지났구나 생각하니까
1: 네.
0: 제가 막 2016년에 막 몬스타엑스 좋다고 막 예능 프로 나가서 막 말한 토크쇼 나가서 말한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런 시간이 이제 한 11년 왔는데 네. 어때요? 좀 실감이 나요?
1: 아, 실감이 네 10주년 때는 오히려 더 와 어떻게 10년을 했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조금 바빴어요. 네. 바쁘면서 11년이 그냥 훅 지나가다 보니까 네. 되게 당연하게 약간
0: 아, 네네.
1: 하듯이 지나갔는데 네. 오히려 당연한 것조차도 어, 고맙다.
0: 네.
1: 어, 되게 내가 11년을 아무렇지 않게 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에
0: 맞아요.
1: 또 팬분들한테 감사함을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몬베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Love Me 예, 두 번째 유닛 앨범이 탄생을 했습니다.
1: 네.
0: 요거는 좀 더 일찍 나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아. 만에 우리가 그냥 1년 아. 반까지는 그냥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데
1: 네, 네.
0: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1: 아.
0: 목이 빠지게.
1: 에, 에. 그러니까 이게
0: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1: 그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0주년 앨범도 해야 됐을 거고 그리고 뭐 군백기도 있었고
0: 맞아요.
1: 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아, 팬분들이 목이 좀 길어지셨었는데
0: 맞아요. 에,
1: 다시 끼셨으면 좋겠어요.
0: 다시 꼈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이야기한 곡 Do You Love Me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1: 네.

0: 샤넬 형원이 함께한 Do You Love Me? 네.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션우 박소현 검색하시면 예, 방송 끝나고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예, 네. 그렇죠. 준비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무적으로 가장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절제미일까요?
1: 아, 절제미.
0: 예, 뭐였을까요? 아, 이거, 안무에 많은 아이디어를 넣었죠, 사실 션우 씨가.
1: 아, 예, 뭐 사실. 제가 뭐 같이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 네.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형원이는 또 형원이 프로듀싱하느라
0: 그렇죠. 곡을
1: 바빴고
0: 쓰니까 예.
1: 그리고 저는 이제 안무 선생님이랑 네. 좀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영상 같은 거 좀 공유하면서 오, 좀 예. 이런 식으로 좀 레퍼런스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네. 받으면서 이렇게 좀 수정하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참여를 네.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형원이랑 저랑 이제 좀 핏이 되게 예쁘고 강점이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네, 네. 좀 이렇게 서 있는 아우라만으로도 좀 이렇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네, 네. 뭐 이런 류의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정말 많은 아이돌 영상과 안무를 보고 있는데 네. 와, 정말 션우 씨의 그 이번에 그 안무랑 뭐 이런 춤은 네. 야 정말 노력과 또 타고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 진짜 아. 너무 멋진 무대의 영상이었거든요. 안무가 훌라후프 댄스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네, 이 네. 댄스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안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1: 아 이거는 사실 네. 이 훌라후프 댄스가 사실 4일 만에 탄생을 한 네, 건데 네. 이름은 사실 형원이가 좀 네. 지어준 것 같아요. 네, 네. 사전 녹화에서 네. 현우 형 거의 뭐 훌라후프 돌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맞아요.
1: 생겼는데 원래는 사실 그냥 1절이랑 아, 앞에 부분이랑 똑같이 하는 네네. 춤이었는데 네네. 어쩌다 보니까 좀 약간 욕망에 사로잡혀서
0: 야, 네 번의 음악 방송이 있었는데 네. 조금씩 다르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상하고 이렇게 다 맞춰봤을 때 네. 그래도 나는 음방 중에 이 네 개 중에 이 플라프 댄스 이 음악 네. 방송이 제일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있어요? 착장이 다 달랐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조금 그
0: SBS 인기가요.
1: 인기가요.
0: 인기가요. 저는 그 의상 네.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네. 블랙 앤 화이트에. 저는 그거 너무 좋았는데.
1: 아, 다 보셨구나. 네.
0: 아유, 당연하죠. 한 번만 봤을까요, 제가. 아, 네. 예. 근데 그 인기가요에서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1: 인기가요가 약간 절대적인 섹시미가 좀 보였던.
0: 그렇죠. 예, 타이도 이렇게 네. 하면서 멋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얘긴데 민소매 그 어디였지? 음중이었나?
1: 네,
0: 민소매는 네. 예, 어떻게 또 그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또 민소매로 나오셔 가지고.
1: 아. 예. 이제 뭐 예, 저도 그 네. 의상을 뭐 미리 알지는 네. 않는데 네네. 민소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되게 시원하게 했어요.
0: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사실 근데 그렇게 민소매 의상일 경우는 미리 좀 알려줘야 뭐 네. 근육을 뭐 팔이나 이런 거 좀 위주로 좀 만들지 않아요?
1: 아 근데 뭐 사실 운동이야 뭐 예전부터 예. 매일 하는 거니까.
0: 아 하는 거. 뭐. 그럼 아직도 복근은 살아있어요?
1: 아 복근은 뭐 잘 있죠.
0: 아, 이번에 막 크롭으로 해서 막 그렇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아, 잘 살아 있어요.
1: 아, 네.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잘 안 봐 가지고. 네.
0: 아,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뮤뱅을 보면서 자켓을 나 너무 깜짝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응원법 네. 외치다가 몸베베들 갑자기 영원히 함께

0: 이렇게 됐잖아요.
1: 아, 네네.
0: 예, 그거 그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갑자기. 아,
1: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음악 중심을 먼저 녹화를 좀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뮤직뱅크 녹화를 했었는데 네네. 좀 이렇게 핏한 걸 입다가 네. 좀 두꺼운 옷을 입으려다 보니까
0: 아, 그렇죠.
1: 조금 이제 심심한 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네네.
1: 녹화 한 번에 한번 좀 해봤는데 오. 그게 녹화가 한번 하고 끝나가지고
0: 예.
1: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나갔어요.
0: 아, 한번 해본 거였는데 그냥 그게 나간.
1: 아 네네.
0: 예. 오, 깜짝 놀랐고 예. 멋있었습니다.
1: 아, 가볍게 그냥 가볍게. 했어요.
0: 네. 여러분 음악 방송 4개 많이 봐주시고 네. 그 처음에 엠카 했을 때는 또 막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1: 맞아요.
0: 엔딩을 네. 정말 또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죠?
1: 아, 예. 로맨틱했나요 그게?
0: 아,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네. 본인들은?
1: 아 이제 사실 이제 예. 처음에 카메라 리허설 하고
0: 네.
1: 이제 PD님께서 좀 엔딩 포즈 둘이서 같이 해주실 수 있냐라고
0: 네.
1: 해서
0: 네, 네.
1: 급하게 이제 생각난 게.
0: 예.
1: 90년생들은 이 둘이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했는데
0: 네.
1: 이번에 녹화들이 다 금방금방 끝나서
0: 네.
1: 그 했던 게 바로바로 나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만큼 네. 이제 완성도가 높아 보이니까
1: 아,
0: 그 다
1: 네.
0: 오케이가 난 거죠.
1: 네.
0: 아 정말 너무 예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재밌네요.
1: 아,
0: 생각나는
1: 그런가요?
0: 게 그 엔딩밖에 없었다.
1: 아,
0: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한 네. 엔딩이잖아요. 사실 그 엔딩이
1: 그렇긴 하죠.
0: 예, 근데 네.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0: 예, 예. 네. 아 이번에는 아 숲
1: Superstitious.
0: 이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곡을 아. 듣고 올 텐데 곡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이거는 이제 형원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0: 네.
1: 형원이가 션우 형원의 청량미는 어떨까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0: 네. 네. 들어보세요.
1: 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 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2: 쇼리 실라! 고려 기프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2015년 1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DJ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들였던 그 시간들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니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쭈쭈!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국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 션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의 션우, 네. 예, 션우 형원의 션우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션우 러브게임 혹은 션우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 오랜만에 이렇게 네. 라디오 혼자 네. 그렇죠. 이렇게 혼자 나온 일이 거의 없었는데
1: 네. 혼자는
0: 없죠. 네.
1: 때려 죽어도 없는 것 같아요.
0: 오늘 처음 아, 여러분 네. 이번 활동에 라디오 여기 처음이고 네. 그죠? 혼자 나온 것도 처음이고 혼자 해보니까 어때요? 진땀나요?
1: 살짝 땀나긴 하는데요.
0: 아, 살짝 땀나요.
1: 네. 그래도 뭐 워낙에 네. 누나니까 아, 네. 할만한 것 같습니다.
0: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이에요. 예. 뮤직비디오 얘기 우리 아직 몬베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좀 제일 힘들었던 거 뭐 있습니까?
1: 아, 힘들었던 거는 없고
0: 연기하는 거 어땠어요?
1: 아, 연기하는 거에서 조금 힘든 네. 부분이 있었고
0: 그쵸?
1: 이제 사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네. 이제 약간 그 사람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느끼는 어떤 시기 질투 예. 뭐 행복 뭐 약간 이런 아 이런 것 행복은 아니고
0: 네네. 화남 질투, 짜증 예, 뭐
1: 이런 예. 것들을 좀 표현한 그런 이제 예. 뮤직비디오인데 제가 이렇게 형원이 핸드폰 이렇게 네. 보면서 네. 약간 나는 걸고 있고 얘는 안 받고 있고
0: 그렇죠.
1: 약간 뮤직 그 엘리베이터 예. 안에서 그런 예. 장면이 있었는데 예. 형원이가 그때 좀 많이 웃었었어요.
0: 예. 웃음 예. 터져가지고 예.
1: 근데 보니까 촬영하고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도 뭐 거의 실신 직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0: 그럴 때 약간 식은땀 날 수 있는데 촬영장에서.
1: 아 근데 예. 촬영장 바이 촬영장인데 그때는 네. 그 회로가 그렇게 갔어요.
0: 네네 네,
1: 좀 좋게.
0: 네 예. 좋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 웃음이 터졌지만 네. 잘 연기를 네. 해 보았다.
1: 네.
0: 예.
1: 네.
0: 근데 이제 그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하기가 사실. 네. 춤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좀 격하게 표현하기가 쉬운데
1: 맞아요.
0: 이게 미묘한 것들이 눈빛 연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들 뭐 참고한 자료 있습니까? 아니면 형원 씨가 도움을 좀 줬나요?
1: 아 그게
0: 아, 형 뭐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1: 약간 이제 뭐 집에서 뭐 한번 책상도 이렇게 좀 쳐보고
0: 아, 이제. 평소에 화가 없는데 그런 걸 하려니까 그죠?
1: 그래서 이제 급하게 네. 인스타그램에 뭐
0: 찾아요.
1: 답답한 표정 이런 거를 아이고. 막 찾아봤는데
0: 아이고.
1: 아, 안 나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감독님 디렉션이랑
0: 네.
1: 형원이 이제 신호 감정에 따라서 그냥
0: 네네.
1: 잘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막 뛰는 신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건 괜찮았어요?
1: 아, 뛰는 신은 뭐 편했죠. 오히려.
0: 아, 오히려 네. 뒤에 막 폭파되고 막 네, 뛰고 네. 이런 것들은 NG 없이
1: 예, 폭파 씬은 예. 촬영이 한 번밖에 안 돼서
0: 네네.
1: 예, 미리 그 폭파 없이 몇 번 해보고,
0: 리허설 해보고
1: 그렇게 했었어요.
0: 네네. 제가 뮤비 보다가 순간 약간 놀랬던 거는 러닝머신 위에서 상타라는 션우 씨가 잠깐 나오길래
1: 네네.
0: 진짜 짧게 나오셨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짧게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1: 포인트가 상타는 아니고.
0: 네.
1: 또 형원이가 이제 저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0: 네.
1: 막 이제 초조한 전화를 하고 있지만
0: 네.
1: 나는 한가롭게 상탈하고 운동을 한다.
0: 네.
1: 약간 이런 걸 표현해.
0: 네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담감은 없었는지 촬영할 때 금방 촬영 끝났습니까?
1: 뭐 상탈 씨는 사실 한 번 찍고 끝났던 것 같아요.
0: 네. 그럼 가장 NG 많이 났던 씬은 어디였어요?
1: NG는 네. 이제
0: 거의 다 한 번에 끝났고
1: 예. 이제 형원이랑 이제 제가 이제 형원이 핸드폰 힐끔 보는 씬
0: 거기 아까 감독님들
1: 예.
0: 막 웃었던 그 씬
1: 예.
0: 거기가 그러면 NG가 제일 많이 난 거예요.
1: 이제 그거랑 이제 형원이랑 이제 둘이 이렇게 뭐 볼도 좀 치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까이 타이트하게 얼굴이 붙는 그런 바스샷들이 있는데 그런 건
1: 네.
0: 괜찮았어요?
1: 이제 그런 것들도 한 테이크당 한 두세 번씩 웃고
0: 네네.
1: 그리고 그냥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하자 이렇게
0: 예,
1: 해가지고
0: 집중해서
1: 빨리,
0: 했어요?
1: 예, 끝나고
0: 아니 요즘에 션우 씨의 웃음 버튼은 뭔가요? 이렇게 뭘 좀 봤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1: 네네.
0: 포인트가
1: 네네.
0: 어떤 걸 좀 봤을 때
1: 저는 웃음 버튼
0: 네.
1: 막 웃겨서 웃기는 건 사실 뭐 뭐 네. 주원이나 민혁이가
0: 예, 예,
1: 막
0: 예.
1: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할 때 뭐 그럴 때 웃긴 것 같고
0: 예, 맞아요.
1: 예, 막 주원이가 막 텐션을 되게 이상하게 끌어올릴 때.
0: 예예예. 예, 예. 뭐 무리수를 웃기고. 두면서 막 던질 때. 아 네. 정말.
1: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그냥 팬분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네. 그냥 약간 행복의 웃음 아,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번 활동하면서 음악방송 포함 제일 행복했던 때 언제였습니까?
1: 아 솔직히 네. 들어가서 네. 집에서 편집을 때.
0: 오, 아, 그때
1: 잠깐 행복하다 좀 네. 느꼈었어요.
0: 아, 그래도 어떻게 음방을 하면서 그 편집을 그 시간이 있었네요.
1: 아, 네 이번 컴백 주가 네. 좀 되게 수월했어요. 어, 새벽에 산옥도 네. 없었고,
0: 네네네. 네, 네.
1: 되게 활동하는 시간대에 다 할 수 있어가지고.
0: 네. 어, 힘이 됐군요 많이. 네, 네. 문베비들의 편지가 어떤 말 읽었을 때가 가장 응원이 아, 됩니까?
1: 이제 뭐
0: 좋은 칭찬 많지만.
1: 맞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디테일하게 네. 춤은 뭐가 좋고 오.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는 것 네. 분도 계시고
0: 네, 네.
1: 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전반적인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네. 이런 거 좀 아쉬웠어라고 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아.
1: 뭐 그러면서 사실 제가 모든 100%를 다 읽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0: 네네.
1: 읽으면서 되게 기억이 나면서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두고두고 또 계속 읽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예, 네. 계속 이제 보관이 되니까
1: 네네.
0: 우리 문베베들 좋은 이야기 편지로 많이 남겨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노래 이제 Accelerator라는 네. 노래인데요. 이제 악셀이에요, 악셀.
0: 네, 악셀. 네,
1: 그 나 믿고 따라와.
0: 따라와죠. 우리 아. 팬들을 위한 메시지.
1: 네, 맞아요. 예. 좀 약간 희망찬 그런 노래고요.
0: 네네.
1: 이 노래도 형원이가 만든 그런 네. 노래입니다. 네.
0: 듣고 이어갑니다.

0: 엑셀러레이터 션우 형원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션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년 차가 이제 되면은 후배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그 예전에 우리 몬스타엑스 처음 나왔을 때도 2PM.
1: 아,
0: 그죠? 음악이 막 강렬하고 퍼포먼스 강렬하고 이제 그러다 또 몬스타엑스가 또 기운을 또 많이 전달했었고 혹시 요즘에 이제 음악 방송하면서 우리 뒤를 이을 후배들 이 후배 같다 뭐 생각한 후배 있습니까?
1: 아, 그 강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뒤를 잇는다기보다 너무 다 잘 하고 계셔가지고 아 글쎄요.
0: 요즘에는 청량 컨셉이 많아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막 센 거가 되게 옛날에 막 트렌드였으면 요즘에는 많이 음악이 좀 바뀌긴 했죠.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음악을 하는 후배님들은 이제 뭐 80s 분들도 계시고.
0: 맞아요. 80s 요즘에 오케이 하는 그 그분들 진짜
1: 그
0: 너무
1: 밑에 후배분들.
0: 맞아요.
1: 그리고 뭐
0: 너무 진짜 강렬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너무 강렬해서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이든 씨가 음악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7월에 워터밤 얘기 좀 미리 여쭤볼게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라인업이 뭐 난리가 났던데 뭐 라이즈도 나오고 재범 씨도 나오고 RD1이 또 나오고 제가 지금 남자분들만 불러드린 거고 태민 씨 뭐 다른 이제 또 여성 우리 걸그룹도 뭐 다영 씨도 있고 너무 많은데 카리나 씨도 있고 혹시 준비는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죠? 한 달 정도 있는데
1: 이제 뭐 천우영원이니까 이제 둘이서 사실 머리 싸매고 준비하면 또 금방 하니까 저희 문베베들 기다리는 무대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천우 씨는 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어요. 피지컬이나 뭐 이런 사실 두 분의 좀 특별한

0: 사람이 어필되면 좋겠는데 네네. 두 분의 피지컬이 너무 좋으니까.
1: 맞아요. 예.
0: 그리고 둘만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솔로거나 예. 뭐 팀이거나. 그
1: 팀이거나.
0: 그렇죠. 둘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0: 네네네네.
1: 그래서 좀 둘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스테이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해보네요.
0: 아니 이번에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황원 씨가 막 네 곡의 작사자면 다 막 참여를 네.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못 봤잖아요 음방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좀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1: 아 일단은 워터밤을 좀 목표로 좀 스테이지를 준비를 하고 뭐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니 월드 투어는 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월드 투어가 일단 너무 중요한
1: 네, 맞아요.
0: 행사라서
1: 이제 투어는 네. 10월 말에 다
0: 정리가 일단, 되나요?
1: 네 끝나고요.
0: 10월 말에 진짜 긴 여정이었다, 그죠?
1: 네,
0: 정말
1: 네. 아직 이제 몇 월이죠? 5월이긴 네. 한데 하지만
0: 정신이 그래. 없죠 지금. 네, 네 맞아. 네. 오늘 혼자 인터뷰하느라고 정말 애썼어요, 선우 씨.
1: 아, 네.
0: 이거는 진짜 예전 같으면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선우 씨랑 단둘이 방송을 한 시간을 만든다? 예전에는
1: 아 그래요?
0: 못하죠. 아 선우 씨. 아니 알면서 씨 옆에 민혁 씨가 오든지 주원 씨가 오든지 누가 네, 이제 아니면 네. 형원 씨가 오든지 누가 와야지 네, 저 혼자서는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네. 11년 차가 되니까 네, 네. 아 선우 씨와도 이렇게 뭐 한 시간 인터뷰 우리 둘이가 가능해지네요.
1: 아 그러게요.
0: 예,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네.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전엔 꿈도 못 꿨을 네. 일인데 그래서 월드 투어 하다 보니까 언제 한국이 제일 그리웠어요? 제일 좀 생각났을 때가
1: 남미를 가면. 네. 이제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네. 한국에 오고 네. 뭐 북미도 뭐 한 달 정도 나가
0: 그쵸.
1: 있는데 네. 좀 오래 어차피 나가 있으면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니까 네. 뭐 크게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뭐 음식 같은 게 좀 가끔 생각날 때 있는 것 같아요.
0: 한국 음식이요. 네. 네. 거기서 양꼬치 먹기가 좀 어렵죠.
1: 아, 그 양꼬치는 잘
0: 어렵죠.
1: 네, 어렵죠.
0: 네. 네, 그러면 또 뭐 어떤 음식 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뭐 생각나요?
1: 저는 평소에는 안 먹는데 네. 이제 한국에 오면 김치찜을 꼭 이렇게 먹게 돼요.
0: 찜으로. 네. 그래, 여기 오히려 있을 때는 김치찜을 또 안 먹는데 네. 해외 나가면 생각나요.
1: 맞아요.
0: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1: 그리고 뭐 순댓국 같은 거.
0: 아, 순댓국. 야, 그런 게 해외에서 먹기 어려우니까 네. 인스턴트도 없고.
1: 맞아요.
0: 아, 순댓국. 오늘 메뉴 멋정하신 분들께는 이 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 괜찮아요.
0: 천우 씨의 추천입니다.
1: 네.
0: 예. 자, 앞에 우리 몸매배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가 공통된 것들만 모아서 붙여놨어요.
1: 네, 네.
0: 그 중에 천우 씨 마음에 딱 들어오는 질문 두 개를 읽어주세요.
1: 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질문?
1: 네. 사랑합니다. 한번 뭐 듣고 싶은 분이 있는데 네. 이거 하나 해 보고.
0: 네, 네, 네. 사랑합니다. 아니. 오.
1: 그리고 운동이 삶이 된 션우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0: 네.
1: 저는 요즘 운동이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그래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면은 행복하게 하는데 열심히
1: 네.
0: 하는데 가기가 싫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1: 맞아요,
0: 무슨
1: 맞아요.
0: 생각해야 돼요?
1: 저랑은 좀 다른 얘기가
0: 네네.
1: 현우가 좀 운동을 안 하고 네.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제 삶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1: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네. 그냥 이렇게 좀 생활이 된 게 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0: 네.
1: 너무 하기 싫을 땐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냥 네. 안 가요?
1: 너무 하기 싫은데 네. 억지로 하다 보면은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0: 네네.
1: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영 마음이 안 내킬 때는 그냥 빼라.
1: 그래서 뭐 음식을 좀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좀 산책을 한다던가
0: 네네네. 아 뭐. 다른 걸로 산책으로 대체해요?
1: 네. 저도 산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0: 산책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선우 씨.
1: 산책하면서 그냥
0: 무념무상인가?
1: 그렇죠. 그냥 발바닥이 괜찮나?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스케줄을 보다가
0: 네.
1: 아, 조금 머리를 식혀야겠다 네. 생각할 때 산책을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산책할 때 동안은 사실 큰 생각은 안 해요.
0: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러닝하고 이럴 때는 운동할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1: 글쎄요. 뭐, 그냥 몸 생각하는 거 같아요.
0: 어디가 좋아지고
1: 좋아져라. 네. 뭐 땀이 나는구나.
0: 아, 네네.
1: 뭐 먹지?
0: 아, 뭐 먹지?
1: 뭐 살이 빠질라나?
0: 예.
1: 뭐 지금 스트레스를 받나?
0: 예, 예.
1: 기분이 좋은가?
0: 아,
1: 이런 거.
0: 이런 거 생각. 그러니까 음식은 항상 빠지지 않네요. 선우 씨는 운동과 음식이 같이
1: 예.
0: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1: 예. 굉장히 그냥 단순한 삶을 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우리 아까 그 사랑합니다.
1: 아, 네.
0: 그 아니 왜 그걸 뽑아주셨어요?
1: 어 그냥 요 앞에 있어가지고 네.
0: 앞에 있어가지고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네. 선우님의 달달한 목소리로 팀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네. 듣고 싶어요. 네.
0: 사실 저는 이제 무대 영상 위주로 보니까 선우 씨의 섹시한 그 춤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놀라운데 이제 제가 라디오 DJ니까 이 헤드폰으로만 이제 선우 형은 음악을 들을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목소리에서 오는 그 섹시함이 엄청나요. 아. 그래서 그거를 형원 씨도 알고 있고 아, 우리 선우 형은 평소에는 무던한 것 같지만 노래를 할 때는 예민한 그 포인트가 섹시함으로 잘 살아난다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형원 씨도. 아, 근데 네네. 그 섹시함이 있는데 항상 무대를 보면 시각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아.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아, 근데 선우 씨가 오늘은 이제 라디오니까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그냥 본인의 목소리로 아, 그냥 편안하게 아, 예, 제가 예, 박수로 청해볼게요. 아.

0: 이 영상에 촬영하셔가지고 널리
1: 네,
0: 널리 정말 또 이런 목소리를 또 들어보게 되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0: 너무 예 멋집니다. 예 최고의 또 보컬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수현 여러분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하이!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오늘 몬스타엑스의 네. 션우 형원의 션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났어요.
4: 아 네.
3: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션우 씨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가
4: 뭐 괜찮으시죠?
3: 아 괜찮아요. 아, 네. 정말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네, 션우 씨 네. 오늘 오랜만에 저랑 만나기도 네. 했고 또 혼자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었는데 네. 11년 만에 네. 어떠셨어요?
4: 아 오늘 이렇게 또 약간 좀 바보처럼 머리를 자르고 와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아, 정말 소연 누나가 아니었다면 예. 네, 오늘 정말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예.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웃어주셔가지고 예. 참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3: 아, 제가 지난 네. 콘서트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 콘서트를 제가 스케줄상 못 가가지고 네, 너무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네. 예. 끝곡이 Do You Love Me가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션우 씨의 Around and Go가 더 네.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두 개 중에 션우의 네.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아, 네, 제 솔로곡 하나 틀어주세요. 네.
3: 아 팀보다는 그래도 아니, 오늘 혼자 나왔는데 그 솔로곡 들어야죠. 네, 예, 들어야죠.
4: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3: 네네네. 네. Around and Go를 들으면서 현우 씨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4: 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3: 카메라에 우리 몸베베들도 듣느라고 고생해서 몸베베 따랑해요. 이거 우리 10년째 하고 있어요. 자,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귀엽게.
4: 이렇게 하면 돼요?
3: 예.
4: 아 몸베베 사랑해요.
3: 사랑해요.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스프레이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영 스트리트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발견한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본 경험 있으신가요? 가만히 대고 있으면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죠.

실제로도 그런 자연의 소리가 행복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파도 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잠시 머릿속에 그 풍경을 떠올리며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파도와 함께 떠나보내는 건 어떨까요? 자연의 소리만큼 완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리는 이곳.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앤디입니다.

0: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였습니다. 오늘은 자연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다를 안 간 지가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바다에 가면 이런 껍데기들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껍데기들마다 이 파도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고 어떤 거는 아예 안 들리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좀 크게 들리는 것 같고 또 어떤 건 되게 잔잔하게 들리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찾으러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딱 10년 전인 2016년 5월로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그 시절 영수 가족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보내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하는데요. 제가 직접 차트에서 고른 노래와 행운과 응원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나 계획 중인 목표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운세가 담긴 차트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입니다.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기 전에 행운의 기운을 채워줄 노래부터 듣고 올 텐데요. 매일 밤 8시에 같은 곳에 와서 영스를 들으면 긍정의 기운이 가득할 겁니다.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에서 33위를 차지한 소녀온탑의 같은 곳에서 듣고 올게요.

소녀온탑의 같은 곳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도 만나볼게요. 김한결님, 이번에 오른쪽 매복 사랑니 뽑았어요. 마취가 잘 안 먹어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주에 왼쪽 사랑니도 뽑아야 하는데 한번 경험해보니까 더 무서워요. 완디가 긍정의 기운 빵빵 넣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사랑니도 아니고 매복 사랑니여서 더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마취가 잘 먹었는지 좀 마취가 잘 됐는지 확인을 끝까지 잘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같은 곳에서 하실 테니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마취가 잘 안 되셨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 저번에도 제가 마취가 잘 안 돼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마취해 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번에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너무 겁나요. 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안 아프게 또 조심스럽게 뽑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김한결님에게 긍정의 기운 빵빵 넣어줄 수 있는 노래로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지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에서 골라봐야 하는데요. 이 곡이 좋겠네요. 27위를 차지한 정준일의 안아줘. 우리 김한결님을 토닥토닥 안아줄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무사히 잘 끝날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가 긍정의 기운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준일의 안아줘.

정준일의 안아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가게를 운영 중인 분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2935님 피자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피자가 따뜻한 음식이라 날이 좀 더워지면 손님이 없네요. 그래도 내일은 또 오니까 영스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날이 좀 더워지면 손님이 없어요? 그래요? 요새 뭐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피크닉도 많이 가고 소풍 가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문하는 음식들이 보통은 피자, 치킨.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한강을 놀러 가더라도 주문하는 음식들이 뭐 치킨과 피자는 기본으로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래님,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5월에 2주 정도 쉬다가 이번 주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확실히 예약이 줄었네요. 긍정의 기운 받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동네 분들이 우리 미래님이 문을 2주 정도 닫으셨던 그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여행을 가셨나? 뭐 아니면 쉬고 계신가? 라는 생각으로 예약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를 하고 계시다면은 SNS에 올리신다던가 아니면은 초록창 예약을 오픈하신다면은 거기에 영업 중이라는 걸 좀 확실하게 올려두시면 예약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서 하신다던가 그리고 날이 좋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지금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을 위한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좋을지 이 곡이 좋겠네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99위인 IOI의 똑똑.

노래 제목처럼 손님들이 끊임없이 가게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들어오길 바람을 골라왔습니다. 이 노래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보내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그럼 저희는 아이오아이의 톡톡톡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마늘과 올리브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이탈리아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마늘은 알리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마늘과 올리브유로 만든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이 파스타는 나폴리 지방에서 유래한 쿠치나 포베라, 즉 가난한 자들의 요리를 대표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늘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마늘은 강한 냄새 때문에 귀족들에겐 외면받았지만 서민들에게는 싼 값의 맛을 더해주는 꼭 필요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부유한 지역보다 남부 나폴리와 시칠리아에서 마늘 요리가 발달했다고 하네요. 한 그릇의 파스타에도 역사가 담겨있는 셈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할게요. 응원을 받고 싶은 목표나 개인적으로 이뤄줬으면 하는 계획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려하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강민형님, 엄마가 책상 위가 깨끗해야 공부도 잘 된다고 주말 동안 정리하라고 했는데 저는 정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응원 보내주시면 마음 다잡고 시작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도 이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책상위가 깨끗해야지 공부도 잘 들어오고 하지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리가 저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 기준에서 정리를 했다 생각하지만 부모님 기준에서는 되게 깨끗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을 조금은 치워본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고 나중에 부모님께서 또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부분을 또 치워보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민영님이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건 지금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머릿속도 복잡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막 치우기 시작해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강민영님을 위한 노래를 한 곡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에서 찾은 행운의 곡은요. 이 곡인 것 같습니다. 바로 19위를 차지한 마마무의 None is Mandel. 강민영님의 자신감을 채워줄 노래로 골라봤는데요. None is Mandel,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또 책상 정리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그동안 만수들은 행운의 노래가 필요한 사연이나 응원이 필요한 목표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마무의 None is Mandel.

마마무의 None is One 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승현님, 물 공포증이 있던 남자친구가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 2회차 수업 듣고 왔습니다. 철인 3종에 도전하는 그날까지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철인 3종이 목표시군요. 너무너무 멋있네요. 네.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면은 꼭 그 목표를 달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승현님의 남자친구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포증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걸로부터 이미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노래를 골라봐야겠네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속 노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곡은요. 바로 17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노래에서 불타는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남자친구분이 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열심히 배워서 철인 3종도 멋지게 해내시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0: 그럼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1: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취미를 찾는 완소들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6563님.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요즘 집이 조용합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저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외롭고 썰렁한 기분이 드네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요. 완디의 응원을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취미 같은 거 있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도자기 공예 아니면 꽃꽂이. 요새 취미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운동을 시작해보셔도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를 재밌게 또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요새는 다양한 취미들, 다양한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를 도전해보셔도 되고요. 그럼 원데이 클래스를 도전하면서 나에게 좀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뭔지 찾아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787님, 얼마 전에 퇴사하고 쉬고 있어요.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아 설렜는데 여행 다녀오고 나니까 공허함만 늘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네요. 친구들은 동호회를 나가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까지 열심히 일만 하시다 보니 당연히 뭘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6563님을 위해 추천드린 것처럼 요새는 다양하게 원데이 클래스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는 그런 분야들이 있거나 취미들 클래스가 있다면 도전을 해보시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등록을 하시고 나의 취미로 삼아 좀 계속 쭉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땀 흘리는 운동 이런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고른 노래를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1위에서 100위 중에 제 눈에 들어

신청곡은요. 25위를 차지한 태연 피처링 크러쉬의 잊어버리지마. 6563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외로울 땐 영스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6563님 그리고 4787님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 피처링 크러쉬의 잊어버리지마.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1: 같이 가자, 유니클로. 여러분, 누룽지 팝이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계획적인 목표나 긍정과 행운이 달아줬으면 하는 일을 남겨주세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3, 4부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 이뤄갈게요. 추억의 노래도 듣고 여러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2016년 5월 마지막 주 15위 악동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인데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시면 돼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 속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볼게요. 0271님, 농사일로 바쁘신 부모님 도와드리러 신랑과 고창 다녀왔어요. 모내기 정성껏 해서 맛있는 쌀 키워볼게요. 밥 많이 드셔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진짜 정말 맛있는 쌀을 같이 지어서 먹으면은 밥밖에 안 들어가요. 반찬이 안 들어가고 쌀을 계속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쌀들은 계속 무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0271님께서 부모님을 또 도와드리러 또 이렇게 고창을 다녀온 만큼 정말 맛있는 쌀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밥심입니다. 네, 한국 분들은 밥심이기 때문에 쌀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마침 이런 사연이 와 있어요. 우리 손혜정님께서 엄마가 보내주신 열무김치에 고추장, 참기름 넣고 싹싹 비벼서 저녁 먹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했는데 엄마가 택배로 보내주셔서 맛나게 먹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입맛이 없는데 하면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꺼내서 비벼 먹는 거, 비빔밥으로. 그게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딱 하나 올리면, 달걀 후라이 최고죠. 네, 완벽한 문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3위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4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10cm의 봄이 좋냐, 2번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완소들, 제가 늘 고개를 들고 이걸 자주 보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시간 날 때마다 꼭 보세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4위 2번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어 하림이 피처링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1678님, 남자친구와 서울 데이트하고 다시 집에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영수 듣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3년째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앤디님의 응원을 들으면 더 힘을 낼 것 같아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11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년째 또 임용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계신 너무나도 멋진 또 여자친구분이 계시는 만큼 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곧 다가올 11월의 시험도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화이팅! 네. 또 1676님, 길에서 핸드폰 주워서 지구대 가져다 드리러 가고 있어요. 착한 일 했으니 복권 한 장 사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당첨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일 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29위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30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 2번 크러쉬의 우아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완소들을 떠올리면 드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제목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30위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쓰는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다꼬 치킨.
8: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보.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8: 원해요?
9: 케어원 헤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헤어.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헤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르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백아연의 쏘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0: Don't worry, be 하겐.
1: BMW 아우디 톨타 볼보도
0: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유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불리는 제주도 한남 사려니 오름숲 올해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딱 6개월간 개방됩니다. 올해 하루 입장 인원은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됐고요. 다양한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남 사려니 오름숲 탐방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숲 나들이 누리집 숲길에서 온라인 예약이 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티트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를 함께할게요. 오늘은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로 추억여행도 하고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이혜연님, 조카들이 학원 다니느라 숙제를 늦게까지 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유야, 아유나, 힘내고 파이팅하자. 이모가 많이 사랑한다고 완디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어린 친구들 보면 정말 학교도 학교지만 숙제, 뭐 학원 숙제가 끊임없는 것 같아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학원을 끝나고 집에 오면 학원 숙제도 끝내야 되고 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 지유씨 또 아윤씨 우리 이모 혜연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가 두 분께 꼭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391님, 저는 9살 라디오를 좋아하는 어린이입니다. 엄마와 동생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웬디를 듣습니다. 오늘은 더 기분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기분이 좋은 게 문자에서 많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라디오를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밥을 먹으면 원래는 부모님께서는 잘 안 틀어주실 것 같은데 허락해주신 우리 어머니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승환님께서 애들 셋하고 같이 듣고 있는데 애들이 라디오가 처음이라 그런지 너튜브 듣냐고 물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라디오가 아이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라디오가 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보는 라디오를 나중에 녹화를 해서 또 너튜브로도 올리기도 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SBS 에라오 채널에도 놀러와 주시면 그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51위 첸, 헤이즈, 바이브가 함께한 썸타이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52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러블리즈 아츄, 2번 세븐틴의 예쁘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까 어린이 완소들의 사연이 왔는데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지 않나요?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첸, 헤이즈, 바이브의 썸타.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첸 헤이즈 바이브의 썸타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52위 2번 세븐틴의 예쁘다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첸 헤이즈 바이브의 썸타이어 세븐틴의 예쁘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2528님, 친구랑 바다 보고 싶어서 급속초에 가는 중입니다. 신나게 영스 들으며 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운전을 못하지만 갑자기 그냥 날을 잡고, 날도 아니죠, 그냥 갑자기 바다로 향해 가는 거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급속초로 향해 달려가는. 와, 친구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혜연님, 밀었던 냉장고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먹기만 했네요. 냉동 고등어가 있길래 점심으로 먹었어요. 이제 정리도 해야 합니다. 제발,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먹는 게 일단 정리잖아요. 예, 먹는 것도 냉장고 정리를 하기 위해 남은 재료로 뭐 이런 거 해먹었습니다도 냉장고 정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하셨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냉 안에 있는 재료들로 다양한 요리들을 해 드시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냉장고도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라던가 냉동실에서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을 버리시는 거를 또 하나하나 서서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하실 수 없다면 한 칸씩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둘이 6338님, 다음 주에 마라톤 대회 참가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걱정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잘 달리고 오려고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거의 날씨가 무슨 여름입니다. 네, 근데 요새 뭐 러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만큼 마라톤 대회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다치지 않고 그리고 물도 수분 충전도 많이 해주시면서 건강하게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46위 에릭남과 웬디의 봄인가봐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47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수지 백현의 드림, 그리고 2번 세븐고업의 얌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노래도 봄인가봐처럼 아주 달달한 듀엣곡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에릭남과 웬디의 봄인가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에릭남과 웬디의 봄인가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6년 5월 마지막 주 차트 47위, 1번 수지 백현의 드림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0: 1588 시스팡.
1: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게 영스트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영스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추억여행을 떠나고 싶은 연도나 다시 듣고 싶은 차트가 있다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들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0: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2: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몽젤?
2: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3: 잘 만들었다. 몽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절대 하지 마라 나나이어 곽윤기도 3년째 문신 제거 중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 컬러링북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절대 하지 마라 나나 이어 곽윤기도 3년째 문신 제거 중이었습니다.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타투 문신하는 분들이 많죠. 네, 이제 어릴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우고 싶어지고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연예인 중에서도 문신을 했다가 지운 분들이 있고요. 뭐 가수 출신 배우 나나 씨, 예,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스트레스 해소로 문신을 했다가 제거를 했다 이렇게 털어놨고, 또 꽉 잡아 윤기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도 3년째 문신을 지우고 있다고 SNS로 밝혔습니다. 새기는 건 금방인데 지울 때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일단 할 때나 지울 때나 아픈데 지울 때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마취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아프고 살이 타는 느낌이 난다라고 합니다. 제거 비용도 비용이고요. 아무튼 타투로 개성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워야 되니까 생각 있는 분들은 충분한 고민 후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뭐 여친 생년월일 이니셜, 네, 이런 거를 새겼다? 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예,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 네. 자, 오늘은 판까지 마피아 날이고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부터

0: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코너지기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0: 성원 에드피아.
12: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판카지마 피아.
13: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12: 판카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불꽃 야구 제작팀의 간식차 쏘는 남자 유희관 씨 어서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 역시 불꽃 야구는 내가 최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14: 아니에요.
12: 챙기는군요.
14: 아닙니다.
12: 아니에요? 네,
14: 저는 뭐 주인공은 아니고 사실 주인공은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이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 그렇죠. 예. 맞죠. 맞죠. 예.
15: 근데 희관이 형이 돈을 좀 펑펑 쓰시더라고.
12: 아직 가족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아방궁 살고 있고. 뭐 투자한 거 다 잘 되고. 자. 베텐에도 언젠가 뭐 간식차나 음료차라도.
14: 아, 저 회식하면 항상 이 차는 제가 쏠려고 하잖아요.
12: 아, 그렇죠. 네. 유희관 대단해요.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빙판이 스타에서 이제는 중계석 위에 스타로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가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요즘 아주 잘 쉬고 있다는 쇼트트랙 스타 빙상 아이돌. 동빙신기 시절을 함께한 쇼트트랙 찐친 깨방정수 이정수, 방정윤기 곽윤기 두 분 어서 오세요.
16: 안녕하세요.
12: 아유,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16: 안녕하세요.

0: 저는 갓 은퇴한 쇼트트랙 선수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방정연기 곽윤기입니다.
2: 아, 예. 끝이에요? 박수도 안
1: 돼.
2: 애매하게 끝나니까 박수 못 치잖아요.
3: 오늘 윤기 씨가 컨셉을 좀 이상하게 잡고 있는
1: 거 같아요. 아니요.
3: 네, 들어올 때부터.
2: 벌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벌크업 왜 하는 거예요?
1: 벌크업은 제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쇼트트랙 예. 하는 선수들이 상체를 좀 뼈말라 해야 돼요.
2: 그렇죠.
1: 중심 그 원심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저는 상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뭔가 그때부터 하고 싶은 갈증을 이제서야 해소하는.
2: 작년 4월 은퇴했죠?
1: 네.
2: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래도 이제 해설 준비만 하고 그러다가
1: 그렇죠.
2: 지금 이제 몸 만들기를 하고 있죠.
1: 아, 그때도 몸을 말고 만들고 있어요.
2: 만들고 있었나요?
1: 예, 지금 이제 헬스 상체한 지 1년 차?
2: 그냥 많이 먹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1: 아, 예, 근데 벌크업 하려면 많이 먹기도 해야 돼요.
2: 그렇죠.
3: 잘 먹어야죠.
1: 예.
2: 상체만 보면 곽성재라고.
1: 예. 아, 많이 심하네. 몸이 그 정도인가?
2: 근데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3: 오, 진짜 커졌어요.
2: 예. 반면에 오히려 가장 최근에 은퇴한 예. 이정수 선수는 예. 오히려 몸만 보면은 이정수 선수는 그대로죠, 사실 현역대랑.
0: 네, 저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고 지금 뭐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2: 그쵸.
0: 그냥 거의 그대로입니다.
2: 아,
3: 원래 체질이 약간 살 안 찌는 체질일 것 같은데.
1: 그런 네. 체질.
0: 살이 좀 잘 안 찌는 네. 체질이에요. 네. 뼈대도 얇고.
2: 네. 와, 근데 이정수 선수 이름을 사실 많은 국민들이 딱 뇌리에 각인시켰을 때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거든요.
3: 아, 그거예요?
2: 그렇죠. 그때 금메달 따였으니까. 근데 은퇴를 한 게 바로 지난달입니다. 4월
0: 아,
2: 은퇴.
0: 예, 4월에 예. 선발전을 와. 마지막으로 은퇴를 야, 했습니다.
2: 진짜 선생님 오래 하셨고.
3: 고생하셨네.
2: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예. 곽윤기 선수 고생하셨는데 작년 은퇴했으니까 네, 좀 늦었죠? 네, 예.
1: 저는 그냥 슥 넘어가 주세요.
3: 네.
2: 안경 안 쓴 유재석 씨 같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죠?
0: 아, 예. 요즘 더 듣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 더 눈이 예, 밑이 예. 처지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더라고요.
2: 지금 빙재석, 빙뚜기. 빙뚜기 오고 있어요. 빙뚜기.
3: 표정 한번 지어줄 수 있어요?
0: 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2: 예.
0: 유재석님 만나게 되면은 그때 저 필살기로 한 준비한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3: 은퇴하고 야망이 많아 지금
2: 야망 크게 가져가야죠.
1: 선수 빌드업 좋다. 예.
0: 아, 빌드업 해야지.
2: 빙뚜기 미리 좀 보여줘야 소문이 글로 네. 흘러가거든요.
1: 그치.
2: 저희 보여준다고 뭐 이렇게 그 김새 그런 거 없어요.
1: 짤 생각만 해야지.
0: 처음 예. 보여주는 건가요?
1: 오,
0: 이것도 애들한테 진짜 친한 후배들한테 가끔 대표팀에서 제가 보여주는 건데 아, 이건 진짜 잘 안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네.
0: 진짜 이거는
1: 야 너 너무 끈다 이거 잘해야 되나
3: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오,
2: 오~ 무한 도전 한번 해주세요.
0: 아, 무한 도전 무한 도전
1: 잘한다.
3: 원래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2: 그러니까
0: 아니 제가 이런 이미지가 제 왜 깨방정수 별명이 붙었냐면은 그 싸이월드 시절이었어요.
2: 예, 예.
0: 아, 그 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째 없어졌으니까 상관없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기의 컨셉이 제가 원조였어요. 이제 제가 깝. 양보를 한 거예요.
2: 깝이랑 깨방 이런 거 중에.
0: 네, 그렇죠. 예.
1: 제가 사실은 되게 캄하고 얌전한 성격인데
2: 네.
1: 그러니까 이게 좀 뭐
2: 본인이요?
1: 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원래 정수가 좀 더 깨발랄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0: 맞아요.
1: 네, 그런 성격이에요. 또 빙상장 내에서는 또 더더욱 더 그러고
2: 그렇죠.
1: 네.
2: 시상식 때 그 까비운기 그 세레모니 하나 때문에
1: 네.
2: 뭔가 이제 그 약간 깨발랄 그런 쪽이
1: 맞아요.
2: 곽윤기 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이정수 선수가 사실 네. 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0: 더한 부분이 그게 원래 제가 창시자인데
2: 예.
0: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제 윤기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제가 윤기한테 양보를 해준 거죠. 그걸 이제 돋보이게.
2: 네.
3: 사실 걱정했거든요. 저는 오늘
2: 왜요?
3: 윤기 씨만 계속 말할까봐. 정수 씨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갈까봐.
2: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3: 네, 그러니까. 네.
0: 아, 평창 때 해설 안 보셨나 봐요. KBS로.
3: 네. KBS요?
0: 네.
3: KBS 보죠.
0: 아.
2: KBS에서 해설도 했잖아요.
3: 하고 있죠.
2: 하고 있죠.
3: 소속이에요.
2: 예.
3: 네,
2: 그러니까 이정수 선수가 사실 해설할 때 충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0: 굉장히
2: 어록 있죠.
0: 많아요. 한 다섯 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좀 많이 지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여자 3000m 개주 끝나고 나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실격인지 아닌지 그 판별을 할 때 아마 국민들이 되게 조마조마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 캐스터분이 이정수 선수 이제 소감 어떻게 봤냐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지렸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지렷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아, 속옷을 갈아입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 그게 더 위험한 발언 아니야?
4: 그게 정중한가요?
0: 그러니까 지렸다면 그래도 속옷이라는 표준어를 써가면서 이제 갈아입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어가지고
4: 그렇죠.
0: 표현이 됐죠.
3: 그 뒤로 연락 없죠? 해설.
4: 아니요. 그 다음에도
0: 신기하게 네. 베이징 때도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냥 밥 먹자고 연락 온 줄 알았더니 PD님이 해설을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4: 그럼요. 예.
0: 그래서 저 때문에 교육을 한번 다 같이 받았습니다.
1: 안 된다고?
4: 집체 교육을. 아,
0: KBS 언어 교육을. 단체 언어 교육을, 예. 교육을 한번 그렇죠. 받았어요. 예.
4: 싼 정수를 또 불렀다고?
3: 이게 해설을 하면 선수들이 그냥 은어로 선수 때 쓰던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쓰면 안 되니까.
1: 맞아,
3: 예. 야구도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아, 선수들만 쓰는 단어들이 예. 있잖아요.
3: 단어들이 있어요. 예. 예.
4: 자 어쨌든 두 분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예능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방송.
1: 뭐라도 해야죠.
0: 아, 뭐라도 네. 불러주시면 네. 많이 해야죠.
4: 네. 꽉 잡은 게 지금 또 채널 90만 채널이죠 이제.
1: 네. 아, 뭐라도 해야 돼. 네.
4: 100만 채널이었다.
1: 100만 하기 위해 대단하다. 뭐라도 해야죠.
4: 네. 사실 100만 유튜버가 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 있는데.
1: 오.
4: 바뀌었습니까?
1: 프로 야구 선수 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3: 왜요?
4: 그게 네. 무슨 말이죠? 프로야구 그 선수 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한
1: 뭔가 이제
4: 연봉 100억은 안 된다.
1: 연봉 예, 연봉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네. 아직 뭐 프로야구 잘하시는 분들은 또 활동 길게 하시잖아요. 유튜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 아니 근데 이미 뭐 자리 잡았고 90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90만 되는 거죠. 90만. 예.
4: 100만 유튜버 되면은 이제 골드 버튼 받죠.
1: 네.
4: 90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1: 아, 제 마음속 모자이크 처리해요.
4: 뭘요?
1: 저거는
4: 내 게 아니다.
1: 내 게 아니다.
4: 다시 올라가면 또 주나?
1: 아 이게 그 버튼을 신청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이잖아요.
4: 네네.
1: 그러면 100만이면 선물로 하나 보내줘요. 너 잘했어 하면서 선물로 이제 상장처럼 주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 난 여러 곳에 DP를 하고 싶어. 그러면
4: 추가 구매.
1: 추가로 살 수 있어요.
3: 아 진짜로? 네. 나 하나만 주는 줄 알았어.
1: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할 때 혹시 몰라서 한 세 개 정도 사놨거든요.
4: 어디 어디 다
1: 혹시 몰라서 아, 여기저기 놀려고.
4: 아~ 네.
3: 뭐 집에도 놓고 뭐 사무실에도 놓고 뭐.
1: 네, 네 맞아요. 네.
4: 올림픽 금메달은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
1: 아 그러니까 네. 금메달이 될 수 없으니까 골드 버튼으로라도 채우려고. 네.
4: 자 일단 유희관 씨가 두 분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기라떼 걸려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3: 안 틀리는 한 문장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 라떼를 3, 2, 1. 먼저 가군기 89년생 별명 까군기 초등학교 시절 비염에 빙상이 좋다는 엄마만 듣고 쇼트트랙을 시작 07-08 시즌 고등학생 때 일찍 국가단에 밴쿠버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계주 은메달을 수상 수많은 대회에서 활약하며 남자부 역대 최다 국가대표 선발 기록을 쓴 쇼트트랙 스타플레이어 2020년 4월 은퇴를 했고요 선수 시절부터 깍잡아 윤기 땡튜브를 해서 역대 땡튜브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고 작은 키에 핑크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지만 지금은 평범한 머리로 돌아왔으며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활약 요즘은 열심히 타투 제거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수 89년생 피겨누 누나 따라 빙상의 인물 고등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보이더니 08-09 시즌부터 국가대표를 달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1500m에서 금메달 남자 계주에서 은메달 수상하며 빙상계의 아이돌로 떠오른 인기선수 평창 베이징 올림픽 때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자 해설위원으로 활약 아슬아슬한 드립들이 화제가 되었고 2425 시즌에는 다시 국가대표에 복귀 마지막까지 선수 생활하다가 올해 4월 은퇴했고요. 2020년 2년 열흘 끝에 모델 양선아 결혼 아들을 육아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 중이며 요즘은 아이스 링크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4: 야,
1: 구속보다 빨라.
0: 두 개 틀리셨어요.
3: 몇 개?
4: 두 개. 네 개 틀린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봐드리겠습니다. 딸기라떼 드리죠.
3: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0: 진짜 딸기라떼 주시나요?
4: 하나 드려요.
3: 딸기라떼 진짜 좋아요.
0: 좋아하세요 딸기라떼?
3: 아 좋아요.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
0: 아 저도 뭐 저랑 겹치시는데요.
3: 아 그래요?
4: 아 이정훈 선수 커피 안 드세요?
0: 잘 찾아 먹진 않아요.
3: 있음
0: 네.
3: 먹고.
0: 네, 있음 먹고. 근데 거의 이제 카페 가면 딸기라떼 위주로 많이 찾아요.
4: 딸기라떼 위주로. 네.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쇼트트랙 선수들은 어떻게 하다 입문을 하게 되는지. 왜냐면 이게 그냥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요. 뭐 이러다가 종목을 뭐 김길리 선수는 피겨인 줄 알고 있다가 쇼트트랙을 왔다 그러잖아요.
1: 네.
4: 어떻게 시작을 처음에 하게 되네요 이게.
0: 무엇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저는 어머님이 교직원이셔서 발령 받을 때마다 항상 전학을 다녔는데 네. 그때 마침 그 발령된 그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만 건너면은 광운대 아이스링크가 있었어요.
4: 링크가 있었어요.
3: 석계 그쪽에.
0: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먼저 빙상

0: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권유를 한 거죠. 어, 이런 빙상 스케이장이 학교 앞에 있는데 해보지 않으렴? 해서 이제 먼저 누나가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뒤늦게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A조 그룹에 엄청 이제 저의 이상형이 있었던 거예요.
1: 여학생들이.
0: 그래서 아, 나 엄마한테 나 진짜 A조 너무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A조 올려 보내달라.
1: A조가 거기서 제일 잘하는 팀이에요?
0: 네, 조금 잘하는.
2: 선수반으로 가는.
0: 완전 선수반. 선수 쪽은 아니고 그래도 좀 잘 타는. 그래서 올려 보내줬어요 엄마가. 근데 올라가자마자 그 여자 선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뒀대요.
3: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만뒀나 보다.
0: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1: 하면 그만두게 했네. 네,
0: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속 그 길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1: 여학생 때문에.
0: 어릴 따지고 보면은 그 길도 있었는데 스케이트가 좀 재밌긴 했었죠. 그 당시에도.
3: 재미에 빠지면서. 몇 살부터 좀... 시작하는 거죠? 야구는 4학년, 5학년에 그러니까. 많이 시작하거든요.
1: 몇 살쯤에?
0: 몇 살 때부터 했어 너는?
2: 저는 초등학교 들어올 때 했어요.
3: 1학년?
0: 아, 1학년.
2: 1학년 때구나. 전에 이제 그때 넘어갈 때 그때부터 했어요.
3: 아, 그때부터
1: 하는데. 네,
2: 저는 일찍 했어요.
1: 그러니까 사실 야구 축구는 동네에서 이렇게 좀 공놀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스케이트는 스케이트장을 가야 되잖아요.
2: 맞아요.
1: 어떻게 입문하나 좀 궁금하긴 했어요.
2: 맞아요. 무조건 동네에 빙상장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3: 저희 때는 그래도 한 번씩 다 타봤잖아요.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 가서 다 누구나 한 번씩 다 타봤을 것 같은데.
2: 논밭 얼려서 타는 세대 아니세요?
0: 동대문?
3: 우리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3살 차이야 우리.
1: 저는 웃을 수가 없네요. 네. 저 때는 초등학교 때 그 잠실에 있는 링크랑 거기 많이 갔죠. 놀이동산이 지어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저희 때는 석촌호수에 들어가서 놀 수 있었습니다.
2: 스케이트 신고?
1: 아니. 그러니까 물 속에.
2: 물 속에.
1: 네, 그런 지금은 석촌호수 못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런 시절이었고요.
3: 그 정도까지라고?
0: 굉장히 그럼 엄청 동안이신 건데요?
1: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올라가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쯤 다니고 있을 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놀이동산도 가고 링크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저희는 못 갔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슬퍼졌네요. 젊은 할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렇군요. 서로의 첫 인상은 어땠어요? 그러면 중학생 때 처음 만났다 그랬.
2: 아 첫 인상 좀 얄미운 캐릭터였어요.
1: 얄미운 이정수.
2: 네, 까불기도 많이 까불고. 약간 좀. 억지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네. 내기 많이 하고.
1: 관상이 사실 이쪽 이 관상이 완전 유재석 형님 관상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막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막 애들끼리 다 모여갖고 막 놀리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좀 얄미우니까 시합 때라도 내가 좀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1: 아. 네.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군요.
2: 뭐.
0: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2: 그러니까.
0: 맞아요.
1: 그때 곽은기는 인상이 뭐였어요?
0: 저는 그냥 저보다 조그만 선수가 있구나.
2: 아니야. 얘 그때 나랑 똑같았어요.
0: 네, 저도 그 당시에는 키가 항상 저도 외소한 편이었는데, 나보다도 작은 선수가 이쪽 세계에도 있었네. 또 되게 마음이 놓여서 이 선수하고는 잘 타지만 너무 친해지고 싶다. 동병상련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죠.
1: 그렇군요.
0: 그 당시에도 이제 듬직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제 아이스에이지에 이제 도토리 막 떨어뜨리면 막 다람쥐가 막 그 도토리 잡으러 막 가는 장면 있죠.
1: 똑같이 생겼어요.
0: 그게 이제 곽은기 선수였고 그 당시에 이제
3: 닮았네.
0: 티몬과 품바가 있었는데 품바가 이제 듬직한 또 친한 친구가 있었고 이제 제가 티몬이고 품바가 있고 이제 아이스에이지의 도토리 이런 역할을 그 당시에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있었어요.
3: 네. 그때 아이스쇼를 했었어야 되네.
0: 그러니까요.
1: 여기 올라프도 있고요.
2: 다섯 개였네.
1: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많네. 근데 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꽉 잡아 윤기가 그 폭발한 게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죠?
2: 올림픽 때죠.
1: 저의 지분 얼마나 됩니까?
2: 아. 진짜 예. 제 생각엔 예. 한 70은 있으실 것 같아요.
1: 70.
2: 예. 네.
3: 누가요? 그렇죠.
2: 왜냐면 캐릭터를 잡아 주셨어요.
1: 제가 핑크보이로 네. 엄청 핑크보이. 중계 때 밀어줬거든요.
2: 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제가 딱 듣고 예. 그때부터 좀 핑크가 잘 그렇죠, 보이게끔 그렇죠. 좀 저도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1: 지방이냐 네. 지분이냐 물어보시면 있는데 지분. 예. 숟가락 얻지 말아라고 하신 분 있는데.
2: 네. 아, 네. 진짜 감사했어요.
1: 그거 좀 빵 터졌는데 왜 네. 다시 90으로 간 거예요?
2: 너무 빵 터져서.
1: 와 그때가 너무 올라갔다.
2: 너무 거품이다. 빵 터져서 지금 거품이었다. 철철 흘러내리고 있어 지금.
1: 거품이 지금 네. 빠지는 단계군요.
3: 근데 이게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진짜

0: 채널도 더 많아져서 선택밖에 어려워진 것 같아요.
1: 사실상 김아랑 채널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많은 지분을 김아랑이 차지하죠.
0: 틀린 말 아닙니다.
1: 요즘 네. 김아랑 안 나와서 빠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뭐 그럴 수도.
1: 예. 네. 은퇴하고 근데 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0: 저는 운동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도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너는 현역 때 그 힘을 다 쓰지 않아서 지금 운동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2: 아, 에이 그건 아니지.
0: 저 뭐 저는 완전 그거 공감 못해요. 넌 어떻게 생각해?
3: 아 나는 되게 신기하더라. 윤기가 은퇴하고 운동 선수 때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
0: 저는. 그래서 정도는 아니야.
3: 아니야. 그래 너 만나자마자 바로 얘기했잖아. 야 너 뭐 그렇게 그 운동 선수 시절 때 5kg도 안 뛰었으면서 지금 무슨 50kg나 뛰고 막 국토종주도 하고. 그 얘기도 했어요. 그거에 그 인내를 그 당시에 좀만 더 발휘를 했었으면 올림픽 금메달 베이징 때 따지 않았을까라는
0: 난 생각하지 말고.
3: 그렇지 않아.
1: 맞네. 내가 설득력 있다.
0: 근데 내가 너 나 노력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거의 못 봤지.
2: 거의 안 하는 사람들 그래.
1: 아니
2: 나는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묵묵하게
0: 뒤에서 해서 그래. 뒤에서 안
2: 나도
0: 보이게.
2: 그런 말 많이 했어.
0: 아, 그래요?
1: 찐친이 모르는데 누가 봐요.
0: 진짜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좀 그런 노력이 진짜 있었어요.
2: 네. 근데 이미지의 차이야.
0: 맞아.
2: 왜 그러냐면 정수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얼굴이도 착하고 차분할 것 같으니까 뭐 해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2: 말 잘하고 까불고 이런 사람들은
0: 안 믿어.
1: 일반이 말이... 이정수 캐릭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관상이 완전 까불 캐릭터거든요. 네, 금메달 따가지고 뭔가 과금기 옆에 있으니까 좀 진지한
0: 맞아,
1: 캐릭터처럼
0: 맞아, 맞아. 네. 금메달이 예. 주는 이 아우라요.
1: 그렇습니다. 아, 5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0: 50km 얼마 전에 뛰었어요.
1: 왜 뛴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거 형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까 좀 무료함이 계속 따라와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뭔가 계속 하게 돼. 안 해본 걸.
2: 50km를 뛰었다고?
0: 네.
2: 난 요즘 500m도 안 뛰는데.
0: 근데 이게 진짜... 야구는 뛸 일이 크게 없기도 하잖아요.
2: 지금 무슨 소리?
0: 아니
2: 야구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뛸 일이 있는데 500m 이상 뛸 일 잘 없잖아요.
2: 뭐하세요, 야구 팬 여러분?
1: 아니 스프린트를 하지 스프린트.
0: 그러니까 예. 길게 뛰실 일은 없으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두 분과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배성재 10
4: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SBS
1: 생활정보.
2: 바다가 곧 삶의 터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양산업 종사자는 가족까지 450만여 명. 그래서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월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특히 오늘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청해진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바다의 날은 언제일까요? 중국은 명나라 때 정화가 대항해를 시작한 7월 11일을 바다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미국은 매년 5월 22일, 일본은 해마다 7월 셋째 주 월요일을 바다의 날로 정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피아 함께하고 있고요. 쇼트트랙 황금기 시절을 이끌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쇼트트랙 아이돌 땡튜버로 선수 시절보다 더 바쁜 곽윤기, 은퇴 후에 일상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 이정수, 그리고 야구계 아이돌 유희관까지 새 스포츠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인 마피아 게임. 두 분 어떻게 마피아 게임 잘하십니까?
1: 저는 이제 대표팀에서 항상 그 띠동갑 막내들하고 전지훈련 가거나 시합장 가면은 매일 해요. 마피아.
2: 그래요? 진짜?
1: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력이 있습니다. 밴쿠버 때도 이제 그 스피드 3총사 이제 김연아 선수와 광민정 선수 이제 저희 쇼트트랙 선수들하고 시합 다 끝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마피아하는 그런 사진들이 사땡 월드에 많이 이제 유출이 됐었죠.
2: 김연아 선수랑
0: 김연아 네. 이상화 모태범
1: 이승훈 했어.
0: 곽윤기 이 무슨 완전
1: 김성일 선수 이호석 선수 선시용 선수 다 했어요. 다 있었어. 모여가지고
0: 나도 있었어.
1: 너도 있었어.
0: 뭔가 빅벤저스 마피아네요.
1: 네,
2: 김연아 선수랑 오지.
1: 어디야 여기야?
0: 속마음을 그냥 말해버리면 어떡해.
2: 윤기야 미안하다.
0: 빅토리는 안 하네. 아하 그렇군요. 섭외를 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일단 그러면 곽윤기 이정수 마피아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거네요.
3: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예인 씨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4: 네 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세 명은 시민, 한 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1차 지목대 잡아내면 시민이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요. 2차 지목대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 드립니다. 1차는 백상, 2차는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비뽑기로 신분을
2: 하나 뽑고 옆에
0: 정해봅니다.
2: 옆에 정해.
0: 자, 야 김연아 선수는 마피아 게임 잘하나요?
2: 아이씨 나한테 뭐라 하더니
0: 궁금했어.
1: 네. 확실히 연기를 해서 그런지 종목이 연기여서 잘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표현력이 있구나. 네. 뜩 한번 보시고 토크 주제는 나의 재테크 방법, 목표가 있는지,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은지. 이거는 이제 메인 작가가 우리 조롱하려고 만든 주제.

0: 자, 본인은 이제 재테크 완벽하게 성공해가지고.
1: 아 진짜 뭘로?
0: 예? 네?
1: 뭘로?
0: 아니 뭐 그 요즘 최고 상한가 주식들 샀어요? 지금 거의 1000%씩 수익이에요.
2: 진짜로?
1: 이거?
0: 예. 네. 그럼요. 예,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상한가 주식들을 지금 와. 다 거의 저점에, 그러니까 그 거의 2대 주주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니 근데 어쩐지 아까 봤는데 되게 여유 있어 보여. 사람이 여유 있어져서
0: 지금 방송이 예, 네. 네, 그냥 취미예요. 네, 지금 그냥 와 있는 겁니다.
2: 그냥 네. 와 있는 거다.
0: 와 가지고 이제 할 게 제일 자극적인 게 우리 놀리는 거. 네. 저렇게 열심히 방송하면 뭐 하냐?
2: 대본도 네. 대충 쓰고
0: 가만히 앉아 있어 모르는데. 재테크. 유희관은 사실 이미 부자인데.
1: 아니 뭘 부자예요.
2: 형 재테크가 필요하세요?
1: 필요가 재테크를 근데 사실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0: 아
2: 그러니까
0: 역시.
2: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0: 네. 그냥 현금 채굴을 하면 되니까.
1: 그냥 저는 진짜 재테크 방법은 그냥 뭐 어디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다 은행에 넣는 거 같아요.
2: 네. 은행 이자로도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나오시는구나 형은.
1: 아니 이자로 불릴 게 없어요. 불릴 게 없어.
0: 유희관이 공 하나 던지면 얼마? 1억이었나요? 공 하나 던 1억 정도.
1: 저 유희관이 5탄이 아니에요.
3: 네. 그 네. 1억짜리 공을 누가 이제 3루 홈런 딱 때리면 이제 그게
2: 천,
3: 이제
2: 그러면 깎여서. 그 공은 천. 깎여서.
1: 재테크를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건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주식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2: 제가 그 주식이나 투자를 아예 모르다가 무지하다가 그 이틀 전에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0: 이틀 전?
2: 이틀 전.
0: 정말 늦게 들어갔네요.
2: 비기너로? 네.
3: 그 비웃으시는데 주식
0: 얼마나 웃기겠어. 아, 예. 본인은 1200%인데
1: 늦었어!
0: 지금 먹겠다고 들어온 사람 얼마나 웃기겠어요.
2: 아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0: 아
1: 왜?
2: 계속 봐서.
1: 이것도 부지런해야 되지 않나?
2: 제가 부지런한가 봐요 그러면. 계속 봐요.
0: 그래요.
1: 공부도 네. 해야 되고.
2: 공부는 안 해요.
0: 그렇군요.
2: 요즘
0: 잠이 안 온다는 거는 뭐 재산에 몇 퍼센트를 넣는지 이게.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배님들이 알려주세요.
0: 뭘요?
2: 그 투자와 이 재테크 할 때 내 현금 보유 그 갖고 있는 돈에서 몇 퍼센트 하는 게 좀 적당해요?
1: 그지 보유가 얼마인데?
0: 저는 모르겠죠.
2: 에?
1: 보유가 얼마인데?
2: 아, 만약에 내가
0: 뭐 정보만 털고 빠질라 그래.
2: 근데 만약에 내가 아니, 1억이 있어.
1: 기사 한번 나게. 박은기.
2: 1억이 있어. 그럼 1억 중에 얼마를 들어가야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1: 난 주식을 안 해가지고.
2: 아 주식을 안 하세요?
0: 유희관은 그럼 뭘로 해요?
1: 그냥 모아요 열심히. 저축해요 저축. 야, 그게 가장 큰 재테크가 아닌가. 뭔가 처벌. 덜을 벌려고 하면은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더 벌 수도 있겠지만 까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한 거 열심히 모아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디 투자하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3: 저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운동 선수 시절 때 이제 선배나 후배나 이제 선생님들 보면 항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올림픽 준비할 때 밴쿠버 때 보면은 핸드폰을 거의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2: 야,
3: 그래서 한 가지만 했어야지. 집중을 예, 그때 비트코인에 했어야지. 들어갔었으면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 방송국 하나 차렸을 텐데.
0: 이래요 금메달리스트나 봐요.
2: 아 하나에 딱 몰입해서 집중하고 그러니까. 딴 길로 안 빠지고.
0: 아무튼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좀 정리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유희관 먼저.
1: 여기서 잠깐 마피아는 바로 저 유희관이고요. 지시현은 허벅지입니다.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마피아 유희관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저는 예. 이제 뭐 열심히 저축. 네, 저축하고 적금.
0: 은행 가면은 지점장들이 바로 뛰어나오죠.
1: 예?
0: 지점장님들이 뛰어나오죠.
1: 지점장님 누구지 모르는데.
0: 몰라요?
1: 예. 네.
0: 그 아래.
2: 자,
1: 뵌 적이 없는데.
2: 형, 그 소문으로 들었는데.
1: 뭐?
2: 은행 갈 필요 없다고.
0: 아, 은행에 오는구나.
2: 집으로 오신다고. 다들.
0: 지점장님이 찾아. 그 찾아오는 분이 지점장님이에요.
1: 윤기 형 팔아서 웃기면 좋아?
0: 지점장님이랑 행장님이 오시나?
1: 예. 네. 아니 뭐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주식이나 이런 거를.
0: 그러면 이정수 선수는.
3: 저도 유희관 형님이랑 비슷해요.
0: 아 그냥 몇 개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습니다.
3: 저는 사실 쇼트트랙이 비인기 종목이에요. 이제 프로 야구처럼 이제 돈을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진짜 잘 받는 선수들도 2억 이상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0: 아 근데 그거 궁금하네. 쇼트트랙 선수들은 그러면 소속된 네. 단체

0: 기업 여기서 이제 연봉을 받는 건가요?
1: 제 저희는 기업이 없어요. 아. 기업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4년마다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또 비인기 종목이어서 프로팀이 없고 이제 실업팀이 있어요. 막
0: 시청 도청.
1: 네, 시청 도청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공무원급의 이제 연봉을 받는 거죠. 아.
2: 네. 후원을 해 주시지 않나 기업들에서 뭐
1: 후원도 이제 잘 타는 선수들은 후원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종목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선수의 브랜딩 이미지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고.
2: 근데 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1: 맞아요,
2: 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게 더 큰 거죠, 돈보다. 네,
1: 저도 뭐 선수 시절 때 돈을 쫓지 않고 명예를 거의 많이 쫓아가지고 돈은 지금도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저도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롯땡월드라는 이제 아이스링크 가서 이제 생활체육을 조금
2: 아 거기 만날 수 있어요 그럼?
1: 네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오 진짜로?
1: 네, 나이 상관없이 꿈나무서부터 성인까지 다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2: 다리가 진짜 이게 다리가 진짜 좋잖아 허벅지가. 나는 운동을 그만두니까 이거 너무
1: 운동 많이 돼요.
2: 살이 많이 빠져요. 다리가 그러니까
0: 가장의 무기를 그쵸 운동해야죠 사실. 가깝잖아요 또 잠실
2: 점점 뭐 사우나 가면은 몸이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약간 다리부터 허벅지부터 엉덩이가 네. 왜 이렇게 점점 없어
1: 스케이트만
2: 보이지?
1: 스케이트만 신고 빙상장에 서 있기만 해도 운동이 돼요.
0: 네. 중심 잡기. 네, 네.
1: 그게 진짜 땀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2: 옛날에 많이 탔죠. 네.
1: 오십시오. 언제든.
0: 그래요. 유관 또 운동, 또 하체 운동할 때. 그죠? 예전에 차범근 감독님도 축구 선수 그 허벅지가 엄청나셨잖아요.
3: 바지가 끼시던데 그 사진 보면.
2: 예. 옛날 선수 때. 예. 선수 때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0: 지금도 예. 꽤 있으시고 나중에 그 막 한 50대 60대 때도 허벅지가 엄청나셨는데 예전에 그렇게 스케이트를 많이 타셨대요. 자꾸 스테이크라 그러네. 예. 배가 고파가지고.
2: 아까 저녁 먹는 거
1: 스테이크 좀 사주세요.
2: 저녁 먹는 거
0: 배가 고파가지고. 스케이트를 그렇게 많이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3: 앞에 아니에요?
0: 아니 아니에요.
3: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이가 의심스러운데? 스테이크가 왜 나와 갑자기.
0: 정말 스테이크가 지금 땡기네요.
1: 근데 확실히 이제 명품 캐스터분이 이런 실수를 발음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
3: 말이 안 되잖아.
1: 스테이크? 스케이트?
3: 제시어 스테이크.
0: 예. 자 아무튼 그렇다. 이종수 선수는 가장의 무게를 또 느끼면서 자
2: 그러면
0: 지시어가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2: 윤기 씨는?
3: 저는 저는 그 돈을 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돈.
2: 갑자기 분위기를 왜? 그러니까
0: 이게 숙연한 게 아니라 뭔가
2: 어떻게 걷어?
0: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야.
2: 걷어? 걷어? 걷어?
3: 저는 돈을 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0: 그러니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돈이 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3: 아니. 아 돈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특이하게는 좀 집에 그 금고?
0: 금고가 있다.
3: 작게 해서
2: 저금통을 지금 자금하는 거 아니지?
3: 거기다가
0: 돼지 저금통.
3: 아, 이만한 금고 있잖아요. 이만한 금고. 예. 작은 거. 거기다가 현금을 좀 넣어놔요.
0: 현금을?
3: 네. 왜냐면 그거를 열고 좀 아 나 열심히 모았구나를 리마인드 하고 싶어갖고.
0: 왜 거기다 현금을?
2: 아니, 요즘 세상 좋아져서 앱에만 들어가도 잔액이 나오는데 뭘?
3: 아 근데 그게
0: 왜 뭐 맨날 꺼내가지고 돈 냄새 맡아봐요?
3: 아니 그게 봐봐요. 핸드폰에 있는 숫자 솔직히 안 느껴지잖아요. 숫자만 보면 그게 아 이게 맞는데 돈을
0: 침대에다 깔아놓고 한번 눕는구나.
3: 해야죠.
0: 와 메이웨더처럼.
3: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1: 생활비 떨어지 한번 가야겠다.
0: 최악의 재테크라고
1: 비상금 한번 이제 만들러 한번 가야겠다.
0: 최악의 재테크라고 불리죠.
3: 네, 재테크 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주식시장.
2: 여기 앞에 메인 작가님한테 자주 만나가지고 그래, 서로 여쭤봐. 밥도 먹고 하면서 예. 많이 물어보면 되겠다.
0: 저희 지금 네 명 얘기를 다 비웃고 웃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과금기계 할 땐 빵 터졌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모르고 저렇게 현금을.
3: 저 인플레이션 알아요.
0: 알아요?
3: 네. 물가 상승률.
0: 그렇죠. 네. 물가가 알죠, 돈의 알죠. 가치가 이제 또 떨어지고.
3: 네, 매년 3%씩 오른다고요? 맞나요?
0: 왜 물어봐?
2: 물어본 거야? 막 대답한
1: 작가님한테
2: 거야?
1: 여쭤봐.
0: 저는 이제 재테크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는 DNA에 뭔가 재테크 뭐 이런 투자에
3: DNA
0: 쪽에
3: 그 마피아
0: 유전자에
3: DNA 적으세요.
2: 아니, DNA. 그거
3: 아니요?
0: 약간 무시하듯이 그건 아니야. 그 유전자가 없어요. 투자 유전자가 저희 뭐 부모님들도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셨고, 예 저도 딱히 없고

0: 어 그리고 사실 많이 벌지도 못했고 어차피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좀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는 조금 수입이 늘었지만 딱히 뭐 투자하고 뭐 이럴 그런 거는 몰라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저도 주식은 조금 예 아주 소액을 해보고 있습니다.
1: 어 요즘이요? 예.
0: 소액을 했는데 이제 많이 오르니까 아 소액을 하지 말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2: 결과론이죠 또
0: 그렇죠. 네. 예
2: 많이 했다가 떨어지면 또
0: 그럼요,
2: 아, 조금 할 걸
0: 하기로 쓸 수도
1: 잠
0: 있고
1: 잠 못 자요. 잠 못 자죠. 잠이 안 와요 진짜로.
0: 왜요 뭐?
1: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잠에 안 와요.
2: 조만간 금고에 있는 거 뺏어 넣겠는데 지금 마이너스 난 거 같은데? 어? 그리고 금고도 오버했네 이제.
3: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1: 아, 지금 아 핸드폰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0: 어 지금 이 시간에 본다는 거는 어떻게 미국을 건드렸나 보네.
1: 맞아요.
2: MB 땡땡 아니야? MB 땡땡?
1: 아 예. 예. MB 땡땡 아니에요. 네.
2: 아 그럼 배디는 주식 말고 또 하는 거 없어요? 투자?
0: 없어요.
2: 재테크?
0: 뭐 할 시드도 딱히 없고.
1: 네. 진짜요? 형님 왜 시드가 없어요?
0: 어 저는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1: 어 그래? 아니,
2: 지금 저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진짜.
1: 아니 저도
0: 뭘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1: 저도 잘 몰라요. 어깨 네. 너머로 들은 거예요.
0: 뭘요?
1: 형 진짜 돈 많이 번다고.
0: 누가 그래?
1: 아니 왜냐면
0: 누가 그래?
1: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그냥 있는 얘기만 할게요. 그 저 이번에 해설위원 했잖아요.
0: 네네.
1: 이제 어찌 됐건 해설위원 하면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예예.
1: 어 윤기 씨 죄송하지만 그 배성재 한테 다 갔다고.
0: 아
2: 나쁘네.
0: 그 방송국에서.
1: 네. 오.
3: 원래 해설위원한테 더 주지 않나?
0: 아.
1: 아유 대단하시니까 또.
0: 거기가 그렇게 형은. 어렵나?
2: 아니 캐스터로 오래 했기
0: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어렵나? 아니 왜 저한테 그 정도 가지고 다 갔다는 얘기를 하냐?
2: 예산이 저쪽으로 다 편성됐네.
0: 그럼 좀 불안하네요. 뭔가 이것저것. 네.
2: 혹시 박지성 선수보다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죠?
0: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거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네. 너무 없네요. 얘기를 돈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눈 뒤집혀가지고 그냥 돈 또 골라가지고 네, 서로 얘기하려고. 네. 자 누구 보십니까?
1: 하나 둘 셋 하나요? 아니면
0: 바로 찍어요? 아니,
2: 예상.
1: 예.
2: 정수 씨는 누가 마피아 같은지?
4: 저는 배성재 캐스터님.
0: 저요? 예. 왜요?
4: 뭔가 그 스테이크가 너무 제 뇌리에 그런 실수를 발음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닌데
2: 실수 약간 안 하는 스타일이네.
0: 스테이크랑 스테이크는 많이들 헷갈리지 않습니까?
4: 전혀 저도 아니에요? 해설하는 동안 그런 실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1: 스테이크 30년 탔는데 스테이크 처음 들어봐요.
0: 그래요?
4: 그리고 아까 배고프시다는 네. 그런 그 라인이
2: 빌드업
4: 좀 빌드업이 좀 잘 형성된 게 아닌가.
0: 네. 방송 예산 다 가져간 캐스터가 저딴 실수를 하냐.
2: 스테이크.
0: 이제 실수긴 한데.
1: 저는 헷갈려요. 정수.
2: 나도 정수. 아니면 정수 씨 아니면 배디. 네.
0: 저도 이정수 선수를 좀 1순위로 보고 있었고.
2: 명품?
0: 명품?
2: 네. 명품. 아까 명품 캐스터라고 해가지고.
0: 저는 명품 캐스터는 맞죠. 그건 실수가 아닐 것 같고. 예. 막내 작가가.
2: 나 이렇게 울리는 거 처음 한다.
0: 공기를 뿜었어요.
1: 아, 그 튀긴 거 그거였어요? 아이 진짜.
0: 네. 어허. 같은데? 금고 아닐까?
2: 나도 금고 적게
0: 금고가 요만한 금고를 누가 집에 놔둡니까?
2: 금고가 없는 거 아니야 집에?
0: 그러니까
2: 돈을 이제 벌었다는데 금고가 있는 것도
0: 누가 있잖아. 금고를 놔둬요?
2: 근데 저 이거 보면 저도 금고 적긴 했거든요.
0: 호텔도 아니고 뭐 요만한 금고. 거는 사실 호텔에 있는 그 귀중품 보관 금고 정도밖에 안 되는데
2: 그거보다 작죠.
0: 그렇죠.
1: 저처럼 돈을 작게 버는 사람들은 열고
0: 누가 금고에다가 돈을 넣나요?
4: 아 근데 제가 윤기 집을
0: 가봤어요?
4: 갔었거든요.
2: 어? 금고 봤어?
4: 아, 제 금고가 있었네.
1: 내가 금고를 보이는데 두겠냐고.
2: 아니면 진짜 너무 작아서 안 보였던 거 아니야?
4: 어디 침대 밑에 화장대 안에 있는 금고인가?
1: 5만 원짜리 세 장 들어가는 정도로 얄팍하게.
2: 진짜 작아서 안 보인 거 아니야?
4: 금고가 있었나?
0: 일단 지목해 볼까요?
2: 지목.
0: 네.
4: 아 여기서
2: 난 둘 같았는데
4: 바뀌었어.
2: 갑자기 또. 잠깐 금고
0: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리키면서 이름 외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곽윤기
1: 정수.
0: 난
4: 용기
2: 걸렸네.
0: 곽윤기도 표 이정수도 표.
1: 아 갑자기 저한테 왜 와요?
0: 예?
1: 아
0: 금고 좀 의심스러워.
1: 형 둘이 의심스러워. 나를 죽이잖아.
2: 마피아 한 명이야.
4: 마피아 한 명이야. 이게 너가 지금 그러네. 너야.
0: 무슨 소리야?
1: 아니야. 아 근데 나 가윤기입니다. 근데 난 마피아 가윤기예요.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죽이면 바보다.
4: 너 만약에 마피아인데 마피아가 아니면
1: 금고 줄게.
2: 금고
4: 거 주나요?
0: 거는 거 안 돼요.

0: 아, 어, 아, 거는 거 안 돼요? 아,
1: 불법이야, 그거.
2: 15만 원 뭔데, 세 장. 그거 뭐 조반짜지.
0: 아, 진짜 나, 나 아니다. 나, 나 걸, 나, 나 지목하면 바보다.
3: 다시 가야 되거든요. 네. 아,
2: 다시 한번 해. 좀 저도 바뀐 자, 것 같습니다, 느낌.
3: 바뀌었다고요?
2: 네.
3: 어, 그래요? 자. 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윤성지.
3: 아, 곽윤기 세 표. 네. 아,
1: 곽윤기 왜 또 바뀌었어?
3: 저를 가리켰어요.
1: 배성재 캐스터로 왜 바뀌었어?
0: 아, 둘, 피... 둘 중에 한 명. 이 헷갈렸으니까
3: 이정수 아니면 배성재다. 네,
0: 어.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3: 어, 지금 근데 저는 유희관대 살짝 의심스럽네요.
2: 예. 아, 저는 아니에요.
3: 갑자기 왜 곽윤기를 바꿨을까?
2: 아니, 약간 좀 금고가 갑자기 확 배디가 말했잖아요. 그 금고 확 눈에 들어가지고 금고 그래요? 없을 것 같아 집에. 웬만한 사람이 집에 금고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3: 자, 일단 곽윤기 정체 밝혀주십시오.
0: 아, 저는 아, 바보들.
3: 박연기 경찰은
0: 아, 유희관이네요.
2: 저는 진짜 아니에요.
3: 아, 유희관인 것 같습니다.
2: 저는 진짜 아닙니다. 네. 네.
3: 이 정도는.
0: 저 투표 못 하죠.
2: 배딩가 보다.
3: 잠깐만, 금고 있어요?
0: 네.
1: 진짜 있었네.
2: 진짜로?
0: 네.
3: 아, 거기다가 현찰이라도요?
0: 현찰로.
2: 아니, 그럼 우리가 또 금고 사진, 금고만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면 안
0: 돼요? 알았어, 보내줄게요.
1: 궁금하긴하다.
0: 어.
3: 그럼 우리 호텔 갈 때 있는 그 금고랑 크기가 비슷해요?
2: 그거 작아?
0: 네, 그 정도 돼. 아, 이만해요.
3: 그러면 2차 지목.
4: 아, 그럼 저는 마음이 한결 같아요, 저는.
1: 스테이크요?
3: 스테이크요?
2: 아니, 도파민이라는 얘기도 했거든.
3: 도파민.
2: 네, 배디가.
3: 어, 어, 도파민은 괜찮은 단어인데.
2: 도파민
3: 얘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땡튜브 관련 얘기를 하다가
2: 어. 네. 부동산 얘기했고.
3: 부동산이요?
2: 지점장. 약간 전 처음에 약간 지점장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3: 아, 투자 얘기를 하는데.
2: 아니, 지점장은... 아니, 지점장까지 나올 그건 아닌데.
4: 지점장? 아, 지점장은 명분이 네. 있는데. 재테크에 그거 단어를 지점장을 넣으실 분이 아니에요, 작가님이.
3: 아, 이건 좀 아, 근데 이정우 선수가 게임을 잘하네요.
2: 잘해?
3: 네, 잘하는데 제가 아니에요.
2: 맞.
3: 네, 이정우 선수가 검거력이 좋네. 수사력이 좋은데 범인은 유희관입니다.
2: 아니, 저는 아, 아니라니까 진짜.
0: 범인.
3: 자, 소신 투표로 마지막 지목. 아, 하나, 둘, 셋.
2: 배디.
3: 유희관. 아,
2: 예스. 스테이크.
4: 아, 스테이크가 아닐 수도 있는데.
2: 난 도파민 쪽.
4: 아, 뭔가 단어들이.
0: 아니야, 배영은 아니야.
3: 아니에요.
2: 난 도파민 같긴 하거든.
3: 저랑 어, 바로 얼마 전에 동고동락한 곽윤기는 알죠.
0: 배영은 아니야.
2: 거기서 마피아 게임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네. 셋이서 무슨 마피아.
0: 그렇, 그렇긴
3: 자, 광고 후에 저희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0: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네. 배성재 텐 판까지 마피아. 먼저 곽윤기 선수가 지목이 됐는데 시민이었고요. 금고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지목됐습니다. 저는
3: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하세요.
2: 마피아가 아닙니다.
4: 어?
5: 아,
4: 네. 진짜 맞나 보다 그럼.
5: 맞다고.
4: 너 보는 눈이 있네.
5: 그래.
4: 같이 해서 그런지. 자. 게임을 잘하는구나.
6: 아, 소름이다.
4: 명품? 명품?
2: 저는
6: 희관이 형이 뭐 한 마리 힘들 만한 말을 안 했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2: 오.
6: 둘 다 지금
4: 마지막 마지막까지
2: 둘 다 잡아떼고 있어. 둘 다 잡아떼고 있어.
6: 아니 진짜 예. 그 마구를 그 늦은 나이까지 던지시는 거 보면은
4: 늦은 게
6: 웬만한 잔머리 아니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5: 스킬이
6: 좋은 거야. 스킬이 진짜 좋으신
4: 옛날부터
6: 거예요.
4: 선수들하고 많이 해서 잘하네요.
2: 유반장이냐 빙재석이냐.
4: 다음에 왕중왕전 때 한번 모셔야겠네.
2: 자, 아니 먼저 정지. 어차피
6: 게임은
2: 이겼어요.
6: 끝난 거잖아요.
2: 네, 게임은 네. 끝났어요.
6: 와, 저는 와. 아니에요.
5: 진짜?
6: 진짜 확실히 마구야 마구.
2: 아, 시민이었습니다. 시민.
6: 역시 마구.
2: 역시.
6: 아, 단어가 너무 궁금한데. 아.
2: 단어 뭐예요 단어?
5: 뭐야?
4: 허벅지였습니다. 아까 제가 막 이렇게 허벅지 살 빠진다고 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6: 허벅지는 너무 쉬운.
2: 주제랑 동떨어지네. 허벅지 나오면 스케이트 선수는 기본인데.
6: 네. 로비를 하신 것 같은데.
4: 아니, 일철대 안 해요 저분이.
2: 오늘 89년생 동갑내기 올림픽 영웅들 이정수, 곽윤기 선수와 함께했는데 곽윤기 선수는 금고가 진짜 있었군요.
5: 진짜 여러분들 해보시라니까요.
6: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5: 진짜 해보세요.
2: 자, 항상 응원합니다.
6: 아, 감사합니다.
2: 예, 이정수 선수 이제 은퇴한 지 딱 한 달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6: 네네.
2: 제2의 인생 응원하고요.
6: 네.
2: 곽윤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 네.
2: 네. 유희관 선수도 제2의 인생 응원할게요.
4: 네, 감사합니다. 은퇴한 지 6년 됐는데.
2: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1: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2: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0: 시크밸리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라는 흔한 말처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길, 그래서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많으셨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5월의 마지막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제이레빗의 해피땡스로 5월 31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행복의 역치가 낮은 분들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랑 다른 메뉴 시켰는데 맛있었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딱 내 층에 멈춰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행복의 역치가 낮다기보다 그냥 긍정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참 세상을 사는 게 그래도 즐겁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나름 이런 축에 속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가 좋았다.

재밌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술자리 했는데 재밌었다 그러면, 아 그래,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제 너무 즐거워서 좋은 에너지를 충전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예전에 남편한테 전기면도기를 사준 적이 있다. 아깝다면서 박스도 안 뜯고 넣어두더니 몇 년 만에 생각이 났다며 꺼내보는 거다. 오래돼서 괜찮으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어? 이거 충전이 안 되는데?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보보의 늦은 후회였고요. 사만의 육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한테 전기면도기를 선물해 주셨는데 몇 년 만에 꺼내봤더니 충전이 안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본인 취향에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왜냐면 진짜 내 취향에 너무 맞는 거면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뜯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선물 받으면 바로바로 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생일 시즌 이럴 때 되면은 많이 이제 기프티 막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막 샤워젤 막 이런 게 막 세 개 막 네 개 막 이렇게 오면 사실 한 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진짜 아끼다가 똥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좀 최대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쭉쭉쭉쭉 쓰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아끼지 않는 느낌? 뭐 일단 이걸 내가 구매한 이유가 쓰려고 한 건데 아끼는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예. 자, 사연 보내주신 사모나 육하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저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4880님이 키보드 청소 좀 할까 싶어서 키보드를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봤는데요. 온갖 과자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하면서 과자 안 먹으려고요 해주셨는데 어후,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아우해버렸네. 키보드에 얼마나 기름 많이 묻어있었을까. 그리고 막 아 이거 좀 저는 키보드를 아 사실 제가 뭐 컴퓨터를 작업할 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거기서 뭘 먹으면서 작업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유일하게 컴퓨터 하면서 뭘 먹었던 적은 제 기억에 옛날에 그 문명이라는 게임을 제가 20대 때인가 막 한번 해봤는데 그때 거기 앉아서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완전 페인을 만드는 게임이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거의 재미를 잘 못 느끼면서 시작했을 때 하나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하고 곧바로 접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분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김장훈 조PD의 고속도로 로망스 그리고 우효의 청춘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내 나이가 어때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TV 채널을 돌리다가 모델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가 프랑스에서 모델 오디션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꿈에 도전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도 이미 늦었다, 이 나이에 주책이다 생각하며 포기한 적이 많은데 두 분을 보며 반성했습니다. 이젠 저도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보려고요. 미풍당당 열정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내 나이가 어때서님이 위풍당당 열정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의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프로그램이었고 출연료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건데 현생을 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쉽지 않죠. 이건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체중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요런 모습들이 본받을 점인 것 같고, 좀 특수성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냐 해주셨는데, 아니요, 그러기엔 저도 열심히 살아서 전 저를 보면서 깨달아요 늘. 아 그래, 야, 열심히 산다, 야 진짜 나 열심히 살아, 약간 이렇게 저를 보면서 깨달아서 굳이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세상에서 거의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예.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안 사는 유형의 사람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늘 열심히 좀 살고 싶어 했고, 피곤하더라도 막 짜증나더라도 막 아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약간 이런 주의이다 보니까 뭔가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더 뭘 해야 될지 약간 몰라 하는 성향이라. 자, 내 나이가 어때서님이 보내주신 위풍당당 열정 플레이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레이디 가가 그리고 도우치의 런웨이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도자켓의 모티브입니다.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got.

자, 레이디 가가 그리고 노치의 런웨이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도자켓의 모티브 듣고 오셨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하고 싶은데 혹은 사고 싶은데 실행까지 못 옮긴 게 있냐 해주셨는데 아 뭐가 있을까? 막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막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을 하려고 막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고 아 근데 뭐 음악을 할 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약간 힙합을 하면 좀 자기 이런 자랑? 스웩? 약간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걸 하기에 좀 이제 나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약간 그런 이게 참 철 없는 것과 이거를 약간 이렇게 플렉싱 하는 거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면 좀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렵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진짜 무슨 막 백만장자여가지고 막 진짜 어마무시한 자랑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예. 자, 내 나이가 어때서님의 플레이리스트 위풍당당 열정에 담긴 노래 아이브의 I Am 그리고 NCT U의 Baggy Jeans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eans. 자, 아이브의 I am, NCT U의 백이진스 듣고 오셨고, 소라와 진경처럼 철이와 윤명, 아 철이와 벌구를 만든다면 뭘 도전하고 싶냐 해주셨는데, 아 미국 가서 팝스타랑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근데 약간 예를 들면 그냥 작업하는 거는 좀 뻔하고, 그거야 뭐 기회가 된다면 사실 벌구는 뭐 퍼블리싱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오히려 약간 농구팀의 주제가를 만드는 거, NBA 팀에. 그래서 거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약간 그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그 지역 출신의 약간 아티스트가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뭐 토론토 랩터스의 응원가를 만든다 하면 이제 드레이크가 거기에 이제 메인 곡을 하고 중간중간에 뭐 그 구단 선수들의 이런 게 좀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예, 그거 말고는, 아 근데 그 질타가 세겠다. 예, 또 스포츠가 또 엄청 그 훌리건 문화가 좀 세가지고 분명히 또 그런 게 있을 거라. 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는 뭐 저랑 벌구랑 둘 다 약간 미식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탈리아나 이런 뭐 프랑스나 이런 레스토랑에 약간 막내로 둘이 들어가가지고 좀 배워보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그 말단 둘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약간 그런 거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예. 하, 예. 요리를 워낙 저도 좋아하고, 신기하게 어릴 때부터 근데 생각해보면 벌구랑 저랑 둘 다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막 해먹어 버릇, 막 해먹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 뭐 라면을 뭐 끓여도 뭐 그냥 안 끓이고 맨날 뭐 넣어보려고 하고, 막 벌구는 어디서 봉골레 파스타를 배워서 막 저 한 중학교 막 이럴 때부터 막 봉골레를 막 해주겠다고 막 이랬었던, 알리오 올리오 해주겠다 해서 막 마늘이랑 그냥 올리브유랑 해가지고 막 면 볶아서 막

소금 뿌려서 막 저희 먹고 막 그러면서 어야 맛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예. 자, 이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님의 플레이리스트 위풍당당 열정에서 유정석의 질풍가도, 에스파의 위플래시, 그리고 아이들의 모노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일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동글동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코앞으로 왔어요. 열심히 다이어트해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노래에도 음식 이름 들어가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할 때 들으면 위험한 노래를 귀만 열고 입은 막아 플리 보냅니다. 자, 아이디 동글동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여름이라 체중관리 들어가기도 하냐 해주셨는데 뭐 자연스럽게 절제라 그래야 되나? 자연스럽게 좀 입맛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입맛이 없어요. 막 먹기도 싫고 저 딱 그 시즌이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먹기 싫고 진짜 입맛도 더럽게 없고 막 이럴 때 뭐 먹지? 약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진짜 간단하게 좀 끼니 때우고 이러다 보니까 예. 사실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예. 자, 동글동글님의 플레이리스트 귀만 열고 입은 막아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르스라핌, 제이홉의 스파게티, 그리고 박명수, 김예림의 명순의 떡볶이입니다.

자,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박명수, 김예림의 명순대 떡볶이 듣고 오셨고요. 유명한 음식 밸런스 게임이 있는데 평생 치킨 안 먹기 대 평생 라면 안 먹기. 저는 라면 안 먹죠. 평생 고기 끊기 대 평생 밀가루 끊기. 전 밀가루 끊습니다. 예. 저는 저는 일단 라면을 막 엄청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제가 라면을 구입해서 우리 제가 독립한 이후로 라면을 사서 제가 라면을 그 우리 한국인들 집에는 라면 이렇게 봉지가 있잖아요. 저는 독립하고 나서 제가 제 의지로 라면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엔 라면이 없었던.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술 먹고 집에 오면 지인들이 막 야 라면이나 좀 끓여봐 이러면 라면 없는데? 이러면 집에 라면이 왜 없어? 약간 이러면 라면이 집에 왜 있어? 약간 저 라면을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그 너튜브 콘텐츠 찍으면서 받았던 라면이 있어서 그걸 거기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그 라면이 집에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곧 상할 것 같은 잘 안 먹으니까 예. 왜냐면 라면이 너무 부담돼요. 그 군대 있을 때 너무 먹었을 때 그 위 아픈 게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신물이 나가지고 그 기억이 계속 있어서 사실 1박 2일 촬영 때 아니면 저는 라면을 거의 잘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고기 없이 음식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또 그 밀가루는 사실 너무 요기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죠. 예. 자, 동글동글님의 귀만 열고 입은 마가 풀리는 노래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그리고 노라조의 빵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사진 다이어터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과하게 좋아해서 제 얼굴, 남의 얼굴, 음식, 물건, 풍경 등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갤러리가 항상 꽉꽉 차고 더부룩하게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든지 과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던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다이어트 하듯이 사진 다이어트를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를 모아서 덜어낼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사진 다이어트님이 덜어낼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요즘에 사진만큼 영상도 많이 찍는다 하는데 저는 사진도 영상도 잘 안 찍죠. 예. 사실 이거를 찍어서 어디에 공유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SNS 활동을 좀 인별그램을 제가 작년인가부터 좀 뜸하게 안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상 사진들을 모아서 올리는 게 되게 어색해진? 예, 그래가지고 예, 잘 안 찍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막 모이면은 야 하나 찍자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 빨리 인별그램에 그래서 좀 좋은 예쁜 사진들을 올리고 싶은데 하는데 또 애매하고 약간 이래서 예. 최근에 진짜 개인적인 사적인 사진 올린 게 준이 형이랑 그 아는 대표님이 이제 가구 거기 뭐 쇼룸 오픈해가지고 그냥 진짜 놀러 갔다가 가구 너무 예뻐서 올린 거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는 저 개인적인 사진 안 올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자, 사진 다이어터님이 보내주신 덜어낼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 그리고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입니다.

Hey My Blue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듣고 오셨고 핸드폰 갤러리를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야 해주셨는데 없습니다. 예. 정리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저 지금 사진이 거의 한 몇만 장 있지? 아 근데 이게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하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보내줘

줘야 돼요. 뭐 아, 딘딘 씨, 뭐 캐나다 있었을 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캐나다 사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 사진이 9만 천장 있어요. 9만 천장 지금 핸드폰에. 아, 너무 귀찮습니다 진짜. 예. 근데 그러다 한번 가끔 날 잡고 아예 다 지워버릴 때가 있긴 한데 삭제하는 기준.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266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끼는 우리 엄마, 며칠 전 엄마 생일이라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고 했더니 집에서 간단히 먹는다고 했잖아. 순간 욱해서 엄마한테 너무 돈돈거리지 말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리네. 평생 자식들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고 드시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아직도 돈 아끼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라고. 엄마 사랑하는 딸이 효도 열심히 할게. 이제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러 가요. 나랑 둘이 여행도 가고. 알았지?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은 266 하나님의 편지 소개했고 세종의 꽃길 듣고 오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고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이게 뭐 나쁜 나쁜 마음을 갖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막 안타깝고 기분이 상하고 막 하, 왜 이럴까 약간 이런 마음에서 욱했던 적이 좀 많은 것 같고 부모님 중 한 분이랑 단 둘이 여행 가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원래 아빠랑 한번 여행을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만 하고 계속 못 가가지고 예, 너무 죄송하고 좀 그래도 진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딸들은 그래도 엄마랑 여행 가고 막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저만 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하, 참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싶은데 또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도 다른 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올해가 가기 전에는 무조건 한번 그래도 부모님이랑 좀 예,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는 박재정 서륜의 지금 이대로만 샘김의 Love Me Like That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8857님이 음악을 들으며 사연을 보내던 초딩 소녀가 이제는 A&R을 꿈꾸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되었어요. 취업 준비 중이고 다음 주 힙합 레이블에 면접 보러 갑니다. 잘하고 올게요. 언젠가 딘딘님도 뵙는 날이 있기를 해주셨는데 오, 힙합 레이블에서 A&R을 쓸 정도면은 꽤 몇 개 없거든요. 예, 이거 몇 개 없어서 특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Tommy Shee의 South of the River 그리고 Nora Jones의 Don't Know Why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의 끝곡으로 ON의 오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아무리 덥고 불쾌하기 쉬운 여름에도 특유의 짙은 초록색 나뭇잎이나 소나기 뒤의 냄새처럼 오직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선명하고 뜨거운 생동감을 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6월 1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1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윤종신의 웰컴 썸머였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5월을 잘 마무리하고 어느새 6월입니다. 이번 달도 다들 무탈하시기를 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641님 사연인데요. 오늘 이사했어요. 도통 정리가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정리도 못 하고 괜히 심란합니다. 들려주시는 음악 들으면서 힘을 내볼게요. 5641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사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 새로운 공간이 주는 그 낯설음이 꽤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몸이 피로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정리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유미님 사연입니다. 저는 영스트리트의 게스트로 나온 유리 언니를 보고 처음 언니의 노래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리 언니의 노래를 하나하나 챙겨 듣게 되고 어느 날 보니 제가 모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유리 언니의 활동들을 찾아보다가 이제는 게스트에서 하나의 라디오를 진행하는 DJ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반가웠어요. 게스트로 나왔을 때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생각이 깊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귀여운 사람이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이제는 매주 월요일 1시가 기다려져요. 오래오래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에서 많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처음 들었던 유리 언니의 노래인 바람 신청합니다. 설리미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귀여운 사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저는 못하거든요. 아,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자주 뵈었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바람, 그리고 윤상의 한 걸음 더입니다.

최유리의 바람 그리고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박준선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누나. 저는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적응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새벽 1시 우연히 누나의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지금은 누나 라디오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일요일 새벽이 오는 게 기다려질 정도예요. 누나 라디오 오래오래 해주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신청합니다. 박준선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내가 지내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

벗어나 낯선 곳에서의 단체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것 같아요. 외롭고 뒤척이던 밤에 이렇게 우연히 켠 저희 라디오가 준서님께 작은 위로가 됐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다 좋아질 거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입니다.

0: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김현우님 사연인데요. 유리님은 친구들과 대화하실 때 말하기보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넌지시 던지는 말씀에 친구들이 먼저 찾으시는 다정다감함을 전해주실 듯해요. 김현우님 반갑습니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적당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주로 듣는 쪽에 가깝긴 해요. 물어보기 전까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네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한때는 침묵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곤 했었어요. 그렇네요. 덕분에 갑자기 제 성격을 또 알게 되고 감사함도 다시 이따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최혜승님 사연인데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맨차일드 신청합니다. 프리랜서라 거의 매일 밤 애프터클럽을 듣는 애청자예요. 오늘은 유리님에게 살포시 한 곡 남깁니다. 따뜻한 방송 항상 감사해요. 최혜승님 반갑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출퇴근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거든요. 좋은 루틴이 혜승님께 형성되어 있길 바라고요.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맨차일드, 그리고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입니다.
1: Oh boy.

사브리나 카펜터의 맨차일드 그리고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정명희님 사연입니다. 율디, 두통이 심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니까 머리에 신경세포들이 자꾸 긴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라벤더 차를 마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대로 신경세포들이 이완돼서 두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명희님 반갑습니다. 아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대부분 그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한 두통이 많긴 하던데. 그리고 실제로 라벤더가 혈압 낮추는 데도 좋고 안정 효과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두통이 심할 때 라벤더 차를 마시긴 하거든요. 그래도 꼭 병원 한번 가보시고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052님 사연입니다. 아티스트의 그 팬이라는 말처럼 아티스트와 팬이 비슷하게 닮은 모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리가 생각할 때 유리와 모래들이 닮은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권은비의 그때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신청합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이게 거울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닮아가거나 혹은 애초에 자신과 결이 비슷한 존재에게 끌림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저와 팬분들은 그런 거울 효과를 따라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모래들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마냥 시끄럽고 화려한 것보다 조금은 차분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질이 닮아 있고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막 과하거나 요란하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얹어두고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주는 그 묵묵한 다정함이 닮아있다 생각합니다. 늘 생각이 깊고 따뜻한 팬분들이 곁에 머물러 준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언제나 가장 큰 위로이자 자랑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권은비의 그때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광진의 동경소녀입니다.

권은비의 그때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광진의 동경소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조세훈님 사연인데요. 오늘 출근하는 날인데요. 잠이 오지 않아요. 유리님 라디오 방송 듣느라. 조세훈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주무셔야죠. 출근해서 후회하시려고. 그래도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조은혜님 사연입니다. 아이들과 여행가방 정리하다가 어제 오늘 홍대 가서 이것저것 귀여운 것들을 사온 것 보면서 이 시간 소중히 보내고 있어요. 커플 키링도 두 개나 샀답니다. 역시 딸이랑 노는 게 재미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캐리커처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혹시 유리님도 해보셨나요? 황치열의 별이 될게 신청해요. 조은혜님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커플키링. 그 딸과 노는 시간이 은혜님께 무척이나 큰 행복인가 보네요. 저는 캐리커처는 해본 적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늘 지역 축제나 아니면 우연히 길을 걷다가 캐리커처 그려주시는 화가분들을 뵈면 괜히 한번 해볼까 싶다가도 부끄러워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황치열의 별이 될게 그리고 장필순의 잊지 말기로 해입니다.

황치열의 별이 될게 그리고 장필순의 잊지 말기로 해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616님 사연인데요. 유리님 신청곡이 있어요. 그룹명 더 팬의 연예인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푸른 하늘 유영석님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인데 무슨 이유인지 듣기 힘든 곡인데 꼭 듣고 싶어요. 혹시 신청될까요? 0616님 반갑습니다. 왜 듣기 힘들까요? 음원상에 어떤 이슈가 있나? 그래도 저희가 들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더 팬의 연예인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일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영훈의 무얼 기다리나 였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4291님 사연입니다. 귀여운 유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새벽에 혼자 놀다가 괜히 사연 보내봅니다. 여행에서는 분명 앞으로는 자연을 보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연타하고 횡단보도 3초 남으면 갑자기 국가대표처럼 뛰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하나 봅니다. 지금은 꽤나 잔뜩 먹고 즐기고 했는데 문제는 중요한 촬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밥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 중인데요. 잠이 안 오는 새벽 루틴은 냉장고를 열고 닫기가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냉장고도 삼촌 그냥 먹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리님 혹시 단기로 살을 뺄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저에게 유용한 팁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모젤라의 프리징 신청합니다. 4291님 반갑습니다. 이 여행지에서의 여유와 일상의 속도감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촬영 앞두고 새벽에 또 배고프고 이거 무슨 마음인지 알죠? 전 되게 자주 그래요. 언제 한 번은 새벽에 왜 이렇게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배가 고픈가 해서 원인

사실 뭐 물어볼 것들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하면 사실 살 뺄 수 있죠. 덜 먹고 운동하는 게 답인 것 같고 단기간 말고 천천히 건강하게 살 빼세요. 그리고 김현희님 사연입니다. 윤상의 이사 신청해요. 친구가 저희 오피스텔로 이사 왔어요. 지금까지 친구 집을 정리하고 둘이 치킨에 맥주 마시면서 라디오 들어요. 행복합니다. 김현희님 반갑습니다. 그 치킨에 맥주는 상당히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름은 뭐 수박, 복숭아 다 좋지만 생맥주의 계절이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친구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살짝 부럽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모젤라의 프리징 그리고 윤상의 이사입니다.

모젤라의 프리징 그리고 윤상의 이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계십니다. 허은영님 사연인데요. 오, 속이 부글부글했는데 갑자기 잔잔해지네요. 율디님 방송 들으니까 너무 편안하면서 기분이 몽글해졌어요. 허은영님 반갑습니다. 속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또 찾아주시고요. 이어서 지혜은님 사연입니다. 미대생이에요. 과제가 넘치지만 잠이 많아서 항상 의지와 다르게 어느새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 발로 걸어갔겠죠? 기억은 없는데 말이죠. 오늘은 다행히 중간에 깼어요. 이거 들으려고 깼나봐요. 지혜은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잠을 못 참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잠이 없는 편이라서 왜 그렇게 잠을 못 참지? 저건 의지의 차이 아닌가? 라고 막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진짜 잠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뭔가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든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엄청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도 과제 잘 마치셨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패닉의 기다리다. 그리고 이은미의 녹턴입니다.

패닉의 기다리다, 그리고 이은미의 녹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원주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율디. 오늘 라디오에 흐르는 율디의 목소리는 유난히 더 편안한데 이유가 뭘까요? 오랜만에 푹 주무신 걸까요? 사실 제가 내일 휴가거든요. 이 작은 해방감이 마음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넘어져도 웃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율디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또 다른 휴가예요. 율디의 존재감이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늘 노래해 주셔서,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기예보에 좋아좋아 신청합니다. 이원주님 반갑습니다. 우선 휴가 축하드려요. 제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린 건 원주님이 휴가이셔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으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 존재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또 다른 휴가 같다라고 해주신 표현이 제게 너무나 과분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원주님의 그 무해하고 무조건적인 행복을 고스란히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풍요로운 휴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그리고 015B의 때늦은 비는 입니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그리고 015B의 때늦은 비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김형준님 사연인데요.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하루가 누군가에겐 참 벅찬 하루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이 깊은 밤에 꼭 듣고 싶네요. 최유리님의 감당 신청합니다. 김형준님 반갑습니다. 이 삶의 무게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역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인에게 괜찮은 하루가 나에게는 꽤나 무거운 하루일 수 있죠. 그래서 왜 나만 힘들까라면서 비교하고 자책할 필요 없이 지금은 그저 지친 내 마음에만 집중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생각해요. 외로운 밤이 되시겠지만 운전이 괜찮은 밤도 분명 꼭올 겁니다. 응원할게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혜인님 신청곡인 리지 메갈파인의 올더, 그리고 최유리의 감당입니다.

리지 맥알파인의 올더 그리고 최유리의 감당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백아현님 사연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를 좋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모레예요. 저는 지금 예체능을 진로로 잡고 하루하루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끔 제 자신이 멈춰있기만 한 기분이 들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책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언니도 음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풀어내고 나아가셨는지 궁금해요. 신청곡으로 최유리의 사랑길 신청합니다. 백아연님 반갑습니다. 이 예체능이라는 분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정량

직접적인 수치로 성장이 즉각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멈춰 있거나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럴 때가 많고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나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멈춤을 인정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비워내려 노력하곤 합니다. 아연님의 열정을 자책으로 덮지 말고 본인만의 속도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최유리의 사랑길입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최유리의 사랑길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요. 또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그리고 존 레전드의 PDA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요.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FM.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글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늘의 TMI.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무늬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매달 1일이 되면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간다 느껴지는데요. 친구분들도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막 뭐 여름이 왔나? 그래서 막 덥다가도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돌이켜보면은 2026년에 절반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충일, 6.25, 제2연평해전 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날들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6월 한 달을 나눠서 1일부터 10일은 추모의 기간, 11일부터 20일은 감사의 기간, 21일부터 30일은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나뉘어서 기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부터는 참 호국보훈의 달이 우리가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할 달이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주변에 감사 표현 조금 더 잘하고 내 주변부터 좀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월의 첫날 아침이 마침 또 월요일이라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6월도 변함없이 저랑 함께 해주세요. 6월 첫 번째 날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가격이

0: 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엉망탈탈 타임 엄마
3: 티 어실 원스야.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976님, 6월의 첫날에도 새벽부터 펀펀 출첵합니다. 이제 2026년도 반이 지났으니 남은 기간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6월도 잘 부탁합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친구분들도 7976님이 말했던 것처럼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남은 6개월, 남은 2026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장은자님, 6월엔 호국보훈의 달이라서 학교 다닐 땐 나라사랑 글짓기 같은 활동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6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그쵸. 우리 이미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이지만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힘쓰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099님, 지난주 일요일에 삼척 장미 축제 다녀왔는데요. 그때 너무 무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았더니 몸이 아직까지도 뻐근하고 천근만근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고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고 있네요. 일어나기 너무 싫어요. 그래도 일어나야겠죠? 김광석의 일어나 들려주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0099님. 네. 이렇게 몸이 힘들 정도로 뭔가 좀 즐겼던 날은 그 이후에 마음만큼은 충전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올 건데요. 양혜중 님도 같이 신청하셨네요. 듣고 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1일 찾아주신 분은 안선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마다 펀펀투데이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한답니다. 남편이 3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처음엔 퇴직금이랑 월급을 못 받을까봐 걱정도 하고, 올해 57살이라 새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겠지라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있답니다. 비슷한 직종에 이력서를 냈어요. 경력기술서도 처음 써보고 아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같이 작성하면서 이력서를 냈는데요. 며칠 뒤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한 자리에 지원자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당신의 근면 성실을 이력서를 보면 알 거라며 위로해줬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엄청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여보, 제 2의 인생을 응원해. 파이팅!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안선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미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분 근면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의 제2의 인생도 그리고 제 취업도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가장 찾는 인재이자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 같은 분 면접까지 잘 보셔서 또 아무런 무리 없이 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응원 보내고 싶을 때 목동 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지금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김영진님, 찡디, 러닝화를 사두고 한 번도 못 신다가 어제 처음으로 러닝해보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요. 다리가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후들후들하네요. 오늘 하루 무사하길 빌어주세요. 너무 많이 뛰셨나 보다. 예. 이렇게 무리할 정도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도 우리 몸이 이런 충격도 잘 회복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러닝화 사두고 안 신다가 신었는데 되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고 종아리 쪽이 너무 아파서 러닝 많이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신발을 선수용으로 잘못 샀대요. 그 초보자들은 그 카본이라 그러나? 그게 없는 게 좋은데 제 거엔 그게 있대요. 그래서 다시 봉인해두고 그냥 평상시 쓰던 그 운동화로 이제 뛰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우리 영진님도 러닝을 관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로 신발 하나 마련해서 무리하지 않으시면은 아주 건강한 러닝 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4897님, 이번 주는 공개 수업 주간입니다. 방과 후 수업에 학부모님이 참관하러 오시는데요. 가끔 수업 시간에 불미스러운 일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긴장되네요. 작년에 수업하는데 학부모님이 본인 아들만 계속 챙기셔서 학생이 수업에 집중 못하고 엄마 옆에만 붙어있던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아 요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군요. 저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학부모 참관 수업 있으면은 평소보다 더 집중한 건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도 오히려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네. 별일 없이 이번 창반 수업도 잘 진행될 겁니다.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박미연님이 신청한 에코의 행복한 날을 예비체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예비체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달빛베란다님, 새벽 배송 알바하고 퇴근 중입니다. 배송 알바는 오늘이 처음인데 남의 돈 벌기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온몸이 뻐근하고 아파요. 집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첫날이라 그랬던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달빛베란다님. 근데 이렇게 온몸이 뻐근해질 정도로 뭔가 일을 해보고 돈을 벌어보면은 새삼 돈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달빛베란다님. 신은정님, 자궁근종 제거 수술로 계속 입원해 있다가 오늘 드디어 퇴원합니다. 회복 잘할 수 있도록 찡디가 응원해주세요. 수술 잘 끝나신 거죠? 네. 그 이후에는 회복은 우리 은정님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금방 컨디션 좋아지실 겁니다, 은정님. 아나 켄드릭의 컵스 듣고 저희는 인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속상합니다 님입니다. 징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야 해서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제사 때마다 시골에 내려갔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큰 며느리라 항상 음식을 준비하셨지만 작은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항상 가슴 아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선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고

여전히 어릴 때와 같이 어머니 혼자 일하셨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할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작은 어머니께 왜 안 오냐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힘드실 어머니를 위해 잉백하솔 발라주시고요. 저라도 많이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들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신청해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속상합니다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쵸, 우리 엄마만 또는 어머니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아프고 그러다가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 지낼 때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속상합니다 님이 어머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저도 막 중학생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제사 음식을 하는 거나 그런 일들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와, 쪼그려 앉아서 전을 부쳐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를 몸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가 주로 하시고 손주들 돕고 고모들이 안 와요. 근데 고모들 만약에 그 다음날 좀 와서 음식만 먹으면서 뭐 짜다 뭐 덜 익었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뻗쳐서, 그럼 고모가 와서 하지 그랬어를 매년 설 때 추석 때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안 와요. 짜증이 많이 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아플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번께 하고 있고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찡한 목소리 찡디와 함께 2시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애정을 담아 무한 공감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는지 궁금하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면희님, 펀펀으로 하루 시작입니다. 오늘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 떠나요. 수서역에서 SRT 타고 대전에서 8시 기차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많이 떠들고 많이 웃고 바닷가도 거침없이 헤매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아, 기차 안에서 곧 만나자. 뭔가 제일 설렐 때 아니겠어요?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데 이제 출발 직전 혹은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이 마음 그대로 연희님, 친구분들과 많이 노시고요. 많이 드시고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숙자님, 굿모닝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왔네요. 5월에는 장미축제도 다녀오고 예쁜 수국이랑 꽃들을 많이 봐서 너무 좋았어요. 6월에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파이팅입니다. 행복한 5월 보내신 것 같아요, 숙자님. 예. 더 큰 행복을 6월에도 만끽하시기를 바라봅니다. 2652님, 아침 5시 반에 출근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저에게 학생 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들려주세요. 어느 때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에는 저는 명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었고 그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곡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친구분들도 이런 추억에 담긴 곡들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우리에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이준님이 신청한 크레이크 데이빗의 Don't Love You No More 이 곡까지 같이 듣고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월요일을 상큼하게 열어주는 분이죠. 개그우먼 김승혜 씨와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박재정 서륜의 지금 이대로만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듣고 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벌써부터 출석 체크 문자 남겨주셨네요.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9502님. 쨍디 출첵합니다. 오늘 천안으로 출장 가는데 잘 다녀오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9502님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힘들면 또 호두과자 하나 꼭 챙겨 드시고요. 잠시 후 승혜 씨와 직업적 사고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클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직업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직업적 사고.
0: 드림 종일날은 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2: 와, 화음까지 완벽해.

0: 좀 그 자신감이 없었는데
1: 그래 보였어요.
0: 근데 이제 옆에 분이 워낙 또 받쳐줬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죄송한데 받쳐준 거예요 깔아준 거예요?
0: 아니 그래서 네. 들어보니까 훨씬 제가 낫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네. 댓글 달았잖아요.
1: 그리고 저도 승혜 씨에게 많은 네. 위안과
0: 그래서 둘이서 그때 댓글 보면은 둘만 댓글 달았더라고. 제가 더 나은데요? 아닌데요? 제가 나은데요?
1: 근데 궁금한 게 혹시 네. 둥이한테 태교로 노래 불러주시는 건 아니죠?
0: 아직까지 제가 태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이런 건 아직 시작을 안 해봤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근데 지금까지는 또 공교롭게도 둥이가 성장세가 빠르다면서요?
0: 그렇죠, 그렇죠.
1: 노래 안 들어서인가?
0: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또 입덧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1: 아, 둥이가 또 쑥쑥 크고 있다라는 네.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우리 승혜 씨에게 도착한 문자들 또 만나볼게요.
0: 네, 8492님께서 승혜 언니 너튜브 잘 보고 있어요. 나중에 육아 브이로그도 나오겠죠? 그때까지 쭉 달리세요. 뿌부.
1: 육아 브이로그도 네. 앞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나요?
0: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임신 준비부터 지금 이제 너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아마 육아 브이로그도 제 힘이 닿는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1: 야,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또 지켜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아니 근데 이제 너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친구분들이 댓글을 달라고 오신 거예요.
1: 그래서 감사하다.
0: 너무 축하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볼날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런 걸 인지를 못하다가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 네. 그 댓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컥 할 뻔했지만
1: 네. 울컥까지는
0: 잘 넘겼다는
1: 근데 뭐 저희가
0: 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 마지막 말을
1: 끝인사로
0: 네네.
1: 근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완전 끝인사인지
0: 네.
1: 뒤를 기약을 하는 잠시 동안의 이별인지는 승혜 씨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0: 아 근데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프리랜서잖아요 제가.
1: 네.
0: 프리랜서 항상 불안한 게 다음 타자가 너무 잘해. 그러면 이게 오류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1: 둥이 어머니 현실적이다.
0: 네. 이게 오류병보다 다음 타자가 더 무서워요. 과연 누가 올지.
1: 하지만 저희에게는 네. 항상 일선발이자 네. 우리는 승의 발악이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
0: 일선발이자 뭐 이런 말 써도 되나요?
1: 그럼요. 우리에게는 1번이다. 네, 승혜 씨가. 네. 이현주님. 승혜
0: 네. 네. 만약에 정 안 되면 저기 또 이제 변호사님 자리도 있고 많으니까 체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형이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그 형 그걸 제일 불안해요. 네. 인생에 있어서.
0: 하니까 꼭 뭐 월요일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보다는 이제 열어놓고
1: 그럼요.
0: 네 하셔도 되지 않을까.
1: 이현주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승혜 언니 요즘 운동 쉬고 계시나요? 아기 때문에 러닝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나 궁금해요.
0: 요즘은 이제 필라테스를 안정기 되자마자 끊었어요.
1: 아, 운동 시작하셨군요.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자연분만을 좀 시도 한번 해보고 싶다.
1: 오.
0: 생각해가지고 이제 필라테스를 좀 시작하고 뭐 호흡법이라던가 운동을 해야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1: 네.
0: 아기 낳고도 네.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상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왜 갑자기 나는 이제 하체 쪽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를 들고 뭐 이렇게 기저귀 갈고 이런
1: 그렇지.
0: 상체가 또 중요하대요.
1: 아 맞아요. 막 손목이랑 네. 허리 어깨가 다들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깨 운동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이제 어깨 운동을 함으로써 인권 씨보다 어깨가 좀 많이 넓어지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다들... 약간 아침부터 욕하시려고
1: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근데
0: 약간 그게 흥미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1: 내가 유독 라디오에서 왜소하다 어깨 좁다 이 뭐야
0: 전완근.
1: 전완근.
0: 여기서
1: 전완근. 전완근.
0: 제가 관력근 볼 수도
1: 아니,
0: 없어요.
1: 전완근. 전완근. 네. 소리가 들렸어요? 전완근이 이게 비리비리하다 이런 얘기를 펌펌해서만 들어요.
0: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깨가 좁다는 얘기는 안 했고.
1: 네네.
0: 그 옷이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1: 네.
0: 이제 제가 어깨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네.
1: 저도 뒤처지지 않게
0: 네.
1: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0: 오늘은 근데 좀 널널한 티를 입어서 그런지
1: 네,
0: 네 괜찮습니다.
1: 잠깐만 앞에 거를 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널널한 티를 입어서 그런지
0: 네, 아니 어깨선이 어깨보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0: 가지고 굉장히 넓어 보여요.
1: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자면 네네. 오늘 나올 때
0: 생각했다 안 했다?
1: 티셔츠 한번 갈아입었어요.
0: 어머.
1: 아니요. 아, 잠깐만. 이거 좁아 보이겠는데 해서 오버핏 아.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0: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게요.
2: 네,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펀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남겨주신 조언 중에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30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제가 요즘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평범한 20대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혼자 뭘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혼밥도 혼용도 잘 못하고요. 심지어 혼자 쇼핑을 하다가
3: 안녕하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2: 아, 그냥 보는 거예요.
3: 이쪽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2: 아, 직원분이 다가오기만 하면 괜히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후다닥 도망치듯이 나와버립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땐 괜찮은데 혼자만 되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민망해져요. 근데 문제는 자취를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예전엔 친구라도 만나고 가족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혼자잖아요. 처음엔 자유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일 혼자 밥을 차려먹으니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죠. 좋아! 오늘은 혼밥 해본다! 호기롭게 식당 앞에 갔는데요.
4: 저기요, 안 들어가세요?
2: 네네네.
4: 안 들어가시면 저부터 가고요.
2: 아, 괜히 그 앞에서 사람들 길만 막으면서 있었고요. 식당에선 혼밥이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10분을 고민하다가 그냥 편의점 가서 김밥 사서 집에 왔는데요. 그렇게 몇 번을 실패하다가 집콕이 일상이 됐는데 이젠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더 축 처지더라고요. 괜히 말도 줄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게 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혼자 있는 게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아무렇지 않게 혼육하고 혼밥하는 날이 오겠죠? 혹시 저처럼 혼자 있는 게 아직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 혼자여도 덜 부끄러워지는 꿀팁,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 사연 보내주신 3044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 사는 걸 어려워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취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어리시지 않나.
1: 그렇죠. 또 20대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없을 수 있죠.
0: 네.
1: 승혜 씨는 혼밥
0: 뭐, 어디까지 해봤니?
1: 네, 그런 것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뭐 저는 뭐 혼자 샤브샤브 먹으러 간 적도 있고요.
1: 오.
0: 뭐 웬만한 거 혼자 다 잘 먹습니다. 뭐 김치찌개 집도 가가지고 얼큰하게 먹고 와요.
1: 그러니까 저도 혼자 뭐 고기 먹는 거 정도도
0: 삼겹살?
1: 예, 뭐 아무렇지 않거든요.
0: 혼자 삼겹살 먹는 것도?
1: 네네네.
0: 이거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1: 그냥 2인분 이상만 시키면은 네. 될 것 같아서.
0: 그냥 일반 식당도?
1: 네,
0: 예를 들면 그냥... 칸막이 없는데도?
1: 네, 상관없어요.
0: 그러면 난이도가 지금 좋아요, 되게.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게 없어서
0: 네네.
1: 이런 분들의 심정이 어떤 걸까? 라고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0: 근데 약간 제가 혼밥을 이제 저희 집 주변에서 했었는데
1: 네.
0: 짬뽕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메인 시간 때 점심 시간 때 잘 안 가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을 때 혼자 간 거야.
1: 아.
0: 그럴 때는 조금 약간 민망하긴 하더라고.
1: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혼자 먹나 봐 이런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붐비는데 내가 혼자 자리 차지하는 거.
0: 아니 근데 앞뒤 약간 둘 다 반반인 것 같긴 해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다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 그냥 안 씻고 나와서 밥을 먹는다? 저분은 뭐 하는 분일까?
1: 그리고 또 승희 씨 유명인이다 보니까
0: 아닙니다.
1: 저 김포 인천공항 가면 볼 수 있는 홍보대사 아니야? 저 사람 혼자 밥 먹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0: 근데 저번에는 또 이제 무슨 뚝배기까지 나오는 그런 밥을 먹었어요.
1: 네.
0: 근데 기본이 이제 생선까지 나오는 푸짐한 밥상이었는데 부족할까봐 제가 제육까지 시킨 거야. 근데 혼자서 막 엄청 트레이를 들고 막 솥밥에서 막 뜨거운 밥을 넣고 막 얼큰하게 먹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누가 만약에 알아봤다.
1: 아.
0: 그러면 약간 좀 창피한 느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약간 쑥스러움이.
0: 그러니까 혼자 먹는 거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1: 그렇죠.
0: 갑자기 확 먹다가 어 혹시 뭐 너튜브 잘 봤어 이러면 아 예 하고 갑자기 아 내가 제휴까지 시켰던 게 맞을까? 뭐
1: 야, 이 고민에 또 도움을 줄 친구들이 네. 조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소개해드릴게요.
2: 2394님께서 2년차 인형뽑기방 사장님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인형을 채워놓고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인형이랑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차 안에도 집 안에도 인형이 참 많은데요. 웃긴 게 인형이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연자분도 혼자서 어디를 가거나 혼자 밥을 드실 때 작은 인형 하나와 같이 다니는 건 어떠세요? 그 친구랑 모든 걸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려인형 추천합니다. 없으면 하나 뽑으시고요.
0: 근데 그 뭐죠? 허거집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만약에 혼자 가는 것도 조금 힘든데 혼자 가신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큰 인형을 앞에 딱 앉혀주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외로움 느끼지 않게끔.
0: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허거집에는 혼자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 저는 혼자서 조금 난도 높다라고 느낀 데가 부대찌개 집이었어요.
0: 그거 좀 쉽지 않나요?
1: 왜냐면은 이게 라면도 끓이고 그 다음에 모두 추가하고 내가 해 먹어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다들 둘이서 바쁘게들 먹는데 나 혼자 너무 바쁜 거야.
0: 아 진짜요?
1: 그 놓치면은 면이 불어버리고 면을 살려고 건져내면은 국물이 쫄아버리고.
0: 맞아 맞아. 그러면 또 국물 가지러 가야 되고.
1: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0: 저는 근데 사실 부대찌개 집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라면이랑 예를 들면 추가 모둠살이까지 시켜서
1: 네.
0: 또 얼큰하게.
1: 혼자서 얼큰한 걸 많이 좋아하시는 예, 것 같아요.
0: 제가 확실히 한식파더라고요.
1: 이어서 완벽차단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피부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피부노화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를 만나든 혼자 나가든 밖으로 나갈 땐 일단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눈 아래까지 올려서 씁니다. 그럼 피부노화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은 제 얼굴을 볼 수 없거든요. 남들은 날 못 보지만 전 볼 수 있는 게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지내다 보면 부끄러움도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지만 그래도 모자는 사수합니다. 내 시야를 차단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얼굴이 햇빛이나 남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매장 벽 쪽을 보고 드시면 어떨까요?
0: 아 맞아요. 모자 쓰고 혼자 드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시야가 가려지면은 안 보는 것 같잖아.
1: 그렇죠. 겁나는 게 없죠.
0: 네. 그리고 조금 숙여서 먹으면 이제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1: 회사 구내식당도 벽 쪽 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0: 오.
1: 혼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벽 보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0: 맞아요. 맞아요.
2: 네, 8374님께서 저는 너튜브에 푹 빠져있는 백수입니다. 요즘 그런 영상도 있던데요. 혼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영상이요. 그 영상을 보면요. 진짜 통화하는 것처럼 화면도 통화 화면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놔서 밥 먹을 때나 어디 돌아다닐 때 그 영상 틀어두고 핸드폰을 귀 옆에 갖다 대서 대답만 하면 통화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서 바로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1: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0: 네네.
1: 그러다 진짜 전화 오면
0: 맞아 맞아.
1: 약간 민망할 수 있는 거죠.
0: 옛날에도 막 그런 적 있었잖아.
1: 전화하는 척 하다가 벨이 네. 울리는.
0: 약간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남자애가 막 지나갔을 때
1: 네네네.
0: 갑자기 어색하니까 막 전화 저기 해야지 했는데 막 전화가 갑자기 진동이
1: 그런 것만 대처가 가능하다면
0: 하다면
1: 미리 준비만 가능하다면 요 방법 역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지금 저희가 세 분의 조언을 받아봤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추가 선물 받아갈 분을 선정을 해서 저랑 승혜 씨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듣고 오겠습니다.
5: 여보세요?
6: 미스라 뭐하니?
5: 나? 편지 써.
6: 누구한테?
5: 있잖아 걔.
6: 야 너 아직도 걔 생각하냐? 잊어라 좀. 야 나와 나와. 타블로는 뭐하냐?
5: 엄마. 아마 1000파도 타고 있을걸.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향기로운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르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잘못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간지르다인데요. 간지리다로 고쳐야 합니다.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간지럽게 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간지리다로, 일상에서 간지르다를 많이 쓰지만 사실 국어사전에도 없는 틀린 표현이죠. 헷갈릴 때는 자꾸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상태를 뜻하는 간질간질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간지를 그대로 살려서 간지리다로 기억하면 훨씬 쉽습니다. 정리하면 남을 간지럽게 만드는 행동은 간지르다가 아닌 간지리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 소개했던 3044님 사연에 재미있는 조언을 해주셔서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을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발표하겠습니다.
1: 네, 간호사이신 완벽차단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희 씨는 완벽차단님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1: 저도 이분처럼 그 안 씻을 때는 모자 쓰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제가 국밥을 먹든 뭘 먹든 거의 뭐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은 편하게 또 얼큰하게 먹었다.
0: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1: 네. 근데 왜 모자를 뒤로 쓰시는 거예요?
0: 이게 일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사람
1: 왜냐면 귀엽게 보이려고 그러시는 아니,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0: 그게 사람 눈을 보고 해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한 거고 밥 먹을 때나 혼자는 앞으로 눌러 쓰고 먹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는 거 네. 사용하는 거 난 굉장히
1: 네, 좋아한다.
0: 괜찮다고 본다. 네. 이게 익숙해지면 모자도 벗고도 충분히 가능해질 거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작진분들이 항상 네. 뭐 이렇게 찡디를 놀릴 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거를. 저들의 유희라는 거를. 네. 아 그리고 이 시간 되면 또 많이 더 놀릴 것 같아서 무서워지는 시간.
1: 아닙니다.
0: 제 연애만 기다리고 있는 승혜 누님과 연애적 사고 시작해볼게요.
1: 제발.
0: 5928님이 보내주셨어요. 결혼 10년차 남편입니다. 며칠 전 저희 부부의 1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걸 완전히 깜빡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평소에는
2: 왔어요 여봉 우리 밥 먹자 기다렸짱
1: 애교 버전인데요. 네.
0: 네. 이렇게 애교 많게 인사해 주거든요. 근데 그날은 고개도 안 들고
1: 왔네
0: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결혼기념일인지 몰랐어요.

0: 눈치 없이 계속 혼자 떠들었는데요.
1: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0: 아내가 한마디를 툭 내뱉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참 달력을 보다가 골똘히 생각한 후에 그제야 깨달았죠. 아, 결혼기념일이잖아. 우리 어디 나갈까?
1: 아 됐어, 나 안 나갈래.
0: 급하게 둘러대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날 야근까지 해서 시간이 이미 밤 9시라 솔직히 무리수였죠.
1: 어떻게 결혼 10주년을 잊어버려? 너무하다 당신도.
0: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거의 냉동실 수준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화가 난 건 선물 때문이 아니라 제가 둘이 함께한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넘긴 것 같아서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챙겨주려고 하는데요. 괜히 어설프게 준비했다가 미안한 척만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됩니다. 서운해하는 아내 마음 어떻게 하면 잘 풀어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592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조금은 심각한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1: 네 맞아요.
0: 심지어 10주년이었어요.
1: 10주년.
0: 결혼 10주년.
1: 아 이거는 솔직히 이제 10주년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셨었어야 되는데.
0: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인데.
1: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했을 때. 네. 아유 알지. 우리 주말에 백화점 갈까? 이렇게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평일이니까 못 갔다. 이렇게 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0: 오늘 나 야근이라 못 빼서 9시잖아. 닫았어.
1: 아 내가 아침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했네.
0: 이야.
1: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바로 뭐 오늘 어디 나갈까 이게 걸린 것 같잖아.
0: 아 이런 대처가 순간적으로 또 당황하거나 이러면 네. 안 나오거든요.
1: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제 주위 친구들도 예를 들면 무슨 날이었는데 남자분이 안 지켰어.
0: 네.
1: 엄청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진아 선배님의 대화법을 듣고 나서 진아 선배 애교가 많잖아요.
0: 네.
1: 뭐. 아 오늘 노란 꽃이 갑자기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슬쩍 흘리라는 거지. 그러면은 남자도 기억하고 나도 받고 싶은 거 받고.
0: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온다면은 멘트가 네. 괜찮을 네. 텐데 지금은 냉전 상태인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이미 이렇게 된 거지.
0: 사실 지금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처를 잘 못했어. 결혼기념일이네 이렇게 하니까
0: 너무 늦은 거지. 그래도 지금 용서를 구하는 이벤트 조언을 필요로 하셨고 친구분들이 연애적 사고 조언을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1: 사망여우님께서 결혼 13년차 아내입니다. 저희는 서로 기념일을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속상한 만큼 사연자분도 사실은 마음이 조금 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 지나버렸다고 했지만 보물찾기 하듯 작은 선물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보세요. 서랍장이나 베개 및 아내분 손이 자주 가는 곳에 작은 선물이나 쪽지를 숨겨두는 거죠. 그렇게 사제 이벤트를 열어서 아내분이랑 서로 웃으며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일은 안 풀릴 것 같아.
0: 그렇지.
1: 그러니까 뭐 다음 날이나 주말에 진짜 이 선물이나 쪽지를 이렇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0: 아니면은 당분간 한 일주일 잡고 일주일
1: 와,
0: 동안
1: 일주일 동안 나 너무 저 집이 너무 냉랭한 거 아니야?
0: 아 그렇겠네.
1: 빨리 푸는 게 낫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이제 1일차 선물을 서프라이즈로 숨겨놓고 2일차 때도 숨겨놓고 3일차 때도 숨겨놓고 계속 찾는 그 즐거움을
1: 주자.
0: 좀 늦었지만은 그거는 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1: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받는 게 나 아니면은 진짜 좋아하는 선물 큰 걸 하나 줬다.
0: 저는 큰 거 하나가 왜냐면 지금은 용서까지이기 때문에.
1: 아 이거 근데 편지를 좀 쓰긴 써야겠다.
0: 아 편지는 있어야 되죠.
1: 아니면 뭐 깨뚝이라던가 이렇게 좀 장문에 깨뚝을 좀 미리 보내서
0: 제대로 마음은 좀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2370님이 결혼 17년 차 남편입니다.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잘 숨겨둔 비상금을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쓱 밀어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비상금 금액이 고액이더라도 빼지 마시고 다 주세요. 10주년을 잊은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비상금은 다시 모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인생이 편할 겁니다.
1: 근데 이 방법도 사실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했을 때 알지 하고 바로 이렇게 줬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0: 그치, 만약에
1: 급한 김에 이렇게.

0: 아내분의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면은 이 돈 어디서 났는데? 비상금이야? 언제 이렇게 많이 숨겼어?
1: 갑자기 숨이 막히네.
0: 이러면 이제 더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는 네. 양날의 검 같은 이벤트거든요.
1: 보너스를 받았어 이런 것들요.
0: 이제 와서? 이러면 또 이제
1: 아니 미리 받았는데 결혼기념일 위해서 얘기를 못했었다.
0: 아니면은 내가 주고 싶은 액수가 있어서 그 액수를 어떻게든 모으느라 조금 늦었다. 라고 붙이는 것도 약간 변명을 붙이는 거지.
1: 그러니까 일단은 선물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라도 뭐
0: 가벼운 거요? 조금 무거운 거요?
1: 조금 무거울수록 좋지 않을까?
0: 반짝일수록 더 좋고 그런 거죠. 한 분 더 만나볼까요?
1: 네. 여행이 답이다입니다. 예? 네. 뭐라고요?
0: 한 분 더 네. 만나볼까요?
1: 아니, 네. 제가 네. 여행이 답이다. 네. 결혼 15년 차 아내입니다. 결혼 10년 차가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아요. 남편도 챙기랴, 아이들도 챙기랴, 일까지 하신다면 정말 지칠 대로 지쳤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여행을 한번 보내주는 건 어떠세요? 친정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친구들과 떠날 수 있는 여행을 보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싹 풀릴 거예요. 진짜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난 받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절대 주지 마.
0: 어?
1: 그리고 난 여행 가고 싶어.
0: 근데 여행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도 내가 케어를 하면서 그냥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와라. 충전을 하고 와라.
1: 와.
0: 요거면은 확실하게 용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행을 안 가더라도 아이 주말에 이번 한 달은 내가 다 케어하겠다.
0: 아니면
1: 자유 시간에 친구들이랑 보내라.
0: 그렇지.
1: 해도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좀 섭섭한 마음이 있겠다 그래도.
0: 그럼 이거 어때요? 주말에 여행까지 너무 무리라면은 호캉스를 보내드려. 근데 그 호캉스에다가 선물도 하나 쬐끄맣게 세팅을 해두는 거지. 그러면은 화 좀 풀리지 않을까요?
1: 좀 풀릴 것 같아요.
0: 여행 쪽.
1: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잊어버리지 말자.
0: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맞아.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1: 근데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좀 잘 챙기셨나요? 인곤 씨는?
0: 저는 평소에는 잘 못해도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1: 뭐 100일이라던가
0: 100일?
1: 자, 100원씩 줘. 뭐 이런 거.
0: 그럼 투투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100일 이런 건 안 하더라도 뭐 생일.
1: 생일.
0: 1년. 1주년. 그럴 때는 그래도 좀 네. 의미 있는 걸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 다행입니다. 그래도 인건 씨가 1년까지는 좀 만나봤었나 봐요.
0: 이어서 받아쓰기 님. 이렇게 할수록 힘들지.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받아쓰기에서 틀리면 틀린 것 10번씩 쓰기를 합니다. 오답 놓은 거죠. 사연자분은 어른이니까 자기 나이 곱하기 결혼기념일 횟수로 계산을 해서 궁서체로 또박또박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때요?
1: 나 열받으니까 깜지 써와. 뭐 이런 거.
0: 잠깐만, 그러면은 이분이 결혼 10년이면 빨리 잡아도 한 30 중반일 것 같은데 네. 40까지도 갈 거고.
1: 그러니까.
0: 곱하기 열하면 400번을.
1: 와, 진짜?
0: 이 정도면 거의 뭐 수험생
1: 보다 더 열심히
0: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자, 지금 저희가 총 4분의 조언을 받아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가 선물 받아갈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최고의 선물 듣고 돌아올게요.

0: 저와 승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 누굴까요?
1: 네, 결혼 17년 차 남편이신 2370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2370님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1: 뭐니 뭐니 해도 약간 그 머니가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0: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머니다.
1: 네, 왜냐하면 또 선물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머니가 낫지 않나.
0: 네. 저도 그 머니에 또 편지가 네. 같이 세트로 묶여 있다면
1: 어머.
0: 확실히 조금 더 빨리 마음을 풀고 다시 냉랭한 분위기가 조금 예전과 같은 네. 따뜻한 분위기로 돌아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 맞습니다. 네.
0: 비상금 모은 거 아끼지 말고요. 이때 쓰시라고. 지금이 비상사태입니다. 이때 쓰라고 비상금 모아두는 거니까 잘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조하승혜 씨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정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0: 같아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승현 씨도 친구들이랑 인사 부탁드릴게요.
12: 네. 날씨가 또 갑자기 비 오는 날이 됐잖아요.
11: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2: 맞아요. 네,
11: 지난주는 뭐 비가 막 계속 오고 정신도 없었죠.
12: 왔다고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11: 네, 그리고 막 확 더워지기도
12: 그러니까
11: 하고 막.
12: 이게 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11: 사람이 정신이 없어진다니까. 이게 날씨 탓이야 진짜.
12: 그러니까 날씨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나 봐요.
11: 맞아요. 다 이해합니다. 승현 씨. 우리 또 둥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 거야.
12: 예. 왜 이러는 거죠? 아이 나면은 더 그러겠죠. 정신이 더 없다고 하던데.
11: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신경 써야 될 대상이 네. 생기다 보니까.
12: 아, 제가 그거 본 것 같아요. 스토리 보니까 네. 갑자기 아이 둘 조카 네. 밀어주는 그런 거를 일부러 조금 남기시는 것 같던데.
11: 예, 약간 다정한 남자 코스프레를 준비됐습니다라고 네. 조금 예, 어필하고 있었어요.
12: 그걸 느껴졌어요, 그게.
11: 굳이 또 이렇게 콕 찍으시니까 또 약간 쑥스럽긴 하네요. 예. 네. 자, 오늘 끝곡으로 뱅글스의 매니악 먼데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와 승혜 씨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12: 어메이징,
11: I love you,
12: 소마징.
1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길,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당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아모르 파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필연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는 법을 더 많이 배우려 한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모르 파티. 이제부터 그것이 내 사랑이 되도록 하자. 좀 더 쉽게 의미를 풀어보자면 네가 가는 길 모든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가라. 아모르 파티. 이런 느낌이죠. 오늘 좀 실수하고 흔들려도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면서 가라. 아모르 파티. 내일은 또 극복하면 되지. 아모르 파티. 너 자신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뭐 이런 연구 느낌. 안 붙이고 가니까 왜 이렇게 미칠 것 같죠? 6월의 시작, 아모르 파티 정신으로 하루하루 또 인생을 배우며 가볼까요? 김영철의 파워 FM 첫 곡 예상하셨나요? 저는 김영철이야.

0: 국설지님이 월요일 아침부터 아모르 파티 선곡에 흥이 차올라요. 오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고요. 아, 우리 박소영님도 슬로우 러닝 하러 나왔는데 노래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달리게 되네요. 크크크크. 심박수 조심. 속도가 좀 올라가나요? 김현자 아모르 파티로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전곡을 철밥이면서 예전에도 듣긴 들었는데 오늘 유난히 오프닝을 쫙 하고 들어서 그런지 가사가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아모르 파티. 아, 우리 이준영님 5살, 4살, 연년생 아들 아빠입니다. 그 주말이 정말 힘들었는데 피할 수 없으니 즐겨라. 마인드로 열심히 놀아줬네요. 육아 아모르 파티 하셨습니다. 자,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 니체 철학에서 삶의 피난을 단순히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라는 태도를 말한다고 니체 형님이 이제 쓰신 말이었습니다. 자, 6월의 시작. 자, 오늘 6월 1일 월요일이네요. 와, 아모르 파티 정신으로다가 우리 시작해보자고요. 할 수 있어. 그럼요. 긍정적으로 응원할게요. 응원, 응원. 자, 오늘 월요일 4분은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서프라이즈 간판 배우 김아영 씨, 박지현 씨와 오늘도 월요일 아침을 쫄깃한 스토리로 시작해볼게요. 도파민 팡팡 터지도록. 자, 오늘도 샵 1077로 달려볼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무 고릴라는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 면 수분 보충 음료 구급함 쑥 인절미 세트 있습니다. 고릴라 보이나요? 자, 아까 아무르 파티 할 때 초반에 1절에는 막 춤을 추었던 철업띠였고요. 자, 그리고 SBS 라디오 여러분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듣고 와서 아시죠? 월요일에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래야 될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핏.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9: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8: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이 우울함 두근두근 오경이 실전이야.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경제총조사인데요. 인구주택총조사는 들어봤는데 경제총조사는 뭐지 싶은 분들도 있으시죠.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과 비용 등 경영실태 전반을 조사하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센서스라고 합니다. 이번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오늘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026년이요. 자, 전국 사업주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국가 비전을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가 데이터처에서는요, 사업체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더욱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에 간편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빠지지 말고 참여해봅시다. 내 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내 경쟁력이 업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쉽게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죠. 그리고 땀을 흘리며 빠져나간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 간편하게 먹기 좋은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나트륨 배출과 체내 수분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고요. 또 그

0: 근육과 신경기능,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이 함유돼 있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소화와 흡수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과일이랍니다. 여름에 쉽게 지치고 기운 없을 때 바나나나 바나나나 바나나 한 입으로 영양 풀 충전해봐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습니다. 자, 오늘도 오데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아, 제가 중간에 2025년 하는데 26년인데 제가 중간에 살짝 연도가 헷갈렸는데 2026년이라고 했죠. 2025년 기준 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22일이 맞습니다. 원고에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혼자 바꾸고 갔다가 아니어서 다시 돌아왔다가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살짝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자, 우리 이우람님 제가 두근두근 소개했죠. 철없디 저 주말에 데이트했어요.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아직 싱글이더라고요. 와, 반가워서 커피도 한잔하고 저녁 식사도 하게 됐어요. 괜히 설레고 좋았네요. 다음에 또 보기로 했는데 중딩 때 친구가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극극 하셨는데 우람님 지금 반대쪽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그 느낌 아시죠? 천천히 천천히 다가가면서 뭔가 좀 좋은 약간 시그널이 느껴지네요. 그래요.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데 실제 오늘 뭐 주말 잘 보냈어 뭐 이 정도만 한번 하시고 또 주중에는 한번 이번 주말 되면 되고 안 되면 다음 주는 한번 더 볼까 이렇게 또 슬쩍 한번 해보세요. 왠지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보여서 천천히 살짝 쿵 그렇게 우람씨 또 알려줘요. 나도 자극받게. 오경희님이 요양보호사 교육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습인데 걱정이 많이 됐는지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유유 잘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경희씨 저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꿈에 뭔가 나타나죠. 꿈에는 확실히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예민하고 뭔가 조금 노심초사 걱정 많은 것들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열정이 있다라는 거니까. 경희님 오늘 이제 그 상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실전으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뭐 버벅거리는 모습도 있을 텐데 그 버벅거렸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플랜 A, B, C 이렇게 살짝 짜면서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으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면 잘한다는 신호예요. 경희씨 파이팅! 우람씨도 파이팅!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7분 39초 지나가고 오신가요?
1: 더위도 쨍합니다.
0: 그렇군요.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6월의 첫날입니다. 여름의 색깔도 더 뚜렷해지겠는데요. 오늘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이 서울, 광주 30도, 강릉, 대구, 포항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3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반면 일본은 으로 향하는 태풍 장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Hey. Catch my
0: heart. Catch my heart. 요즘 장안의 화제 난리잖아. 최애나 catch the 뭐 빵냐 빵냐 이어가요.

0: 아침을 열어 재학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수수수 본부 주급료에 그리고 백화점 상골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들 정말 대단해. 나중에 황수경 씨 돈이 어디까지 변질이 될까요? 네, 오늘 도전할 젓가루는 전민재님인데요. 지난주 양가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다 같이 뵙는 자리라 걱정 반 설렘 반이었는데요.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네요. 맞아. 우리가 때로는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그죠?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궁금하다 사연. 젓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돼요. 전민재님.
1: 안녕하세요, 초록.
0: 외우셨어. 노래할 생각에 지금 웃음이 나오죠?
1: 네.
0: 빅뱅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쉬워. 난 너를 사랑해.
1: 이 세상은 너뿐이야.
0: 노래할 때 애기 목소리가 나왔다. 민재님, 굿모닝.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양가 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떻게 그걸 또 한 번에 다 부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1: 아,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이제 부모님 연배가 비슷하셔가지고 부모님들도 서로 친구처럼 다 같이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모시게 됐어요.
0: 보통 그쵸, 이제 뭐 그냥 또 따로 만나고 또 따로 만나고 할 텐데.
1: 네.
0: 맞아. 그 막 진짜 사돈하면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1: 네, 근데 또 다 부모님들도 서로 흔쾌히 다 너무 좋다고 하시고 이제 여름 계획도 여름 휴가도 나중에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겸사겸사 이번 집들이 때 같이 모시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근데 사연 보내는데 나 그거 알 것 같아서. 왜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와, 진짜 그저 괜한 걱정할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1: 맞아요.
0: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완전 막 그냥 쿵짝 잘 맞고 그냥 긴장할 필요 없이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남편이 약간 브리핑하는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뭐 향후 계획이라든지 뭐 이세 이런 것도 궁금해하셔서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 나 초부모 육아 준비되셨냐 막 이런 식으로
0: 약간 PPT 준비했어요?
1: 네.
0: 아 진짜? 그랬더니 아주 빵빵 터졌죠?
1: 뭐 든든해 하시기도 하시고 웃겨하시기도 하시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집들이에 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는 없었을 텐데 뭐 드셨으시려나?
1: 뭐 아롱차테 수육이랑 케사디아 샐러드 뭐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0: 오, 뭐 케사디아 이런 것도 또 부모님도 좋아하시던가요?
1: 네. 어머니는 뭐 피자, 파스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0: 좋았어. 네. 다음에 또 만날 거 또 짰어요? 우리 한 여름 때 또 한번 봐요. 여행 가요 이렇게 정했어요?
1: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국내 여행하고 다음에는 이제 해외여행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0: 해외여행 때 남편 또 PPT 준비하라 그러세요?
1: 네.
0: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이 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을 때마다 백상도 2만원씩 쌓아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하시면 돼요.
1: 네.
0: 두증구의 메인 재료 초록색 견과류
1: 피스타치오.
0: 그렇지. 프로그램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재미가 콸콸콸. 정보를 주죠. VJ
1: 특공대.
0: 속담 가만히 있으면 땡이라도 간다.
1: 단
0: 사다.

0: 상어 고통을 못 참고 울부짖음 아비
1: 주안
0: 연상 퀴즈 비누 샤워 변기하면 생각나는 장소는 무슨 장
1: 패스.
0: 아 패스 산수 퀴즈 사슴 다리수 더하기 뻐꾸기 다리수는
1: 6
0: 그렇지 6까지 해서 10만 원 드리고요 비누 샤워 변기하면은 장실 화장실
1: 아 네
0: 자 이제 철가루 퀴즈하고 민재 씨는 맞추지 마세요. 지지배배 대표적인 여름철새로 V자 모양의 꼬리가 특징입니다. 흥부놀부전에서 박씨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자, 두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일러 무료 오늘 상품은 수분 보충 음료수고요. 남편 품에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주신다면
1: 여의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편 정진환 항상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쉬는 동안 엄마의 루틴을 함께하고 싶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철파임까지 나오게 됐네. 늘 제 인생의 모토이자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0: 마지막에 또 글썽거리니까 나도 눈물 날라잖아. 어쨌든 진짜 성공적이고 우리 진짜 이번에 여름에도 계획 잘 짜시고 늘 행복하고 매일 아침에 라디오에서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철파.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비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속.
1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들어야지! 텐션 끌어 올려!
2: Let's go!
1: Let's go, go, go!
3: 아침엔 네 커피 쓰던 내가 오늘은 반찬반찬
2: 철없지 않게는 뮤직 타임! 오늘은 이동욱님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선물 뽑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들리나요?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를 뽑았습니다. 아주 나이스. 구구구 구급방. 자, 우리 이동욱님 오늘 어떤 사연일까요? 아내가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핸드폰이 오래돼서 그런지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 같아 하며 막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폰을 바꾸라 했더니 아, 새 걸로 바꾸면 입력해야 할게 많아서 귀찮다고 그냥 쓴대요. 저 같으면 배터리 신경 안 쓰게 폰을 빨리 바꾸고 같은데 그것마저 귀찮다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써니 이래 배짱이 참가 신청이요. 아니 동욱님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나 이거 지금 휴대전화 지금 뭐 어디지? 나 한 6년 전 건가? 난 2년 작년에 뭐 딱 바꾸고 있었는데 아 그 뭐 내가 자주 쓰는 거 비밀번호를 다시 또 다 어플 새로 해야 되만. 아 네 그래서 우리 매니저 줬잖아. 아 내가 은근히 디지털 화됐으면서 아날로그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귀찮은 거 같기도 하고 아 비밀번호가 요새 또 그죠 대문자 소문자 뭐 기호 다 해야 돼서 나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 나도 그래서 어떻게 아 그래서 오늘 철없는 공감대 주제 동호님 나는 아내분이 지금 이해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로 가볼게요. 왜 다른 거 빨리빨리 금방 해결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것만큼은 귀찮아서 자꾸 미루거나 안 하게 될 때 있죠. 철가루들이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건 뭔지 알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주세요. 저 어디지 너튜브에서 여러분 불편한 걸 잘하면 세상이 진짜 행복해져요. 난 어떤 키를 알아요. 나 진짜 여러분 어학 공부하고 학원 가는 거 나 땀 흘리고 다 학원도 다 걸어가. 설거지가 너무 싫어. 그리고 비밀번호 바꾸는 거 너무 싫어. 나 있잖아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한 두 개 정도 있거든. 샵 2077 짧은 문 조심원 김은지와 100원 코일러 무려 초보대 졸업생 써니힐의 배짱이 참가 뮤직 스타트.

오늘 철없음 주제. 우리 진짜 부지런을 떨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귀찮은 것, 큼직한 것 딱 하나 있고 한 몇 개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철가루들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거 뭘까? 0132번님이 아, 나 하루 30초도 안 걸리는 영양제 챙겨 먹겨 상전처럼 모셔두고 있어요. 아, 저도 잘 까먹고 해가지고 뭐 통에다가 뭐 어디다가 담고 해가지고 하는데 0132번님 혹시 나이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마흔 넘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50 넘잖아. 아, 상전처럼 안 돼. 나랑 동급이 돼. 이제 챙겨 먹게 돼요. 에, 진짜 그 뭐지? 통 같은 거 하나 딱 해가지고 딱 들고 다녀야 돼. 그러면 하게 될 거야. 0132번님. 나이 조금만 더 두면 진짜 챙겨 먹게 돼요. 7852번님. 빨래 건조기에서 꺼내서 접는 것까진 오케이. 근데 그걸 서랍에 넣기가 세상 귀찮더라고요. 그 하나씩 진짜 이상한 구려한식 있죠. 다 해. 나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 빨래 오히려 나 다 절거는 거 되게 그 재밌지 않아요? 나 설거지가 막 건조기까지 초벌 말고 그 뭐라 그러지? 아, 그 무슨 벌이었는데 자꾸 초벌이라 그래서 무슨 벌이지? 하여튼 애벌 애벌레냐? 나 그게 너무 진짜 미치겠죠. 와, 있어. 2172번님이 국가 건강검진이요. 근데 매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가요. 근데 저는 봄에 하잖아요. 근데 나 이번에 봄급 미뤘다. 계속 매년 건강해서 근데 피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니면 2172번님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한 번씩 또 하는 것도 해보고 건강할 때 챙겨야 되니까 오늘 문자 딱 하고 나서 아, 나 건강검진 안 미뤄야지 다짐하길 바라면서 요건 또 하는 게 더 좋으니까. 1254번이 저 이사 온 지 3년째인데 아직도 풀지 않은 옷 상자가 있어요. 저거 언제 풀죠? 크크크. 아, 1254번이 옷 좀 많죠. 예. 옷 많은 사람들 다들 지금 버릴 거 많아서 버린다 한 게 버린 것도 있는데 안 버린 것도 있고 그지. 아, 나도 옷 참 보면 얼룩덜룩 붉은 거 희한한 거 있고 그죠? 하나씩 우리가 있네요. 이정숙님 저 미용실 가는 거요. 유유. 가서 2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귀찮아요. 지금 머리가 허리까지 닿으려고요. 염색도 해야 하고 얼른 가야 하는데 너무 귀찮네요. 아직까지 확실히 그게 없나 보다. 누가 머리 왜 그래? 누가 한번 딱 줘야 되는데. 그치, 그 2시간 앉아있는 거 생각보다 귀찮죠. 나도 미용실은 저 이제 여러분 파마 안 하잖아요. 그 파마하는 거 나 그 좋아하는 거 하고 나 미칠 것 같아. 그 저는 여러분 골프가 안 맞잖아요. 왜 5시간을? 나 그런 거 못 하겠어. 뛰라면 뛰겠어요. 1시간. 박태준 씨. 불 끄러 가기 귀찮아서 잠깐 누웠는데 눈 떠버린 아침입니다. 아, 이거 우리 다 철가루 하나씩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거 귀찮은 것 같은데. 여기 묻혀서 그렇지. 설거지 이런 것도 큰 곳에. 노지현님은 인생은 매번 귀찮은 거에 싸움 같아요. 유유. 소개팅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몇 번 더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맞춰나가 생각하면 아, 연애마저 귀찮아. 노지은 나 김영철인데 나도 난 막 하겠어 한 번은. 아, 그 막 날짜 조율하고 나도 막 나 소개팅 생각하면 이제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지은 씨 진짜 빨리 잘 결정해야 돼. 이런 거 막 싸돌아다녀야 돼. 그치? 아, 영혼 쫙 풀고 나 왜 공감하지? 5103번님 쉬는 날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렇게 깼는데 나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참고 참다가 한 시간이나 참다가 갑니다. 유유. 김현철 왜 그래? 신청합니다. 아니 근데 5103번님 나도 자다가 소변이 마려운데 나 무조건 가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자면 참지 않던가요? 그럼 또 되고 희한해할 땐 사는 게. 자,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우리 철가루들 도대체 왜 그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자, 왜 그래? 노래 듣고요. 자, 오늘 월요일에 클래식으로 어떤 클래식이 있지? 왜 그래?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Stay the night, don't go away!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대의 곧단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우리 4975번님이 웅준 쌤도 귀찮아서 화장실 참고 참다가 가나요?
1: 휴일 때는 이러는 것 같아요. 휴일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갔다 오면 돼도 귀찮으니까 더 계속 참고 자고.
0: 네. 나는 근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말할래 화장실 가려면 나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 잠깐만 영철 왜 아직 갔다 나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나 끝까지 참다가 계속 참으니까 개그맨 박영진 후배가 선배님 죄송한데 혹시 기저귀 차셨어요? 화장실 너무 안 가니까 말하면 개그맨은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네. 토크 주권이 뺏기거든요.
1: 아 그렇죠. 그게 또 기선제압이 중요하니까 기싸움이 중요하니까 그게 또
0: 아 오늘 진짜 우리 귀찮은 거 얘기하니까 또 주제가 다양하네요. 네. 자 그나저나 우리 또 귀찮아하지 않아요. 클래식 듣는 거 그렇죠?
1: 네.
0: 클래식으로 또 한 주 열어봐야죠.
1: 자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1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 등 여러모로 시작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지금 시간이고 날인데요. 이럴 땐 클래식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6월 1일을 시작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마침 6월의 첫날이고 월요일이고요, 그죠? 네. 마음에 또 새로운 기운을 불러드려야 되는 날이죠. 음악으로 도와드릴게요. 들어볼까요?

0: 이 노래에서 6월 여름이 오지 너희들 더워서 어떡할래 각오들 해 뭐 약간 좀 비장함도 느껴지는데 이게 누구였던 음악이죠?
1: 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6번 1악장입니다
0: 선곡 이유는요?
1: 그러니까 이 음악의 분위기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치 군대 행진처럼 음악이 절도 있고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 철업대와 철가루들이 이 음악처럼 아주 힘차게 6월을 출발하기를 바란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0: 와 아까 지금 절도 얘기하셨는데 아까 저는 아까 비장함을 꼽았습니다만 뭔가 좀 약간 시작해야 되는 게 느껴지죠 6월 너무 좋은 달이죠 제 생일도 들어있고요 음악으로 좋은 기운 받고 계신가요 좀 더 들어볼까요

0: 아, 역시 가끔 우리 찰가루들이 저를 좀 이렇게 머쓱하고 모한하게 해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강흥천님이
1: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여기에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흥천씨. 그걸 먼저 딱 제가 쳤었어야 네. 되는데 이렇게 제 생일을 언급해서 Sorry about that. 자, 그리고 김주하님이
1: 뭔가 가슴을 쭉 펴고 행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곡이네요.
0: 아니 진짜 약간 절도 있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음악 들어보니까.
1: 네.
0: 자, 월요일엔 클래식 사용법. 오늘 공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1: 6월 1일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말러 교향곡 6번 1악장입니다. 먼저 이 음악은 말러가 1904년에 완성한 음악으로 1악장부터 4악장까지의 총 길이가 80분에 달하는 대곡인데요. 워낙 음악의 전개와 구성의 짜임새가 좋아 전 세계 말러 매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 붙어있는 제목도 인상적인데 바로 트레직 비극입니다.
0: 우와 비극. 네. 저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 제목 같기도 하면서 아무튼 예전에 말러의 교향곡은 거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매니아층이 많다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말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한 작곡가인데요. 이들을 말러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처럼 그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다고 이렇게 또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구스타프 말러.
1: 네.
0: 아마 여러분 이제 이 코너에서 종종 소개가 되긴 했었는데 음악의 제목이 비극적인데 그럼 자신의 비극을 네. 뭔가 이런 복합적인 느낌의 음악으로 승화시킨 건가요?
1: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제목은 비극적이지만 말러가 이 음악을 작곡했을 땐 말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스트리아 빈에선 최고의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또한 사교계 최고의 인기 여성인 알마와 결혼을 하고 딸들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말러가 가장 행복한 시기에 작곡한 가장 비극적인 음악이라는 역설적인 작품입니다.
0: 아, 오히려 반대가 나올 때 있잖아요. 가장 네. 행복할 때 비극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고
1: 네.
0: 비극적일 때 또 행복한 작품이 나올 수
1: 그렇죠.
0: 있고
1: 네.
0: 뭔가 좀 약간 비장하면서도 어떤 입체적인 비극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죠?
1: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1악장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음악의 하이라이트는 4악장에 등장하는 거대한 나무 망치입니다.
0: 자, 네.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다면은 자, 망치를 우리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1: 네.
0: 이거 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니까 이는 이제 클래식에서도 전무후무한 사운드 연출인데요. 말러는 악보에 이 소리를 두고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둔탁하면서도 깊은 무디지만 무거운 타격감이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인간을 내려치는 소리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형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주하고 소리가 날지 궁금해서 이렇게 방금 전 사진이랑 또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0: 네, 방금 이 뭔가 이게 쿵하는 소리가 네. 들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거대한 나무 망치를 퉁 치는 부분입니다.
1: 그걸 박자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겠네요.
0: 맞아요. 네.
1: 이걸 하시는 분도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 찰나의 순간에 그 타이밍을 망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 나무 망치를 들고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나무 망치를 두고 분위기를 박자를 망치면 안 되니까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네. 오, 진짜. 네. 요즘 들이 연주에서 이런 퍼포먼스 자주 하나요?
0: 그러니까 말로 경과 6번은 무조건 이 나무 망치가 굉장히 큰 핵심이기 때문에

0: 항상 들어갑니다.
1: 어때 시그니처?
0: 네.
1: 오. 권유리님이
0: 아 떡매 내려치는 망치 아닌가요?
1: 잠깐 생각했다가 네. 음악이 너무 진중해가지고 살짝 놓쳤는데 약간 그 방앗간에서 보는 그런 떡 미치는 느낌도
0: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실제로 그런 무게감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1: 네. 우리 최선미님도
0: 네 우와 저렇게 큰 망치도 악기가 되네요. 네 이거는 이제 말러가 지정을 해놓은 거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때 보통 제작을 합니다.
1: 어?
0: 아, 이 악기도 워낙 유니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네, 연주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또 말러의 명작 중 하나인 경고 6번 1악장으로 우리 철업디와 철가요들 모두 멋지게 6월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6월이 왠지 여러분 기분이 좋죠? 그럼 이제 마무리 복수 퀴즈 이어가 볼까요?
0: 6월을 시작하며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말러는 이 곡의 4악장에서 운명이 인간을 내려치는 소리를 형상하기 위해 거대한 이것을 내리치는 소리를 활용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나무망치, 2번 뿅망치. 네, 소리도 안 나. 뿅 이런 거 나겠네요. 정답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지금까지 트럼펫 부는 트럼펫터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 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Shorty Shilla!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레노.

자,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8140번님이 1번 나무망치, 절도 있고 힘찬 클래식 들으니 6월 1일부터 좋은 에너지 한가득 받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클래식의 힘, 그죠? 박보배님도 1번 나무망치. 스트레스 받을 땐 두더지 뿅망치로 두드리면 좀 풀려요. 크크크. 뿅망치도 좀 그렇지 않나? 뿅망치 좀 웃음이 나오나요? 자, 3882-4736님도 정답 보내셨고,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제비였죠. 조은혜님이 보내셨고, 2594-8779님도 모두 정답 보내셨네요.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3부 영철 분석 준비할게요. 어떤 일일까요? 궁금하다면 스테이 트윈 선곡이에요.

0: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이 안고 있는 고민을 훈련 과제로 활용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섬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한 기업은 체계적 현장 훈련을 거쳐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 일일 생산량이 60% 증가하고 생산 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는데요. 업무 성과로 직결되는 체계적 현장 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HRD4U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사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사원에드피아.
3: 도매용 맞춤 양말, 한총용 부츠 양말,
1: 싹싹싹스킨.
2: 구매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5: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아,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야 돼요. 100.7.
1: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0: 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상 염철 본색
1: 행小星 在为我送温暖 你为我
0: 나에게는 감동하는 재능이 있다. 믿음사 TV를 보다가 무릎을 탁 쳤던 유상훈 편집자의 말이다. 나에게는 감동하는 재능이 있다. 맞아, 나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쉽게 전율한다. 한번 감동하면 수십 번 반복하며 감동한다. 노래, 극, 책, 모든 작품에 그랬다. 평소엔 100원이라도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고뇌하다가도 감동한 작품에는 미련도 없이 지갑을 연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재능이 맞는가 의문했다. 그리고 박혜진 편집자가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딸은 유치원에서 매주 인어공주로 연극을 한다고 했다. 뽑기로 역할을 정하는데 주인공과 조연들 그리고 관객도 뽑는다. 주인공을 맡길 원하는 모든 아이에게 관객이라는 역할은 꽝으로 여겨졌다. 관객을 뽑아서 속상한 딸에게 그이는 말했다. 아무리 네가 인어공주 역할을 잘해도 인생에서 10번 중에 9번은 관객을 하게 된다. 근데 관객일 때 박수를 크게 쳐야 인생이 재밌다. 그때 박수를 열심히 안 치고 침무룩하게 있으면 인생의 10분의 9를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이왕 치는 박수를 크게 쳐라. 그 말을 들은 어린 딸은 관객도 재밌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또 흠뻑 감동하고 말았다. 나는 자주 박수를 치는 삶을 살았다. 이왕이면 박수를 크게 치는 삶을. 그래서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쉽게 감동하고 그걸 힘껏 표현하고 있어서. 쑥 작가의 만화 에세이 쑥 에세이 툰 중에서. 영철 본색 매일 아침 짧은 문자 한 줄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함께 듣는 노래 한 곡에도 뭉클뭉클해지는 우리들도 재능이 있지. 매일 감동하는 재능.

0: 8시엔 룸삼시.
1: 매일 아침 8시 아침 난상을 나눠보는 영철분세. 오늘은 김지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짧지만 마음에 훅 와닿는 에세이 툰을 발견하고 아 이건 영철분세에 올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좋은 건 무조건 철업지랑 철가루랑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늘 작은 거에도 호들갑 떨며 좋아하고 공감하고 울기도 잘 울고 그런 사람이라 친구들이 아우 또 시작이야 이러면서 많이 놀리는데 저도 재능이 있는 거였네요. 진심으로 감동하는 재능 이런 발견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글이라 올려봅니다. 나 지금 또 오버한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런 글이 저는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라디오를 한 10년 하면서 여러분들 철가루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너무 뻔한 뭐 아팠고 헤어지고 이런 거는 담담하겠는데 아까 그 박수 쳐라 그러는데 아까 슬쩍 봤는데도 또 읽는 읽을 때 여러분도 다르거든요. 흠뻑 감동하고 말았다 그래서

저도 저 이제 그 강연장 가가지고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뭐 갱년기도 왔지만 제 엄마 사연에 엄마 사연 구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PD가 예전 제 PD에게다가 T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F인데 근데 제가 그걸 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는 거 아니야 연기야 연기 했더니 이제 아 제가 그 전하다가 눈물이 한번 나와가지고 아 미음사 TV를 보셨군요. 우리 사연 주신 김지연님 저도 그 아까 뭐 유상훈 편집자랑 여러 편집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김민경 편집자님 걸 보다가 그 책을 읽으면 말솜씨가 늘까요라는 질문에 책을 많이 읽는다고 꼭 말을 잘하고 는다라기보다 그 김민경 편집자님이 했던 게 너무 와닿았어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 속 또는 책 속의 주인공이 90% 이상이 거의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뭔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 상처를 안으면서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주인공을 응원하고 반대로 또 나의 삶도 응원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제가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마 저도 감동하고 다시 읽었던 걸 재독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지현님 덕분에 저도 또 어떤 재능이 있을까 우리 철가루들도 아마 분명히 박수 쳐주는 리액션 해주는 그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아시죠? 많이 는 거 때로는 많이 틀어주기도 하고 잘 울기도 하고 리액션도 잘하고 그게 또 저의 또 재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게 철가루들이 준 선물이죠. 김재님께 백화점 상보고 보내드리고 영철번세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들과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우리 승은님이 정글리가 최근에 감동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1: 것 같아요.
0: 네. 막 아이가 아빠 고기 아빠 더 먹어 이렇게 막 남겨주거나 이렇게 슬쩍 밀었던 적은 있나요?
1: 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0: 정말 우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1: 네네.
0: 그렇죠?
1: 하루에도 그냥 12번씩 바뀌죠.
0: 위승은님 센스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선물 챙겨드리고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첫 소식은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1: 네.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높았고 대구가 18.7%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대구도 3.9%포인트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를 기록했고요. 관심도가 높은 부산 북구갑은 25.6%, 경기 평택을은 18.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본투표일은 내일 모레 6월 3일입니다.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하셔야 하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어집니다.
0: 네,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꼭 본투표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소식은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1: 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에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9도를 기록했고요. 경북 구미가 33.8도로 가장 더웠습니다. 대구와 광주도 각각 33.7도, 33도를 기록해서 폭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강릉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밤 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관측이 됐는데요. 이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름 6월이 된 오늘도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북극의 얼음이 올해 들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얼음이 녹아서 북극 상공이 따뜻해지면 빠르게 돌던 제트기류가 느려지면서

0: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교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계당국은 철도 정상운행을 최우선 목표로 주변 정리를 시작했고요. 이 철로와 전차선 등을 점검한 후 어제 새벽 시범운행에 이어 정상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의 주변 도로는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은 고가 기둥을 철거하는 동안에는 이 도로 통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자, 부산에서도 큰 사고 소식인데요. 부산의 한 백화점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고요.
0: 네. 어제 오후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내부에서 이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무너진 천장에서는 물이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직원과 손님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바닥엔 이 발이 잠긴 만큼 물이 차서 이 물건이 둥둥 뜨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붕괴된 천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5m 정도 규모였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내부를 폐쇄하고 영업을 조기 정지했습니다. 일단은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백화점 측은 현장 복구와 점검을 마친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월드컵을 앞둔 우리 대표팀이 첫 평가전을 잘 치렀죠?
0: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적응을 위해 치러진 고지대 캠프에서 치른 첫 평가전을 5-0 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상대는 피파 랭킹 102위의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였는데요. 전반 40분 주장 손흥민 선수가 김문환 선수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식 경기 11경기 만에 본 맛골맛이었는데요. 또 3분 뒤에는 배준호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도 성공하면서 A매치 통산 56호 골을 기록 차범근 감독의 한국 선수 최다골 기록에도 두 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조규성 선수가 머리와 발로 이 두 골을 넣었고요. 이 황희찬 선수의 페널티킥 골을 더해서 완승을 거두었고 최근 A매치 2연패의 사슬도 끊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목요일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갖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경기 또 응원할 거고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백용기님이 정블리 어디 아파요? 배가 쏙 들어갔네요. 더운 여름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
0: 아, 네. 이게 의자가 낮아가지고요. 배가 테이블 밑으로 지금 내려가서 지금 안 보이는.
1: 내일은 네. 의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배가 나왔다고 또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1: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노래 듣고 피트랑 영어 공부해 갈게요. 제국의 아이들, 우리 제국도 후유증.

0: 영국에서 물 건너 원진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우윤희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하루의 끝을 항상 호텔 대욕장에서 목욕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대욕장에는 드라이기가 두 대밖에 없었는데 어느 모녀가 드라이기 한 대를 계속 아주 주구장창 쓰고 있는 거예요.
2: 아 뭐야 언제 끝나? 아 내 머리 언제 말려? 뭐야 진짜 드라이기 전세 냈나?
0: 저 말고 기다린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다들 표정이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말 전세 냈냐? 진짜 영국식 영어로 좀 알려주세요. 9011번님이 피터도 해리포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놔요.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1: I'm very well, thank you. 아, 영국 사람이면 아고 철파엠에 나오는 사람이면 당연히 안 읽었어요. 한 책도 안 읽었어요.
0: 일권도?
1: 아니 저 나 때는 말이야 해리포터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롤다우였어요. 해리포터 아마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10대니까 솔직히 제 타깃은 아니었어요.
0: 영화는 봤어요?
1: 영화는 두 번 전주행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영국 가서 해리포터 그 투어 갔다고 했잖아요. 2월 달에. 그러기 위해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0: 영화로는 또 보셨으니까.
1: 영화 있으면 영화로는 굳이 안 읽어도 돼.
0: 영화로는 시리즈가 몇 개까지 나왔죠?
1: 8편까지. 최근 아마 7편이고 근데 마지막은
0: 1편만 봤어요.
1: 맞아요. 저번에 충격받을 너무 재밌어요.
0: 진짜 1편 보고 재밌었고.
1: 근데 갈수록 더 재밌고 약간 성인들한테 맞는 테마도 나오고.
0: 맞아.
1: 재밌어요. 끝까지 보세요.
0: 피터 그나저나 오늘 표현이 아 이거 또 여행 가다 보면은 드라이기 이런 걸로 그죠?
1: 짜증나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한국말로.
0: 아 이게 약간 영국식에는 이런 표현이 없나요?
1: 전세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죠. 전세 개념은 제가 알기로 한국밖에 없으니까.
0: 아니 그게 외국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임시적으로 2년 동안 니네들이 이걸 뭐 계약을 했냐?
1: 그러니까
0: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진짜?
1: 그럼 보증금이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또 아니고 그러니까
0: 샀냐도 아니고
1: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0: 먼틀리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1: 네
0: 야 이거 전세니까
1: Did you do 전세? 네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0: 전세?
1: 왜냐면 되게 신기한 개념이긴 해요 네, 외국인들
0: 나 이런 거 아예 그냥 알고 싶어 우리 전세
1: 맞아.
0: 전세
1: 전세 Do you do 전세?
0: Do you do 전세?
1: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샀다는 거 있잖아요. 샀으면
0: Did you buy? Did you buy?
1: 근데 샀으면 그 결과는 이거는 내 거.
0: 그렇지. 아니면 나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1: okay.
0: 진짜.
1: 네.
0: 자신 있게. Did you buy hair dryer?
1: Did you buy the hair dryer? Hair dryer가 뭐죠? 영어로.
0: Hair dryer.
1: Dryer. 그쵸,
0: hair dryer.
1: 네. Did you buy the hair dryer?
0: Did you buy a hair dryer?
1: 약간 유머 있게 약간 반 까는 것처럼 해도 되겠죠. Did you buy that? Is that yours? 그런 식으로. 근데
0: Did you rent?
1: Did you rent it?
0: Did you rent?
1: 그거는 뭐 전세랑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제가 가져왔던 표현도 유머 있는 영어식 표현인데 너 여기 소유하고 있나?
0: Own?
1: Own.
0: O-W-N.
1: Own 들어가요. Own 핵심 단어예요.
0: Yeah.
1: 그래서 이 장소 네가 주인인지 알아? 약간 이런 느낌.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 줄 알아?
0: Uh-huh.
1: 이 장소.
0: Are you own your places?
1: place 맞고 own 맞고
0: 그쵸?
1: 너 여기 소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냐?
0: Are you thinking?
1: Are you thinking 말고?
0: Do you?
1: Mm-hmm.
0: Do you think?
1: Okay.
0: Do you think? Are you own this place? Is
1: do you?
0: Shut up!
1: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핵심 단어 own 하고 place만 있으면 네. 네.
0: 요새
1: 80점.
0: 좀 요새 성적이 많이 좋아가지고
1: 네. 네. 그러니까요.
0: 80점
1: 네.
0: 정도만
1: 양보해 주세요. 네.
0: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준비한 피터의 표현은요.
1: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0: 아하, 정리하니까 여러분 딱 되죠. 다시 한 번 더.
1: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0: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1: 네, 그래서 누구 어디 장소에 그냥 진짜 자기 집처럼 쓸 때 좀 재수 없게 짜증 나게 이거 써요.
0: 이거는 너무 시끄럽게 할 때도 그렇게 되거든요. 야, 뭐 니네 집이 할 때니까.
1: 맞아. 어떤 식당에.
0: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1: 맞아. Yeah,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맞아. 아. 드라이기 오래 쓸 때.
0: 그래 그래. 공공장소에서 너무 네. 자기 집처럼 오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꼭 쓰면 네. 되겠네요.
1: 네. 근데 직접 쓰면 특히 외국에서 싸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잣말처럼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하면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0: 아 이게 또 네. 영어와 네. 국어의 차이점인데 우리는 네. 들려야 제맛이거든요. 전세 냈어요? 아오. 이렇게 하는 네. 게 우리 맛인데 아니 약간 네. 영어는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1: 네 그냥 옆에서
0: What did you say? 뭐라고?
1: 네네네 그러면 Oh nothing nothing 네,
0: 근데 우리는 네. 전세 냈어 뭐야 뭐라고요? 우리는 그러고 있죠.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 네,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영어도.
0: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Own, own 스펠링은요?
1: 네. O-W-N. Own.
0: Own.
1: Own. Own도 아니고 한 근데 영어로 이름절 이게 어렵죠. Own.
0: 아, 한 음절이군요. 네. Own이 아니고
1: 네. own.
0: own.
1: Own.
0: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1: 좋아요.
0: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비토의 진짜 영구신 영어 오윤희님의 영구시 표현. 전세 냈냐? 어떻게 한다고요?
1: Do you think you dang the place?
0: 땡에 들어갈 단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옴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Have a lovely day. Bye bye.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안녕? 나 리아야. 언제

왔냐의 표현.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Do you think you own the place? O-W-N. Own. 로운 발음하듯이 로운, 로운, own. 황복희님이 own. 아마 이제 주구장창 앉아있는 남편아, 나 좀 하자. 어?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더니 당신이 전세 냈냐고. 이런 경우 있죠. 사지 말지 않고 본인이 더 즐기고. 7176 own.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화장실 들어가서 주구장창 안 나오는 아들에게 전세 냈냐고 소리 질렸네요. 윤범상님도 own. 철업디 파워 FM 전세 냈어요? 네, 계속 전세 내세요. 크크크. 모두 구급함 드리고. 자, 노노랜드로 들어가 여러분. Stay the night. Don't go anywhere.

0: 안녕하세요. 골프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주는데요. 쌀룬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0: 화합물인 페롤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줬으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Wow, 벌써 6월이다. 소개팅하기 딱 좋은 계절이네. 아, 맞다. 나 이제 못하지.
2: 하영아, 너 논으로 했는데 사연 쓰고 싶어서 그래?
3: 어, 미안합니다. 저는 쓸 사연이 없어서.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하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3: 1086번님이 6월의 첫날 두 분을 보니 도파민이 팡팡을 했습니다. 배우 김하영, 박지현 씨 두 분 어서오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자, 벌써 이제 6월입니다.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인데, 어, 진짜 시간 빨리 간다.
1: 너무 빨리.
3: 솔직히 우리 10대, 20대 때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도 안 했고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어.
3: 벌써 6월이다. 한숨도 안 쉬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3: 한숨 쉴 시간이 어딨어.
1: 아니 요즘은 진짜 저희 이거 노노랜드 시작하잖아요. 시작한 후부터 오늘 노노랜드 하는 날이네.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네 하고서 노노랜드 끝났잖아요. 와 이제 월요일 시작이다 하고서 되게 기분 그래. 좋다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상하다. 오늘 벌써 노노랜드가 다시 돌아왔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3: 아니 몇 살 정도부터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느꼈던 것 같아요?
1: 40대?
3: 그러니까.
2: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40대부터.
3: 네, 40대 때부터 네. 약을 챙겨 먹기 시작하잖아.
1: 그러니까요. 몸 상태가 딱 달라져요.
3: 30대까지 나 비타민을 누가 좀 이런 거 넣어먹어. 근데 40대부터 막 즙도 먹고. 정원희님이 세 분 그라데이션 의상이네요. 그라데이션 빡침 코너 노노랜드 오늘도 기대할게요. 아, 네. 오늘 진짜 약간 오 블랙 그리고 화이트 사이에 그레이가 있어. 회색이 있어. 미쳤나 봐. 오늘 보는 날 별을 한번 켜주세요. 이거 맞춰도 이렇게 못 맞춰 우리.
1: 그러니까.
3: 여러분의 리얼스토리를 올해 아침 드라마로 재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여련 기대해보면서 재현 씨 어떤 분의 사연을 주셨죠?
2: 네, 오늘은 강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 강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찐 리얼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그럼 올해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팬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연습생 시절 동안 참 많이 외롭고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싹 잊혀질 만큼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1: 오래전 저는 모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 김영미에게 푹 빠져 영혼까지 바칠 기세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원래 아이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훨씬 어린 아이돌에게 빠졌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았기에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거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늘었어요.
1: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광클 성공! 스탠딩 자리였다! 영미 콘서트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어. 아, 너무 좋아. 콘서트장의 향기 너무 좋아. 어머 어머, 맞다 맞다, 우리 영미 굿즈 사야지. 아, 이쁘다 이뻐.

0: 자, 그럼 다음 곡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솔로이트곡 또로롱 불러드릴게요. 또로롱 또로롱 내가 네 언니야 네 언니야.
1: 그만 좀 밀지. 아이돌 콘서트장 스탠딩 좌석은 수천 명이 밀치고 땀 흘리고 그야말로 야생 그 자체. 솔직히 20대 후반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곳인데 영미를 보기 위해 그걸 모두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 쟤 뭐야? 이 더운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어쩜 저렇게 뽀송하다? 이 섬유유연 향기는 저 사람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2: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예, 감사합니다.
1: 어머, 옆 사람이 밀쳐도 저렇게 웃으면서 받아준다고? 배너 좋네. 이 덕후판에 저런 유니콘 같은 팬이 있었어?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콘서트를 즐겨주셔서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영미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팬분들은 밥 꼭 챙겨 드세요.
1: 아, 귀여워. 우리 영미 너무 착해.
0: 그럼 저희는 이만 퇴근할게요. 여러분, I love you. 사랑합니다.
1: 아쉬워.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아, 우리 영미 진짜 최고였어.
2: 저기.
1: 예?
2: 저 이거 그쪽 거 맞죠?
1: 어머, 어머, 내 머리핀이 언제? 아, 고맙습니다.
2: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 최애가 김영미?
1: 아, 네, 맞아요. 다섯 명 중에서 제가 영미 제일 좋아해요.
2: 저도 영미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영미 얘기나 좀 할까요?
1: 그럴까요?

0: 자, 여기 떡볶이 떡이 진짜 쫄깃해요. 어서 드셔보세요.
1: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0: 사실 여기 영미가 추천한 집인데 알고 계셨어요?
1: 어머, 정말요? 아니, 그건 몰랐어요.
0: 네, 영미가 어릴 때 이 떡볶이 집에서 자주 사 먹었대요. 그래서 저도 와본 곳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역시 우리 영미는 미각도 출중하네요.
0: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아 맞다. 저 아까 굿즈 샀는데 그쪽 아니 아까 재현 씨라고 하셨죠? 편하게 이름 부를게요. 재현 씨도 사셨어요?
2: 아 저는 오늘 못 샀어요. 오늘 좀 늦게 가서 급하게 입장하느라고.
1: 아 그럼 이거 하나 드릴게요.
0: 네? 아 정말요? 이 귀한 걸 주신다고요?
1: 아, 네. 아, 오늘 영미가 추천한 맛집 데려와 주신 것도 고맙고 그리고 솔직히 저 알고 있었어요. 아까 스탱님 자리에서 옆 사람이 계속 밀어댔는데 재현 씨가 좀 막아주셨잖아요. 아유 덕분에 편하게 봤어요. 고마워요.
0: 아 티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계셨구나.
1: 아유 그게 어떻게 티가 안 나요. 재현 씨 팔뚝에 힘줄이 계속 올라오는데.
0: 저 하영 씨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으로 끝내기엔 오늘 만남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1: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인연.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3: 까똑까똑까똑.
4: 아, 야 김아영.

0: 어, 너 진짜 그 남자랑 사귄다고?
1: 아, 일주일 전부터 사귀기로 했어.
0: 진짜 안심하다. 네 나이 먹고 같은 아이들 좋아하는 남자랑 만나는 게 이게 말이 돼? 야,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해.
1: 야, 김영순, 너 말 심하게 한다? 우리 재현 씨가 뭐 어때서? 매너 좋고 자기 일 잘하고 나 아껴주고. 단지 우리는 취미가 같은 덕질일 뿐이야. 뭐 아이들 좋아하는 게 불법이야?
0: 아휴, 그래라 그래라 그래. 제 눈에 안경이지 뭐.
2: 하영아, 나 지금 너희 집 앞 잠깐 나와봐.
1: 어? 갑자기? 어, 알았어. 아, 재현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2: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서.
1: 응? 뭔데?
2: 자기가 보면 정말 놀랄 거야. 자, 여기.
1: 아, 어? 이게 뭐야? 어? 말도 안 돼. 아, 자기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2: 마음에 들어?
1: 야, 이거... 아, 김영미 미공개 포토카드 한정판. 이거 완전 전설의 굿즈잖아.
2: 자기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밤마다 꿍꿍 앓는다고 했잖아. 나 지금 KTX 타고 부산 가서 사온 거야.
1: 진짜?
2: 어. 자기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려고.
1: 아, 어떡해. 너무 힘들었겠다.
2: 아니야. 나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자기가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다.
1: 알고 보니 재현이는 전국에 있는 덕후 인맥을 총 동원해가며 며칠 밤낮을 안 자고 중고장터를 계속 새로 고침도 하고 아무튼 엄청 힘들게 전설의 굿즈를 구해온 거였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재현아. 나 영미 포토카드도 좋지만 나를 생각해주는 너의 그 마음이 훨씬 더 감동이야.
2: 내가 하영이 사랑하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아껴주면서 잘 만나자.
1: 그럼 나는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뽀뽀. 응?

0: 자기야 여기.
1: 어 일찍 왔네.
2: 어 먼저 와서 영미 사진 좀 보고 있었지. 아까 공항 사진 올라온 거 봤어?
1: 어 아직 못 봤는데 같이 보자.
2: 근데 하영아 먼저 이거 자기 거.
1: 어 이게 뭐야?
2: 자기 선물 이번에 영미가 음악 방송에서 바르고 나온 건데 보니까 딱 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한번 발라볼래?
1: 와 이거 샤땡 립스틱이잖아.
2: 어 영미도 바르는데 우리 하영이도 명품 립스틱 발라야지.
1: 고마워 자기야. 어때 잘 어울려?
2: 어 하, 예쁘다 하영아. 돈 쓴 보람이 있네.
1: 아 여자친구 입술색까지 신경 쓰주는 남자는 진짜 자기밖에 없을 거야.
3: 그 뒤로도 재현이는 깜짝 선물을 자주 내밀었습니다.
2: 자기야 짜잔 이게 뭐게?
1: 어? 이게 뭐야?
2: 영미가 공항에서 입었던 그 옷. 사진 뜬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품절된 건데 내가 누구야. 우리 하영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샀지.
1: 어, 아, 근데 이건 영미가 입어서 예쁜 거지. 아, 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너무 짧고 레이스가 과하기도 하고.
2: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하영이한테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한번 어서 입고 와봐. 내가 풀미까지 얹혀서 샀다니까.
1: 아 그래 고마워.
3: 아마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재현이의 스타일링 제안이 선을 넘기 시작한 게요.
2: 자기야 이번 주에 영미 대기실 패션 봤어? 오버핏 셔츠에 미니스커트 입었던데 하, 너무 예쁘더라. 저 자기 다음 주 데이트 때 그렇게 입고 나와주면 안 될까?
1: 어?
2: 하영아 이번에 영미가 긴 머리에서 레이어드 컷 했더라고. 자기도 지금 그 단발보다 긴 머리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머리 좀 붙여보면 어때?
1: 아 그거 비싸. 아,
2: 내가 돈 줄게. 어? 한번 해보자. 응? 아, 긴 머리 하영이도 너무 보고 싶다 나.
3: 처음에는 저를 위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데이트를 할 때 편한 후드티를 입고

0: 나가면 재현이는 계속 한숨을 쉬거나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1주년이 다가왔어요.
1: 하영아, 내가 기념일 진짜 제대로 준비했어.
0: 우와, 야, 진짜?
1: 응,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 그냥 몸만 와. 아, 근데 내가 자기 집으로 택배 하나 보냈거든. 그 옷만 입고 와줘.
0: 옷을 보냈다고?
1: 응, 아, 우리한테 중요한 날이잖아. 갇혀있고 만나야지. 어?
2: 택배 왔어요.
0: 이게 뭐야? 아, 영미가 연말 시상식에서 입었던 레이스 원피스네? 아, 너무 짧지 않나? 아, 아니다. 그래, 1주년 기념일인데 재현이가 원하는 대로 기 한번 살려주자. 영미 메이크업 영상 좀 찾아봐야겠다.
3: 자, 여러분, 영미의 과즈 팡팡 메이크업 쇼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얼을 공개하는데 이게 처음이라 너무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예쁘게 받으실 거죠? 자, 그럼 지금 제 생얼에 어떤 메이크업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베이스는 19호를 깔고요. 자, 아, 19호라 놀라셨어요? 제가 워낙 하얘서.
0: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전설의 포토카드 카드까지 구해줬던 내 남친인데 이거 한번 못 입어주랴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 제 스타일이었던 시크한 스타일을 버리고 남친이 원했던 긴 머리에 영미의 시그니처인 과즙 메이크업에 핑크색 레이스 원피스까지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와, 여기 엄청 비싼 레스토랑이잖아. 재현이 어딨지? 저기 멀리 앉아있네.
1: 하영아. 우와.
0: 자식, 눈 빛나는 거 봐. 나한테 완전 반했나 본데. 이렇게 입고 오길 잘했네. 그래, 네가 좋다면 됐지 뭐. 고생한 보람이 있다.
1: 왔어, 하영아?
0: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친구는 제 옷과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가면서 한숨을 내뱉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1: 역시 안 되네.
0: 어? 뭐가?
1: 아니, 아무리 옷이 날개라도 페이스가 완성이 안 되네. 아, 영미가 입었을 땐 진짜 천사 같았는데 자긴 솔직히 그거 다 안 어울린다. 아이, 미안해 진짜. 괜히 입으라 그랬나 봐. 너무 기쁜 아빠 하지는 말고 뭐 아무래도 나이 차도 좀 있고 얼굴도 다르고 하니까 뭐. 아이, 뭐 됐어.
0: 뭐야 야 너 미쳤어?
1: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 아영아. 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 뭐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0: 야, 그렇게 김영미랑 사귀고 싶으면 진짜한테 가가지고 매달리지 왜 가짜를 만들려고 해? 에라이씨, 이깟 가발은 너나 가져라. 아,
1: 하영아.
0: 저는 긴 머리 가발을 그 자식 얼굴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아이돌 그룹의 노래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게 되었어요. 그 재수없는 한숨소리가 계속 생각나서요. 제 순수했던 덕질의 역사까지 아주 더럽게 망쳐버린 그 인간이 아직도 밉습니다.

0: 이 한숨 소리였나?
1: 진짜 너무 싫다. 아,
2: 역시 안 되네. 야, 제가 하다하다 아이돌 여자애들 연기까지 했는데 지금 반응 중에 아, 어떤 한 분의 반응이 있긴 한데 우리 김도현님이 먼저
1: 재현이 돌 아이니?
2: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니? 이효령님이
3: 저도 클럽에서 만나서 사는 오빠가 있었죠. 장거리라 헤어졌지만 잘 살고 있겠지? 진영 오빠!
2: 이름까지 기억 정확하게 하시네요. 효령씨가 우리 함영진 씨가
1: 근데 영민은 연습생 생활을 한 50년 한 거예요?
2: 특히 50년을 40년 6975
3: 영미 여자 아이돌인데

0: 목소리 너무 걸쭉해.
1: 미안했어요. 진짜 347번님
2: 우유 빛깔 양미 커피 우유 초코 우유.
1: 아무튼 그런 우유 우유. 이 금사님은
0: 양미의 팬명은 노각들 어때요?
1: 네, 노각들 좋아요. 제 별명이 노각이거든요.
2: 아,
1: 오이인데 늙은 오이. 노각, 노각들, 노각, 노각.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 잘 들으셨다면 퀴즈 맞출 수 있습니다. 집중 퀴즈 나가죠, 하영 씨.
2: 네, 극중 재현이는 하영이를 구하 하영이에게 구하기 힘든 진짜 미공개 한정판 땡땡 카드를 구해줬었죠. 과연 어떤 카드였을까요? 1번 포토 카드, 2번 타로 카드.
1: 자, 문제 소개되신 모든 출연자들에게 숙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3: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자, 우리 2742번님이
4: 네, 1번 포토카드. 저는 아까 또로롱에 빵 터져서 횡단보도 앞에서 커피 뿜었잖아요.
3: 또로롱 또로롱 커피 조심해 뿜지 마라. 8733번님이
5: 1번 포토카드. 소식적 제가 겪은 일이랑 비슷해요. 뭐 배우랑 닮았다고 고백받고 자기 이제 탈덕했다고 이별당해봤어요.
4: 대박. 이거 사연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이것도 한번 파티장으로 보내주세요. 약간 2탄으로 다른 느낌을 해볼게요. 박정민님이
4: 네, 1번 포토카드. 우리 땐 책 받침이었는데 요즘 포토카드 사진 화질도 좋고 부럽네요. 철업디 포카드 제작해봐요.
3: 그래, 우리, 나 포토카드 있어. 박정민이 한정판. 오. 우리 땐 책 받침이었고 브로마이드.
4: 그렇죠.
3: 기억나요?
4: 네, 맞아, 브로마이드.
5: 맞아, 맞아.
4: 아, 그죠, 그죠.
3: 최시영님이
5: 정답 1번 포토카드.
6: 노가기 노가기 원추.
3: 아, 오늘 또로롱을 못 이기네요. 자, 모두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끝에서 함께하죠. 오늘 하루
4: 에프나
3: 시스템은
5: 셰럽
3: 영실이랑
4: 하영이랑
5: 재현이는
3: 이제
5: 셰럽.
7: Up. 알쏘 좋다.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7: 얼쑤 신난다.
8: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